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레몬님께서 신청하신 악뮤의 Happy Bless You 띄워드렸습니다.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가 사라진다. 그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전자파나 환경오염 등등 벌집이 파괴되고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면 전체 식물 중 절반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차례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사람 순서. 결국은 먹이사슬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라는 건데요. 이 환경 문제는 늘 이렇게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일 역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텀블러 많이 쓰고요. 또 에코백 많이 쓰고요. 뭐 그러고 있긴 한데 너무 많은 텀블러가 또 판매, 구매가 또 이루어지고 너무 많은 에코백이 또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너무 많이 폐기되는 순간 그 뜻이 또 굉장히 퇴색되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 물론 있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0: 만한 일이고 또 우리가 바꿔보려고 노력해볼 만한 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이죠.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그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是。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리고 마마스 건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듣고 오셨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근하고 싶어요. 저도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아직 라디오 진행은 집에서 누워서 못하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죠?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TGIF 하시기 바랍니다. 3499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 퇴근길에 버스 한 대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려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양보를 했죠. 기사님이 1차로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순간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랄까? 앵간히들 양보 안 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광명 운행하시는 27번 기사님 덕분에 즐거운 퇴근길이었습니다. 항시 운전 조심하셔요. 원따봉 받으셨군요. 원따봉. 이게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죠. 이 버스 전용 라인과 이렇게 출근길이 엮이게 되면 어느 구간부터는 버스 전용 라인이고 또 어느 구간부터는 딱 아니기 때문에 버스가 좌우로 가로질러 가면서 승객들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로 바깥으로 나가서 오른쪽에서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네 또 갑자기 신호 지나면서 왼쪽으로 우르르 소세지 이듯이 들어와가지고 또 왼쪽에서 손님을 태웁니다. 이게 전용 도로가 시작이 됐단 얘기인데 참 뭐 좋은 그러니까 약간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또 다른 차들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 차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보 하나하나가 또 기사님 입장에서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자, 그래도 네, 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따봉 저도 드릴게요. 예. 희나비맘님께서 신청하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오 요즘 이거 이 곡 너무 핫해요. 화사의 So Cute 이렇게 두 곡 듣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0: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결혼 25주년을 맞은 평범한 중년 부부 칼과 에밀리. 레스토랑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끝내고 후식을 고를 시간입니다. 원하는 걸 동시에 말하기로 한 뒤 남편이 외친 건 크림 브렐레. 그런데 아내가 원한 건 조금 달랐습니다. 난 이혼.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안정된 직장, 평안한 가정,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지금껏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칼은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집 근처 바에 들른 칼은 그곳에서 우연히 매력 넘치는 남자 제이콥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혼잣말로 떠들어봤자 떠난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내 얘기 새겨들어요. 당신은 고지식한 머리 모양에 자기 사이즈보다 두 치수 큰 옷을 입고 14살 애처럼 빨대로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할까? 물론 얼굴은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요. 머리숱도 충분하고 꽤나 좋은 사람 같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 잃어버린 남성미를 되찾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제이콥. 아내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제안을 듣자 칼은 솔깃해집니다.

자, 일단 당신의 옷장을 싹 바꿉시다. 오버사이즈 티셔츠는 이제 그만 입고 스티브 잡스 아니라면은 운동화는 이제 당장 벗어버리죠. 고등학교 때 아내를 만난 후로 지금껏 일편단심이었던 칼은 제이콥의 메이크오버 프로젝트에 힘입어 인기남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사랑 때문에 태우는 건 칼과 에밀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로빈은 4살 연상의 베이비시터 제시카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칼의 큰 딸이자 변호사인 헤나는 연인인 줄 알았던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욱하는 마음에 제이콥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의 화살표가 얽히고 설키는 동안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칼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저는 15살 때 소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처음 사준 이후로 매일 매 순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완벽한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미워하는 동안에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부부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노력할 겁니다.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포기란 없거든요.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때로는 바보로 만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로맨틱 코미디였죠. 2011년 영화 Crazy Stupid Love 였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화 듣는 금요일 함께 만나보신 영화는 2011년도 작품이죠. Crazy Stupid Love였습니다.

방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존 레전드의 Safe Room이라는 곡이었고요. 자, 이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스티브 카렐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 줄리안 무어, 엠마 스톤 등등등. 일단 캐스팅 굉장히 역대급으로 화려하고요. 네, 라라랜드 커플이죠. 그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이 작품에서 먼저 그 멋진 커플 연기를 선보였고요. 사랑은 뭐뭐다라고 정리를 내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있죠. 예방주사를 맞아도 어쩔 수 없이 앓게 된다는 점에서 사랑은 감기와도 같다. 네,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점에서 교통사고와도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사랑은 끝없이 노력하는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의 사랑이 모두 소중하고 애틋하다는 걸 영화를 보고 나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또 OTT에 새롭게 이 작품이 올라왔다고 등록이 됐다고 하네요. 요거 재밌습니다. 소소하게 재밌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스티브 카렐이 처음에는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어제도 저렇게 입었을 것 같고 1년 전에도 저렇게 입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저렇게 입을 것 같은 옷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이 라이언 고슬링을 만나면서 이 신발도 바꾸게 되고 옷도 바꾸게 되고 약간 정장을 입게 되면서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자, 오늘 영화 듣는 금요일 만나보신 영화 2011년도 작품 Crazy Stupid Love 였습니다.

원희님께서 신청하신 싸이의 기댈 꽃 그리고 이어서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오셨습니다. 뽀미님, 우리 큰딸 해리가 드디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화창한 5월에 신부가 된 우리 큰딸 해리야 행복하렴. 만감이 교차하는 저는 그대창이 말아주는 음악에 마음껏 취해보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5월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지난주 주말에 이제 시집을 가신 거네요. 그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신경 쓸거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왠지 이제 결혼식 끝날 것 같으면 되게 좀 훌훌 털어낸 것 같은 그런 속 시원함이 있을 것 같았지만, 네. 집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또 뭔가 쓸쓸함도 있고 헛헛함도 있고, 그죠? 자, 그들이 잘 살기를 저희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리 씨 결혼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전화 자주 드리고, 우리 어머님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기님께서 신청하신 더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이부열님께서 신청하신 아바의 Dancing Queen 듣고 올게요.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분 마칠 시간이네요. 밴쿠버 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오, 예. 아이린 카라의 이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 이런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1부 잠깐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꺼내는데 성공했으며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쯤부터 투표함 반출 저지를 주창하며 보수 성향 유튜버, 시민 등이 시위대로 결집한 지 35시간여 만입니다. 2천여 명 분의 투표지가 있는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코스피가 오늘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여 장 초반 6%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8,100선마저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 급락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내린 1,529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앞선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1,540원을 넘기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 만인 오늘 오후 한국을 다시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서울의 홍대 입구 삼겹살집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황 CEO와 흉금 없는 자리를 통해 의기투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 한여름처럼 더웠던 고온현상이 주춤하면서 초여름다운 예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아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좀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되고 대구 28도, 청주, 광주 26도, 원주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도 좀 더 낮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을 주의하셔야겠네요. 특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도 크게 덥지는 않겠고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일 낮 동안에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4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4: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5: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6: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5: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2: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영시미님께서 신청하신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띄워드렸습니다.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커피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짝짝 쿠폰 가맹점. 작년 9월에 탄생한 1호점부터 지난 4월에 소개된 27호점까지 정장 8개월을 하면서 시즌1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을 인증문자 꼭 보내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의 Something Stupid,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레몬트리님, 아 우리 집 고3 아들 어쩌면 좋죠? 그저께 야간 자습 째고 야구장에 갔다더니 방송국 카메라에 대문짝만하게 찍힌 거 있죠?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이 어찌나 신나 보이던지. 아유 엄마는 속이 탄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 길잡이가 좀 필요한 것뿐이죠.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야구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응원하는 모습, 아 엄마는 보기 좋았는데, 근데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지키고 그리고 야구를 그렇게 응원하고 봤으면 좋겠어. 애들 충분히 이런 말 이해하거든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그러고 보면은 저도 외국에 있었을 때 학교 참 많이 쬐네요. 진짜 많이 쬐는데. 어머님 다 알고 계셨겠죠. 우리 진저다님은. 예. 미라니지롱님.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6개월 전부터 쭉 듣고 있습니다. 문자 보낸 건 처음이네요. 매일 아침 반찬 가게에 알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느 반찬이 좀 좋나요? 네, 오늘 젓갈류 좋나요? 뭐 오이 무침, 뭐 약간 이런 거 어떻게 괜찮나요? 채소 무침, 뭐 이런 거? 아, 진미채 이런 것도 좋은데. 오늘 뭐가 좋을까? 맛있겠다. 나윤건, 도경수의 나였으면, 그리고 김연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듣고 올게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오셨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일 빛나는 나님. 알디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 긴바지 입고 줌바 갔다가 완전 찜구이 되는 줄. 너무 더워서 헉헉 대다가 끝나자마자 빙수로 열 시켰습니다. 꼭 이러더라고. 날이 너무 더워서요. 수영장 갔다 나왔는데 땀이 너무 나갖고 네 빙수로 열 시켰어요. 참 네 그래요.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고 네 줌반대 수영인데 빙수 한 그릇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셨어요. 네 운동을 갔다는 게 어딥니까? 이길생님 선선한 바람 맞으며 부채 작업 중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채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음악 듣다가 보면 어디선가 바람이 슝 불어오는 듯. 오, 부채 작업 중이시군요. 부채 작업. 오, 제가 지난주 주말에 해가지고 그 경주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경주에서 이렇게 도착한 날 날씨가 해가 너무 좋고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외국 분들 엄청 많이 계셨는데 다들 손에 이렇게 막 부채, 우산 이런 거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오 확실히 여름은 여름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부채 예쁜 것들 너무 많죠. 생각보다 여러분 손부채 조그만 거 예쁜 거 사놓으면요 쓸 일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거든요. 자, SES, Just a Feeling 그리고 샵의 스위티 듣고 옵니다.

커피 유라님. 알디, 저 하지정맥 수술로 2박 3일 입원했다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퇴원 기념으로 어제는 빵 두 종류와 쿠키 굽고 지금은 김밥 말아요. 이제 불꽃여고 보러 갈 거예요. 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매우 잘 끝난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나이 들면서 조금씩 우리 몸에 이게 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자주 갔으면 합니다. 자, 그나저나 뭐 불꽃야구, 예, 야구 보기 좋은 시즌이네요. 자, 빵빵한 호랑이님이 신청하신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에릭 칼만의 Hungry Eyes 듣고 옵니다.

4571님 신곡 초등학교 2회 졸업생인데요.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까마득한 후배님 사연 들으니 기분이 새롭네요. 이런 게 라디오의 힘이겠죠? 아 맞다 맞다. 그 어린 친구 신곡 초등학교 어린 친구. 아이고 2회 졸업생이면 뭐 거의 그죠? 아이고야 교장 선생님 뻘. 예. 이게 라디오의 힘이네요, 그죠? 자,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11시 5분부터 김인주의 랄랄라 이어지니까요.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지바비님께서 신청하신 박학기의 우린 영화가 된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은영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여 장 초반 6%대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8,100선마저 내줬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 초반 4% 넘게 급락해 3개월 만에 1,000선을 내줬으며 장중한 때 992.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 개장 직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1,540원을 넘겨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인근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시위대를 뚫고 투표함 2개를 꺼낸 뒤 곧바로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로 지정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지연됐던 개표 작업에 나섰습니다.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는 해당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돼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돼 6.3 지방선거도 마무리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오늘도 일각에서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늘 SNS에 이번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히 선거 무효 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SNS를 통해 엄중히 그 원인과 과정을 따져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총체적인 선거관리체제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 109곳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표본 감시를 실시한 결과 올해 22주차인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4.3명으로 0.9명이던 18주차에 4.8배에 달합니다. 의사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6세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 5.9명으로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0: 사용 줄이기, 안 쓰는 전등 끄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바구니 사용 등 사소해 보이는 실천도 함께하면 미래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불 한 뼘이 올라왔더라고요.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는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세상 제일 재밌는 건 남의 연애사라는 말도 있죠. 연애 리얼리티 프로가 꾸준히 인기잖아요.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과몰입, 예측을 벗어난 결말에 허를 찔리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유는 날것 그대로의 시시각각 변하는 심리 때문 아닐까요? 그만큼 다채로운 사랑의 형태를 엿볼 수 있으니까요. 방식이 좀 달라도 내 기준과 차이가 있어도 그 모든 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관계의 모습이죠. 불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들도 비슷해요. 온갖 취향의 파노라마 같은 것. 그래서 더 호기심 만발의 시간. 어떤 곡이 나오든 내 맘대로 다음 곡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첫곡 대기 중이고요. 이디어 오면 딱 좋을 노래.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스타트.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가장 빠른 기분 전환 레이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맘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신박한 꼬리송 달아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꼬꼬무상으로 화장품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으셨고요. 그 다음 곡으로 어떤 곡을 들어야 잘 들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둘탱이님? 페이지에 미안해요. 한 페이지에서 꼬리를 물어주셨어요. 페이지에 미안해요. 4268님도 그럼 페이지 노래요. 제일 좋아하는 이별이 오지 못하게 드라마 로망스 완전 설레면서 봤던 건데 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그거죠. 드라마 로망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김하늘 씨의 명대사. 이거 너무 좋은데. 이별이 오지 못하게. 똥강아지님, 시앤블루의 외톨이야. 분위기로 이어주신 것 같고요. 스칼렛 주유님, 데이식스니까 데이브레이크로 이어보면 어떨까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까지 접수됐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 들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노래 있으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다음 곡 그리고 그 다음 곡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당첨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광고 듣고 2분 후에 다음 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스칼렛 주윤님 신청곡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그리고 똥강아지님 추천해주신 CN블루의 웨토리아 들었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더 좋아질 예정이어서 조금 더 분위기 이어가 볼게요. 비겐 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쁘고 상쾌해서 자꾸 쳐다보게 된다고 1452님이 하늘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꼬꼬무송 유나의 오르트 구름 흐르고 있습니다. 요거 듣고 뭐 들을까요? 많이 보내주실수록 화장품 당첨의 기회가 올라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유나의 오르트 구름 듣고 뭐 들을지 보내주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가장 빠른 기분 전환 레이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로 달려보아요.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마음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브레이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시작해서 데이 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시작해서 데이브레이크 좋다? CN블루 웨토리아 그리고 유나의 오르트구름 9647님이 지금 하늘 이쪽은 제비구름 저쪽은 하얀 구름이에요. IVE Afterlike 추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이제 조금 쉬어갈 타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다음 곡 이쁜 공주님 요즘 핫한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 씨가 다시 불렀어요. 이거 이어듣기 딱 자연스러운 꼬꼬무라고 6384님도 어제 영화 와일드싱 보고 왔는데요. 90년대로 타임머신 타고 다녀온 것 같았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추천해 주셔서 요거 들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들을지가 지금 선곡표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뭐 들을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최성곤의 네가 좋아에 이어서 천생연분님 추천곡 이문세 깊은 밤을 알아서 그리고 0267

8431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동방신기의 풍선까지 이어서 달려왔습니다. 막 신나고 사랑이 뿜뿜 솟는 분위기를 못 참는 많은 분들께서 반전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8823님, 막장을 너무 많이 봤지 내가. 잘못된 만남이 딱 떠올라요. 김건모의 노래. 써니님, 커플들 좋아요? 윤종신의 좋니. 이별을 자꾸 불러오는 노래들 보내주셨는데 이별이 오지 못하게 이 노래 가겠습니다. 페이지에 이별이 오지 못하게. 4268님 추천하신 꼬꼬무송이고요. 요거 듣고 뭐 드릴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신박한 꼬리송 달아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꼬꼬무상으로 화장품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이별이 오지 못하게 듣고 다음에 뭐 드릴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페이지 이별이 오지 못하게 다음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8366번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박화요비 어떤가요? 4268님의 꼬꼬무송 드라마 로망스 OST

이별이 오지 못하게 페이지의 노래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데이 6와 데이 브레이크, 박화요기와 박화요비 많이 헷갈리네요. 하늘에 섞여있는 구름처럼 혼란스럽네요. 진짜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과 살짝 잿빛의 회색 구름이 섞여있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얀 구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9509님께서 옥상에 상추를 키우고 있어서 날마다 올라다니는데 오늘은 옥상에서 하늘을 한참 봤어요. 아우 좋다, 아우 좋다 했네요. 맑은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너무 멋져서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 곡으로 이거 어떨까요? 김민종 하늘 아래서. 아우 좋다, 이 노래도 좋다. 요거 듣고요. 광고 후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어요. 오늘의 엔딩송 직접 선곡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마무리는, 마지막 고리는 내가 잡는다. 꼬꼬무송 레이스 마지막 곡 어떤 곡이 딱일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오늘의 꼬꼬무송 레이스 대망의 마지막 곡 골라주세요.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날씨가 좋아지니까 톡톡 터지는 듯한 느낌의 팝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현선이님 추천곡 도경수의 팝콘 들으면서 현선이님 비롯해서 9509-8366님께 화장품 선물 드리고 꼬꼬무송 레이스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룰루랄라.

0: CBS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가라앉지 않으며 오늘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 가까이 치솟았으며 코스피는 한때 6% 넘게 급락해 8,000선마저 위협받았습니다. 국채 금리도 이틀째 상승세를 보여 오늘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9%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지난 4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43조 원을 웃도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누적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4월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올해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선관위가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는 상황이라 노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에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7년여 만이며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고 이 가운데 70%인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잇단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고 패배하며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장동혁 측 일각에서 안 되면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늘 시위대 봉쇄로 늦어진 서울 잠실 개표소 방문으로 선거 후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0: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유래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조기 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자연을 보호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에코 투어 등등 환경을 지키는 세련된 캠페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최고의 환경 운동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죠? 우리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실천하시던 몸에 밴 절약 습관, 이것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완벽한 환경 운동이었으니까요. 달력 뒷장을 찢어서 이면지로 쓰는 건 기본이고요. 양치할 때 컵에 물 받아쓰기, 빈방 전등 스위치는 칼같이 끄는 습관. 부모님 세대는 지금껏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눈물겨운 짠돌이 정신이 그 어떤 세련된 환경 캠페인보다 훌륭하게 지구를 지켜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6월 5일,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일단 우리 부모님의 좋은 습관을 떠올려봐도 괜찮겠죠?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이에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이크 페리 더 피처링의 샤이 마틴 디 오션이었습니다. 음식 버리지 마라. 밥 남기지 말고 쌀 한 톨에 농부들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 줄 아니? 불 꺼라. 물 잠가라. 아껴 써라. 수도꼭지 잠가라. 아니 부모님 교육 받으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 같은 말씀을? 이런 부모님의 잔소리. 아유 뭐 귀따갑게 많이 들었죠. 또 형제자매 옷을 물려입는 건 기본이고 작아져서 못 입게 된 옷은 리폼해서 뭐 가방도 만드시고 재주 좋으신 분들은 앞치마도 만드시고 하다못해서 걸레로라도 우리 썼어요. 우리라기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새로운 걸 사고 채우는 것보다 가진 걸 아끼고 끝까지 책임지던 그 투박한 마음. 물론 시작은 물자 절약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환경운동이 됐던 거죠. 어제 한 차례 비가 다녀간 뒤로 초록초록한 창밖의 풍경이 한결 더 싱그러워 보이는 금요일입니다. 이 초여름의 청량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님께 물려받은 절약 DNA를 다시 한번 깨어봤으면 싶어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9: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리치.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437번으로 저는 황경민인데요. 저희 조카 며느리가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제 아들 삼형제입니다. 도윤이, 노준이맘, 혜영이 고생했고 축하한다고 부탁드려요. 이모 할머니가 신청곡은 행복한 곡으로 부탁하신다고 또 적어주셨어요. 와, 진짜 나라를 살리는 정말 애국지사입니다. 셋째를 낳으셨고, 근데 도윤이, 노준이, 우리 막둥이 이제 막 태어난 아들 만세.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실 것 같고요. 축복입니다. 축복 축하드려요. 푸르노을님이 노래가 참 듣기 좋습니다 하셨는데 막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애정 뿜뿜하는 곡이죠. 르네쉐이, 저스틴 비버, 10,000 Hours였고요. 마이클 캐리언의 The Simple Things였습니다. 6276번으로 지수님 환경의 날 기념 환경 이행시 갑니다. 환하게 웃는 지구를 위해 경량 텀블러 하나 챙겼습니다. 하시면서 지수 씨와 오늘 제 텀블러는 커플룩. 아, 그러네요. 레드와 화이트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텀블러입니다. 고맙습니다. 견디셔님, 저희는 3남매의 막내라.

소재가 옷을 물려 입다 입다 칠보 바지가 될 때까지 입었어요. 또 보풀이 도트 무늬로 보일 때까지. 아, 그 시절은 그게 진짜 싫었는데 지금은 좀 그립습니다. 지수님은 오늘 자몽 에이드로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전 언니만 둘이었는데 그 예전에 돗바라 그랬잖아요. 솜잠바. 안에 솜이 없어 이제. 너무 얇아졌는데도 한겨울에 그거를 입고 다녀야 되는.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요. 손우공님은 어머 지수님 딸기 같은 의상이라고. 준호맘님은 지수님은 오늘 수박 하셨는데 여름에 최고인 수박. 아, 빨개서. 바다로망스님은 한우꽃 등심 룩소굿입니다. 딜리셔츠. 딜리셔스 아니고 딜리셔츠. 마블링이 잘된 붉은 살코기 같다면 이런 말씀이겠죠. 다들 막 의식의 흐름대로 가시고요. 지리사님은 무당벌레가 진행하는 줄 검은 점이 아닌 흰 점박이 무당벌레입니다. 왕서방님은 오늘 또 환경 얘기하셔 그런가. 오늘 의상은 이 핑크색 어머님 의상 같습니다. 어머님 셔츠 멋져 불어 하셨는데 이거 약간 붉은색이에요. 근데 약간 진분홍과 그냥 이렇게 보면 약간 다홍색 느낌인데 어쨌든 엄마 셔츠는 대대손손 물려 입는 게 환경 보호겠죠? 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우리말 퀴즈, 알쓸 신잡 퀴즈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시카고예요. Saturday in the Park.

2412님 들으셨죠? Brand New Habits의 Never Stop이었고요.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랜만에 머리띠 장착입니다. 오늘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좀 보라 퀴즈 아이스 신잡 퀴즈인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 대한 퀴즈입니다. 일단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말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것이란 직업이 있었는데 이들은 궁중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말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맡는 하급 관직이었죠. 왕이나 고관대작들이 행차할 때 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극에서 보면 나오죠.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행차하는 주인공의 권위를 등에 업고 소리를 지르거나 허세를 부리며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들면서 길을 텄었는데요. 즉 이들. 이들이 몸을 흔들며 우쭐거렸다는 데서 몹시 흔들거림이란 뜻이 생겨났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은 재산이나 살림의 흔들림이란 뜻도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살림이나 그 밖에 어떤 일에 기반이 흔들려서 결단이 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데요.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뭐 무리한 투자로 그 집안은 이것 났다. 요렇게도 얘기하죠. 이것 났다. 재산이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건 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났다. 이 두 글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마포구진이 혹시 방자? 아니 왜 방자는 아니지. 자, 재산이나 살림의 흔들림이란 뜻이고요. 살림이나 그 밖에 어떤 일에 기반이 흔들려서 결단이 나는 상황. 와,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이건 낫다. 박살 아니고. 정답 올려주신 분 계시고. 아, 뜻밖의 오답. 건달. 이거 약간 좀 수위가 높은 오답입니다. 자, 무리한 투자로 그 집안은 이건 났다 하는데요. 재산이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건 났다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낫다. 두 글자의 이건 뭐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그 주위를 그냥 맴도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한번 정답을 보내주시죠. 신청곡도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무리한 투자로 그 집안은 이건 낫대 혹은 재산이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글자의 말 지금 적어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와일드 체리예요. Play the funky music.

8932님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립싱크의 펑키 타운 또 와일드체리의 플레이 더 펑키 뮤직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함께 풀고 있어요. 오늘 문제는 살림이나 그 밖에 어떤 일에 기반이 흔들려서 결단이 나는 상황. 뭐 재산이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0778번으로 등등 부도라고 하신 분도 많은데 뉘앙스는 비슷하죠. 조르지오님 정답 탈탈 탈탈 털렸다. 그지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꿈꾸는 마녀님은 요즘 무리하게 사드릴 게 많아서 통장이 텅장이 됐습니다. 이건 나지 않게 관리 잘해야겠어요 하셨고 9028님은 쓸데없는 애 뱃살이나 좀 이건 났으면 좋겠다 하셨고 가수팬님 거들먹 거들먹 거렸다는 데서 나온 말이군요 하셨는데 오 빙고 맞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문제는 퀴즈는 재산이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건 낫다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의 말 해피송의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488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모카의 해피.

0: Yo, brother A to Z.
1: Yo, what's up, B?
0: Yo, what time is it?
1: Haha. It's long

로코홀릭님 제이슨 브라스 Geek and the Pink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1부 닫을 시간이죠. 캔디핑님 이하로 미스터 블루스카이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즈밀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즈밀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즈밀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즈밀답게.
1: 정식품 배즈밀 고단백 두유.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

0: 한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선관위 지침과는 달리 선거인수 절반 이하의 투표지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투표함이 빠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가 발견됐는데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로 투표소 선거인의 49.3% 분량에 불과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오늘까지 두 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선거 당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6개 단체가 동시에 고발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SNS에 게재한 글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외교부가 아닌 당에서 맡아 시 주석의 방북이 국가 간 외교뿐 아니라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7년여 만이며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들어 4월 말까지 누적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외 지표 호조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거론하고서 이런 정부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해 첫 행선지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선수단을 만납니다. 이후 저녁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서울의 홍대 입구 삼겹살 집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AI 반도체와 로보틱스,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었지만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줄어 지난 1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61억 400만 달러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게

0: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문의전화 서울 771-1932.
2: 1시 5분입니다.

0: 듣고 계셨네요. 배상진님 서바이버 Eye of the Tiger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알쓸 신잡 퀴즈 우리말 퀴즈였습니다. 문제가 살림이나 그 밖에 어떤 일에 기반이 흔들려 결단이 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재산이나 살림 따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건 낫다라고 하는데 이 두 글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였죠. 다들 뭐 잘 알려주셨고요. 프리티님 오늘 주식장이 이거 났습니다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셨고 아유 요즘 저희가 이거 났다고 집안 사정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거덜입니다. 거덜 났다라고 하죠. 이 거덜은 몹시 흔들거림이란 모양새를 두고 거덜거리다란 말이 나왔고요. 또 이게 거들먹거리다로 이어져서 거만한 태도를 지칭하는 말인 거드름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 두 글자는 거덜입니다. 정답 많이 알려주셨고 우리 해피송도 이제 월말 되면 약간 곳간이 거덜거덜하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께 커피 쿠폰 전하고요. 5184-1814-0778 애몽 5006-7673-2100 0077 스티븐 스필버그 레오름의 진격의 똥 프리티 3200 유바바 3975 또 6967-1385 용달꾼 도토리 콜라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이분은 환경의 날을 맞아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절약 습관. 근데 절약이라는 게요. 꼭 물자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이나 물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온갖 종류의 짠순이, 짠돌이 대환영합니다. 대환영. 절약 습관. 여러분도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도 꽤 있는데 일단 설거지를 자주 안 합니다. 일단 컵 같은 거는 한 3박 4일 쓰는 거잖아요. 원래 컵을 왜 먹고 한 번 쓰고 한 번 씻긴 너무 아깝지 않나? 또 프라이팬도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하고 씻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어쩌다가 아까 일회용 컵을 뭐 테이크아웃 할 때 쓴 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있는데 저는 주로 커피는 안 마시고 허브티 같은 거 페퍼민트를 주로 마시는데 그 티백을 한 세 번은 노려 먹습니다. 펄프 맛이 날 때까지 종이 맛이 날 때까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약 올림픽입니다. 나보다 더 절약 잘하는 사람 있어? 온갖 종류 짠돌이 짠돌이 짠순이 짠돌이 대환영하고요. 우리 햇님이들의 절약 이야기 적어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신청곡과 함께 나의 절약 습관, 절약 이야기, 절약 올림픽 한번 열어보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루이 미숑님, 아 다이어트 댄스 수업 때 자주 듣던 노래에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사무실인데요. 책상 아래서 스텝을 밟고 있네요. 하셨어요. 라디오도 얼마나 이 경제적인 미디어입니까? 아 잘하셨어요. 왕서방님, 세호님, 데비드 수아레 루이드 폴리였고요. 또 0710님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루이가 많이 나오네. 창수님,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이었습니다. 강수호 배우님이 지수님 오늘 이 시골스러운 빨강 셔츠도 뭐냐고 하셨는데 시골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는 절약 올림픽 아니다 다음 주 우리 월드컵 시작하잖아요. 절약 월드컵입니다. 자, 예선부터 들어갑니다. 아, 그 전에 주유님이, 스칼렛 주유님이, 아, 지수님, 그러 안 돼요. 컵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티백은 너무 많이 우리면 펄프에 안 좋은 성분까지 다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하시면서, 따꼼하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껴서 막, 먹는 거에 팍팍 쓰고, 입는 거에 팍팍 쓰고, 이거 절약 아닌 거죠.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 부엔카미노님은, 후라이팬을 씻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절약이라 쓰고 귀차니즘이라고 읽는다. 절약을 핑계 삼은 귀차니즘이 많이 있죠. 여행님은 저는 아예 염전입니다. 염전. 짠순이도 아니고 염전이다. 미용실에 안 가고 집에서 자르고 오죽하면 남편이 너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절약하면 되는데 이걸 강요하게 되잖아요. 당신 그거 가지고 뭐 미용실에 가는 거야.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잘라줄게. 남편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프리스타일님. 저희 신랑은요. 치약을 납작할 때까지 다 쓰고 가위로 잘라서 가생이 부분 가장자리 거기에 칫솔을 넣어서 싹싹 닦습니다. 기쁜 우리 사랑님은 소금으로 닦는다고 하셨고, 이런 얘기 나오면 나는 뭐 안 닦는다. 나는 샤워도 안 한다. 안 씻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박합니다. 우리 프리스타일님 진짜 짱. 중국집 스티커 같은 거 현관문에 뭐 붙여놓고 갈 때 있잖아요. 그거 잘 떼어서 그 스티커 끈적거리는 부분을 방바닥 머리카락 떨어져 있을 때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겁나 잘 붙어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하시다. 그 스티커 같은 거 사실은 왜, 이게 다회용기나 우리가 뭐 사면 스티커 같은 거 되게 많이, 아니, 수박만 사도 붙어 있잖아요. 막, 복! 이런 거. 그런 거 사, 다 알뜰하게 모았다가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그걸로 활용한다. 이거 너무 신박하고 좋은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님. 어머 지수님, 저희 집과 똑같네요. 저희는 정수기 받침대에 각자 컵을 엎어놓고 3일 쓰기는 기본입니다. 치약을 다 쓰면은 배를 갈라서 싹싹 발랐었는데 요새는 그거 다 쓴 치약을 세탁기 통 청소에 활용합니다. 저 이거는 처음, 그러니까 치약 남은 거를 뭐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건가? 그거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치약으로 결국은 세탁기 그 통돌이를 청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신 거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절약도 뭘 알아야 하지. 모르면 절약도 잘 못해요. 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때 치킨 얘기 나왔을 땐가? 치킨무에 국물이라 그래야 되나? 치킨무가 그 자작하게 이게 물에 담겨 있잖아요. 그 치킨 국물이라 그냥 합시다. 국물은 아니지만 그걸로 그게 약간 이제 새콤하고 이제 초성분, 식초 성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싱크대 닦는다는 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싱크대 닦는다. 치킨 무그 국물도 나는 남기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오늘 절약 월드컵 이제 예선 지났습니다. 본선으로 갑니다. 음악 듣고 본선으로 넘어갈게요.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 가운데 별별이님 U2예요.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메이플 피카님 뮤즈 매드니스였고요. 여신현님 라디오헤드의 크립 또 유투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절약 월드컵 본선 무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면서 아, 올레바스님이 아 그렇구나. 치약으로 세탁기 청소하면 잘 된다고 세탁기 청소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 이는 안닦아도 세탁기는 청소해야지. 마라님은 저는 키친타월을 사용 후에 모았다가 후라이팬 기름기 닦아내요. 아 이거 저도 그런 데 있는데. 네, 흐린 눈은 필수입니다. 율무야 사랑해님은 저 물티슈요.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서 창문 틀 한번 닫고 버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더 쓰고 싶지만 누가 보면 흉볼 것 같아서. 꽃마리님은 물티슈를 안 쓰신다고. 아니 저도 가끔 이런 물티슈 정말

별거 안 묻었을 때는 이렇게 빨아쓴다던가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거 물값이 더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절약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나 그런 게 약간 궁금할 때 있더라고요. 또 이게 절약과 궁상 사이에서 줄타기가 되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소리님, 면봉을 아꼈습니다. 귀 간지럽다고 무조건 쓰지 않고 정말 못 참겠을 때 그때 써야겠는데, 이거 빨아쓰진 않도록 해요. 무꾸레미님은 초딩 때 작아진 운동화, 우리 아들 운동화, 제가 신다가 구멍나 버렸는데, 그 아들이 현재 고3입니다. 하셨어요. 와, 되게 좋은 거 사주셨나 보다, 그죠? 해바라기님은 세탁기를 26년째 쓰고 있습니다. 물높이가 자동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꽤 쓸만합니다. 세탁기 26년째? 이거 노동 착취 아니에요? 아무리 세탁기라 그래도, 아무리 기계라 그래도 26년 노동 착취인데, 거의 이거는 수동 세탁기 아닙니까? 하쪽님은 이거는 절약보다는 생활 팁인데요. 김에 있는 방습제를 모았다가 곡식류 통에 넣거나 신발장에 두면 냄새도 잡고 습기도 잡고 굿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참 습관이 돼야 되는데. 프리스타님은 겨울에 다쓴 핫팩, 김냉,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김치 냄새가 1도 안 나요. 정말입니다. 하셨는데, 아, 요즘은 그런 거 충전식 핫팩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세상에 버릴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찰리 푸스예요. 어텐션.

9530님, One Republic, I ain't worried. 또 딸기산도님, David Guetta, Bebe Rexha, I'm good, Blue, I'm good 시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3576님 마루파의 메모리즈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표함을 반출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한 것과 관련해 천여 명의 경찰 기동대가 시민의 손발을 잡고 끌어내는 사진과 경찰이 시민을 구타,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돈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상 속 사실관계를 즉각 확인하고 구타나 폭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된 경찰관을 즉각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불법으로 일어난 정당한 항의인데 경찰은 불법 시위로 낙인을 찍어 시위대를 강제 해산 중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은 시위대 강제 연행 전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따졌습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에는 당을 대표해 말할 사안은 아니라며 자신의 임기는 6월 15일까지라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했습니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내부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최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가족 경조사 참석을 신청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에 수사를 끝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 국방부 대령들의 방산업체 및 경찰 간부들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을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 따르면 전 육군 대령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취업과 공군 대령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취업, 해군 대령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취업이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 심의관은 내일 울리는 사이렌은 적의 공격을 알리는 민방공 경보가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3: 네가 좋아
4: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찾아올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0: 태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쉬어요? 어떤가에서 쉬고 놀다가요. 방송 시작하는데 1316번님이 문자 주셨거든요. 우리 가족 부모님 이장하러 시골 비금도 가는 차 아닙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파이팅 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비금에 계세요. 비금도에. 그러면 서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신기한데요. 비금도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다는 문자는 처음 와가지고, 제가 또, 목포 출생이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배 타고 한 두세 시간 가면 예전에는 한 비금도 도착했고, 지금 한 40, 50분이면 가잖아요. 야, 올 여름에 제가 또 한번 외할머니 댁에 비금도에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에서 표준 FM 화면에 떠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이봉규 어떤가요 채널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이발하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쁘죠? 괜찮죠? 어제 야식 먹었어요. 옥수수 먹었어요, 옥수수. 어제는 DKJ 안 먹었습니다. 어제는 깔끔하게 그냥 가볍게 옥수수 한개반 정도 먹고 잤습니다. 별로 많이 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옥수수라서. 자,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잠시 후 A면 만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해병대 캠프 아니고요, 텐션 캠프로 운행합니다. 전립고 나른하다, 지루하다는 소리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신명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사진 첨부 문자도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정신없이 달려갈게요.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네, 고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이에요. 이번 기 어떤가요? 아니면 첫 번째 트랙은 잭스 키스였습니다. 폼생 폼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에헤, 라디오. 금요일이라는 도파민에 점심까지 든든하게 드셨다면 지금 아마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일 겁니다. 커피로도 지금의 나른함과 무거운 눈꺼풀이 해결되지가 않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 스크림의 곡 이어갔죠. 천사의 질투.

질투 질투였어요. 영턱스 클럽에 방금 질투 재생해드렸고요. 스크림의 천사의 질투는 그 전곡이었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아현규빈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봉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50살 넘으니까 별 의미는 모르겠지만 봉디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삥 둘러서 하세요. 아, 축하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생일인데 누가 좀 내 생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다뇨. 별 의미가 있죠.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의미가 있죠.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내 특별한 생일인데 말이죠. 내가 내 생일 꼭꼭 잘 챙겨주세요. 오늘 점심때 만난 거 드셨나요? 아이언규빈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 악단을 모셔왔어요. 네, 알프스 악단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귀여운 또리님, 조금 더워 보이는데 봉디 거기 더운가요? 맨날 운전하면서 차에서만 듣다가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보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무풍 에어컨을 켜두었고요. 시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만이 시원해가지고. 저도 집에서는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스튜디오 내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3505번님 제주도 여행 중에 열심히 주파수 찾아 듣고 있어요. 저 착하죠? 여기서 바다 보며 들으니 또 색다릅니다. 그곳이 풍요의 바다이자 웃음바다 아니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주도 CBS의 그 주파수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달라요. 제주시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9 나누기 3은 3이다. 93.3. 9 나누기 3은 3이다. 93.3 이렇게 외우시고 서귀포는 90.9 맞죠? 90.9.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909. 이건 90탄으로 외우세요. 90탄. 꺼불꺼불꺼불꺼불만 쩐다면 909 라면과 90탄 909.

이렇게 외우면은 제주도 여행 중에서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6746번님 내일도 생방으로 진행하나요? 딸내미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는데 내일 사연 보내고 딸내미랑 같이 들으려고요. 바쁜 중학교 딸내미 토요일밖에 같이 들을 시간이 없네요. 유유. 아쉽게도 추임새 없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6746번님이 지금 사연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녹음하고 마치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일 2시 5분 이후에 들려주실래요? 그러면 감쪽같지 않을까요? 일단 만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출발합니다. 만 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 텐션 업 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망가지 추임새를 정복한 남자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텐션 열차는 귀심 잡는 해병대 캠프가 아닌 졸립고 나른함을 단박에 잡아버리는 텐션 캠프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텐션 조절을 따라 힘차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파인코 커니 아직은 잇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열차 출발 안 했다고요? 누가 고개 돌려요?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재미있게 즐길 준비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허, 우리 폭발님들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알겠습니까? 좋아요. 신나게 놀아재낄 준비가 됐다면 전방에 힘차 방송 발사! 좋아요. 용기 있게 나아가자. 금요일의 행복은 바로 나의 것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발걸음은 가볍게. 두어깨는 가볍게.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벚꽃 함께하죠. 맨발의 청춘. 제자리 뛰기 실시. 하, 둘, 하, 둘. 제자리 점. 하, 둘, 하, 둘. 흑금함님, 임선영님, 숙찬님, 마추님, 박이상원님, 행복마키님, 웅이님, 에스프레소님, 창수님. 좋습니다. 그 페이스 이어가보죠. 1, 2, 1, and 2, and 3, and 4. 지금 라디오 볼륨 키웁니다. 더 키워봅니다.

0: Okay, 마녀비아님, 오늘도 타고 보니 유화석이 있는 칸이네요. 3번 칸에 뽀로로 다시 틀어주시고 저도 찐 옥수수랑 찐 감자 주세요. 목 맥히니 사이다도 한 잔.
1: 지금 펜션으로 놀랐습니까? 오늘 펜션 캠프로 진행합니다. 마녀비아님, 찐 옥수수 찐 감자 마녀비아님 뛰는 거 보고 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가봅니다. 가! 더! 나다빠야님도, 덕터리님도, 바나나 우유님도, 러맘님도, 유나님, 네고님도 탑승 완료!
0: 자, 저희 열차 안에 TPL 서비스, 오늘은 열차 안에 저희가 황토길을 만들어놨습니다. 황토길에서 잠시 양말을 벗으시고 맨발로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발 혈액순환 지압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텐션 열차 내 황토길 5번 칸부터 7번 칸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려요. 내장 미인님, 가성음 처리 예술입니다.
1: 좋습니다.

0: 자체 의미 올라가지 않을 땐 가상으로 예쁘게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쇼롱쇼 행복 마케팅 가을 살림 탑승 완료 우쇼 우쇼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가 볼륨 너무 올렸나봐요. 가게 앞 지나던 동네 분이 뭔일이고 급소심해져서 살짝 낮췄어요. 5805번님 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량까지는 올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올리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탑승시켜 주실거죠? 그렇게 수동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하님 스스로 능동적으로 탑승합니다. 알겠습니까? 오키신 아디엔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캔까지 가죠. 텐션이 자 더욱더 빨리 달려봅니다. 아이언맨을
1: 가라 가라
0: 뿌부부부부부부 얼쑤. 자 저희 5번 칸부터 7번 칸까지만 해도 황토끼에 지금 사람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입장하실

0: 또 좀 퍼가도 되나요? 예, 퍼가세요. 하지만 댓글 남겨주시고 퍼가세요. 퍼가요, 물결 핫뚜.
1: 오케이, 1절 후렴 다 같이 불러봅니다. 준비!

Okay, it's dance time. 빵 터치기부터 아이스 빵까지

식사 서비스 제공됩니다. Beef, whole fish. We have beef. We have fish. Beef, whole fish. 선택하세요. 어떤 거 드실래요? 잠깐만요. 제가 미리 한번 맛보겠습니다. 김이 상궁이 돼요. 먼저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요차네에서 돈가스 찾습니까? 돈가스 없습니다. 선혜진님. 자, 우리 보팔님들께 오늘 요거 안 드렸네요. 시원한 캔 탄산수 진당 두 잔씩 연속으로 Let's go! 한 잔 더!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이야기가 사라지는 방송. 여기는 이봉 여자다요. 샵 211 레이머로 탑승하세요. 지금

0: 펜션 열차 내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찾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식사는 비프 올 피쉬 클론이에요.
1: 초트 도련
0: 아열레레 초련이 뭐죠? 초련 첫사랑을 일컫는 한자어죠? 우리 봉팔님들의 초련은 어떤가요 이게? 마지막 초련도 어떤가요 이게?

웅둥이가 들썩들썩 잠 깨기 좋은 봉디 타임. 빛나희님, 올댓 재즈님, 오랜만에 방문하신 하니바람님도 전방에 다시 한번 맥스.

슬슬 지쳐가는 시간입니다. 텐션 열차.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까지 1분 20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힙합 맨발의 청춘 켄 가라가라 건추리 고고 김미 클론 초련 오늘도 내 스테이션 안전하게 운행을 마쳤습니다. 저희 열차 여기서 정거합니다. 금마 악몽님 해병 몇 기입니까? 저 사실 전경 나왔어요. 논산훈련소로 입소했는데 어머 전경으로 전경 3172기입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오늘도 텐션열차 함께 탑승해주신 우리 봉팔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요. 다음주 금요일에 저희 텐션열차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 98디그리 Because of you. 요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죠. 안녕.

우선 제가 봉팔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CBS 라디오 DJ로서 봉팔님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대한의 라디오 어떤가요? 청취 안 한 죄. 대한의 너튜브 어떤가요? 구독

그만하라고 게시판 찾아와 악플 매일 단죄. 이봉규 또 살쪘다고 볼 때마다 심하게 조롱한 죄. 부끄러움을 핑계로 볼륨을 강제 음수거시킨 죄. 텐션은 이미 높은데 봉디 텐션 좀 올리라 한 죄. 김봉팔, 이봉팔, 최봉팔, 박봉팔. 위 사인에 대한 라디오 불청취 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고 김봉팔 라디오 청취 3

브라우나 이제 For You, Fly to Sky의 Missing You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이지영이 부르는 뜨거운 안녕 준비했습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는 단성학교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남녀공학 전환 최종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단성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개 학교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신정여중, 휘경여중 등 다섯 곳이었고 고등학교는 송곳고, 휘경여고, 성심여고, 무학여고, 한양과학기술고, 서울신정고 등 여섯 곳입니다. 인천시가 철강업과 유관산업노동자 5,2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내 주요 제강사가 밀집한 인천 동구가 지난 4월 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부양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인천형 어르신 세일자리 공모사업에서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아동돌봄과 통합돌봄 서비스, 관광문화자원 활용 분야 등으로 구성됐으며 노인공익활동 3개와 노인역량활동 4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통시장 23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참여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산의 경기도 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는 8일 문을 열고 개장기념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고객은 2주 동안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구매액의 5%를 탄소중립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개장식에서는 요리 시연과 시식 행사, 친환경 양파 담아가기 이벤트와 함께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 협약도 체결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피스텔 12층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오피스텔 건물 12층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져 보행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건물 아래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가 GTX-A 개통과 각종 개발 사업을 반영한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2: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8: 공익광고 협의회.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속하신 08님들은 제 왼쪽에 오색 빛깔 번호판이 보일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이 번호판을 두 번 돌릴 겁니다. 이때 번호판이 멈춘 숫자 그걸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시고 맞춰주신 08님께 치콜 간식 세트 선물을 보내드려요. 08님들께서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입니다. 1, 2, 3, 9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시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집계 시작 시간은 3시 08분입니다. 3시 7분 정도 됐고요. 지금 3시 08분부터 집계는 시작할게요.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치콜 세트 모바일 쿠폰으로 오늘 바로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I will 11 7시 3시 7분 30초 집계까지는 약 25초 남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숫자 생각할 수 있게 보낼 수 있게 여유를 드렸어요.

제작진의 선택. 제작진은 이 번호가 나와도 선물을 받아가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재미로 참여하는 거예요. 3시 8분 지났고요. 집계는 시작됐습니다. 3시 08분 이전에 도착한 숫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3시 08분 이전에 보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집계 마감 시간도 미리 말씀드리죠. 3시 13분. 3시 13분까지 여러분의 숫자를 보내주십시오. 샵 112 레인보우로 새로 오신 봉팔님, 2271번님, 74 숫자 접수. CBS의 첫 문자를 보내신 052번님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66 접수. 6940번님 35. 6849번님 숫자 71. 돌려 돌려 번호판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의 숫자가 꼭 잠시 뒤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의 선택은 11, 비지의 선택은 22. 졸려서 보냈어요. 유유. 2985번님 숫자 25. 제가 호명하지 않았더라도 시간 안에 보내신 모든 봉팔님은 온전히 접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치콜 세트와 간식 세트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운이 어떨지. 9058번님 접수. 3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접수 마감까지 이제 3분여 남았습니다. 흑구맘님, 예전에 간식 세트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간식 세트 너무나 실합니다. 08님들 마구마구 보내세요. 저도 간식 세트를 실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라디시랑 간식 세트. 바삭바삭한 치킨. 있지요? That's a no-no.

보낸 숫자는 대처 노노가 아니라 대처 예스예스 이게 접수 마감까지 이제 2분이요. 뽕뽕뽕 헤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0882번님 내가 김창건이요. 27 다스님 23 접수 완료.

요 곡도 마무리될 듯 하고요. 3시 13분에 정확하게 문이 닫힙니다. 13분이 되면은 문을 닫는다. 샵 112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숫자 00부터 99. Come on. 나 다음 주 생일인데 당첨되겠지? 하나패밀리님 숫자 16. 하나패밀리님께도 행운이 함께하게. 저도 어떤 숫자에서 멈출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코너입니다. 숫자 범위는 00부터 99. 3시 13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 4, 3, 2, 1. 접수 마감. 노래는 10여 초 남았고요. 오늘은 10의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10의 자리부터 뽑습니다. 준비하시고 번호판 쏘세요. 10의 자리부터 뽑습니다. 자,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오! 10의 자리 1 나왔어요. 제가 오늘 골랐던 숫자가 11인데 여기서 1이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시작 1에 3번 당첨되는 겁니다. 3번 제 숫자가. 자, 10의 자리 준비하시고 1이었고 1의 자리 들어갑니다. 1의 자리 10.

10회 자리는 1회 자리는 과연. 조금만 힘이 약했더라면 1회 멈출 수 있었겠지만 좀 더 돌아가서 1회 자리 3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행운의 숫자는 13.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눈부신 햇살님의 신청곡이에요.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드립니다.

0: 눈부신 햇살님의 신청곡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재생해드렸고요. 집계시간 안에 숫자 13을 보내주신 봉팔님 총 5분 있었습니다. 딱 5분. 신기하네요. 이 가운데 치콜 세트 받으실 봉팔님 발표해드리죠.
1: 아 축하드려요.
0: 0088번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13을 보내주신 봉팔님이시고요. 그리고 간식 세트 받으실 네 분 마음의 나인님 그리고 4839번님 3459번님 그리고 헐 대박 처음으로 맞췄어요 라고 또 후기까지 보내주신 라라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치콜 세트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바로 우리 봉팔님들의 휴대폰으로 도착하는데요. 간식 세트는 택배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333 퀴즈 넘어가죠.

시간 전주 1초와 전주 3초만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전주 1초만 듣고 어떻게 맞히냐 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봉팔님들이 가장 강한 코너가 또 이 시간이에요. 진짜 1초만 듣고 정답 보내시는 봉팔님들은 대체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신 건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MP3만 듣고 계셨죠? 매주 말씀드리지만 새싹봉팔님들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 시간은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봉팔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요. 전주 듣기와 힌트 세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때 제가 드리는 세 번째 힌트를 100% 확신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 참고해 주시면서 먼저 전주 1초 오늘의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 1 하면 우리 들어볼게요. 1초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아우, 봉디 말 그만해. 빨리 1초 듣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설명은 친절하게 다 해드려야죠. 우리 봉팔님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실

0: 수 있도록. 아우, 봉디 빨리 1초 들려줘요. 알겠어요. 이제 들려줄게요. 1초. 3. 자, 3일 하면 듣는 거예요. 3일. 자, 3, 2, 1, 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 2, 1, 고! 음? 이게 무슨 소리죠? 아, 무슨 안내방송 소리 같은데? 어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같은 곳에서 안내방송 나오는 소리 같은데? 아, 이걸로는 모르겠어요. 자, 전주 1초 가봅니다. 아, 전주 1초 들었죠? 자, 이제 전주 3초 갑니다. 전주 3초. 전주 3초 주세요. 어, 뭐라는 겁니까?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1: 어, 좀 고기 꾸지 그거게?
0: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 어떤 곡을 지금 샘플링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곡에서 어떤 소리를 일단 샘플링 해와서 이 곡에 지금 전주에 삽입한 곡인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정답은 도착했다고 하고요. 힌트 1번으로 가봅니다. 힌트 1번. 자, 클로징 3초. 클로징 3초 주세요. 일단 알겠어요. 지금 여자 보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힌트 2번. 제목에 초성 디귿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목에 초성 디귿이 들어간대요. 제목 초성에 디귿이 들어간다. 여성 보컬의 목소리로 끝나고. 자, 힌트 3번 갈게요. 이제 힌트 3번은 저의 자유 힌트입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듣고, 아, 스페이스 A의 주홍글씨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에 여성 보컬의 목소리로 끝났다고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곡은 남자 보컬의 목소리가 삽입됐을 가능성이 99.99%. 남자의 곡이에요. 남자의 곡. 남성 가수의 곡. 아, 그리고 이분이 원래 이런 노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때만 잠깐 이런 곡 하셨었고, 어, 원래는 다른 정말 좋은 곡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남자 가수 중에 이분보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가요계에서는 황제급이죠. 황제급. 그리고 이분은 원래 저기 저 밴드 생활 하셨어요. 밴드 생활. 밴드 생활도 좀 하셨었고, 66년생이십니다. 66년 12월 5일생의 가수예요. 66년 12월 5일생. 이 정도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쵸? 정답 알겠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이분 진짜 황제예요. 황제. 뭐 특히나 뭐 라이브의 황제라는 그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가수입니다. 김건모 드라마 먼저 들으면서 우리 봉팔님들 계속 정답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0: 김건모 드라마 김부용 풍요 속 빈곤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333 퀴즈 전주 3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뭔가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 소리인데요. 뭐 그게 공항이든 기차역이든 뭐 지하철이든 하석풍님 그냥 공항 소리인데요. 겸둥이 환희님 울 시골 할머니 댁에 강아지가 우는 소리예요. 아, 시골 할머니 댁에 강아지가 이렇게 말하듯이 울어요. 강아지야 어디 뭐 슬픈 일 있어? 아이고 그랬구나. 어 배고팠어. 파인코코님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네. 기춘이님 김혜림의 디디디. 어 김혜림의 디디디가 어떻게 시작했었죠?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디디디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디디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듯한 소리로 시작해요. 김혜림의 디디디는. 나야나님은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마. 7106번님 김현정의 단칼. 0606번님 엄중화 배반의 장미. 짬보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동물원. 이 곡이 그나마 가장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곡도 그 지하철 역사에서 들리는 소리로 시작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아 지하철의 뽕 경적 소리로 시작하네요. 최현진님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시작은 바로 이렇죠?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에 도착.
0: 요 나레이션으로 시작했구나. 기내 방송 소리로 시작했군요. 4013번님 이승철의 소녀시대 가장 아쉬운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소망님 이승철 오늘도 널. 아 한 글자 아, 아까워요. 너무 아쉽다. 자

오늘의 정답 곡 들어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이승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난 96년도에 발표됐던 이승철의 곡 건들건들 까만 선글라스에 까만 장갑을 끼고 불렀던 이승철의 펑키한 댄스곡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저 처음에 그 스페이스A의 주홍글씨가 아니라 성숙이랑 잠깐 헷갈렸다가 마지막에 그 클로징 3초에 들리는 여성 보컬의 소리를 듣고 아 이승철이네라고 감이 왔어요. 4739번님 확신하면서 보내봅니다. 나비네님 어정쩡한 춤이 여전히 생각나네요. 4739번님 나비네님 포함 총 5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우리 봉팔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답 맞히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21이에요. I don't care. Hey playboy.

21 I don't care, Big Bang Bad Boy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기본자리님, 봉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친구 만나서 고기 구우러 가려고 선크림 바르는 중입니다. 오늘 바람도 쌩쌩 불고 해도 쨍쨍한 게 너무 좋네요. 쉬는 날이라 그렇겠죠? 모두 즐금하세요. 아, 저도 껴주세요. 저도 갈래요. 저도 방송 끝나고 합류하면 됩니까?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 제가 고기 잘 구워요. 진짜 오늘 이곳 서울도 하늘이 진짜 어디 밖에 나가서 그 실내 말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부럽다. 스위트하트님도 놀러 가신답니다. 제일 좋은 건 아이 놔두고 부부끼리 떠난다는 거예요. 만화

마나도라고 새로 뜨고 있는 여행지 아시려나요? 물속이 그렇게 이쁘대요. 거북이도 잔뜩 볼수 있고요. 산호초랑 니모 진짜 많은 다이빙 성지래요. 마나도? 마나도는 저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요. 요즘 뜨고 있는 곳인가요? 실시간 또 검색해 봐야죠. 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이군요.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거의 지금 최북단에 위치한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로 가면 자카르타에서 또 비행기 타고 3시간 30분을 가야 되고,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면 비행기 타고 2시간, 싱가포르에서도 비행기 타고 3시간 45분.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같지 않은, 진짜 제좀 수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네요. 여기가 그렇게 멋지대요. 저도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네요. 마나도 나도 가보고 싶다. 스위트하트님 가셔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면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물속에 그 물고기 찍어서 보내주세요. 궁금하네요. 진짜 거북이랑 이렇게 같이 수영하셨나. 여행 떠나시는 우리 봉팔님께 전합니다. 코나예요. 마녀 여행을 떠나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7: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8: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곡인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이선아 박효신 It's Gonna Be Lonely.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한국을 7개월 만에 다시 찾아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며 AI 구축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이고 내년은 아주 큰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한 목적으로는 주로 공급망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HBM4 공급사 품질 테스트 여부와 관련해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사 모두 인증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AI와 로봇공학 전문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제조 허브인 만큼 R&D 투자의 최적의 장소라며 이미 한국 R&D 센터에 채용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민이는 선거 당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고 투기감시자본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등 6개 단체는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 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재용 대전 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6개 동 공정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들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장 성과를 모든 국민과 나누기 위해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습도는 4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수면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도 물 밑에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의 하루도 그래요. 평온하고 무탈한 일상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자리에서 꽤나 치열한 전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발을 굴렀을 당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그 노력과 고군분투를 다 알아주진 못해도 우린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자고요. 본조비에요. 쉬런 노미.

본조비의 She Don't Know Me,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오늘 날이 좋아요. 김영중님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늘한 느낌이 드는 오후 시간 함께하니 좋으네요 하셨어요. 오늘 저도 아까 나갔다 왔는데 날이 되게 막 선선하니 좋더라고요. 햇살은 쨍쨍한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뭔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랄까요? 물론 나들이는 갈 수 없고 대신 Like Hip Hop으로 놀러오세요. 우리 한 시간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신나게 함께 해봐요. 아, 오늘 맞아요 여러분, 차트 복권하는 날이에요. 그 바다 안전 지킴이님이 오늘 차트 복권합니다. 모두 정신 차리시고 하디의 얍삽한 힌트에 속지 마시고 얍삽한 힌트라뇨. 제가 얼마나 힌트를 대놓고 드리는데 맞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차트 복권이 없는 대신 이번 주에 당겨서 오늘 불금에 차트 복권 함께하게 됐어요.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오늘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유진의 라이키

0: K-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Simply Red의 Money's Too Tight to Mention이었고요.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8887님 신청곡 함께 들었어요. 풍금새님이 음악들이 뭔가 들뜨게 하네요. 왜죠? 하셨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오늘 날씨도 좋고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음악도 신나고 이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들뜨지 않을까요? 정미정님,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덥지 않아 좋아요. 나른한 오후 음악으로 힐링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이 음악도 좋고 하니까 참 이 시간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면 살짝 덥긴 해요. 오늘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님, 여기는 광화문 너무 더워요. 작업 끝내고 쉬는 중에 올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일하시느라 또 고생하시구나. 이게 움직이면 덥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뭔가 날씨가 서늘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야지 하고 여유를 부리다가 약간 늦을 것 같아서 막 호다다다닥 뛰었거든요. 근데 그 조금 뛰었는데도 덥더라고요. 갑자기 땀이 확 나는 게 그래서 움직이면 덥지만 가만히 있으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도리도리님이 오늘의 차트 복권 예상 정답 52, 84, 28, 9 이거는 무슨 숫자들일까요? 그냥 찍으신 건가요? 참고로 여기에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정답 다 그냥 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도 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이 중에는 정답 없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차트 복권 엄청 기다리시는구나. 제가 이래서 차트 복권을 뭐 좀 미루거나 날짜를 아니면 좀 당겨서 하는 그건 있어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참고로 그 보내주시는 문자나 게시판 참여 이런 것도 차트 복권 하는 날은 유독 바글바글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신나게 참여해 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신나네요. 우리 그 진짜 유명한 노래들 있죠. 제목만 들어도 아는 노래. 근데 그거를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듣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두 곡 준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이 노래를 우리 돌리 파튼의 목소리로 들어보고요. 베리 데이비스 아이즈 김 칸스의 곡인데 이 노래는 제키 드 세넌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마음의 나이님께서 오늘 처음 놀러와가지고 차트 복권이 뭘까 궁금해요. 순위를 맞추는 것일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30분께 이 날씨에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쿠폰 빵빵 쏘겠습니다. 오늘 30분 아이스크림 쿠폰 쏠게요. 자,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빠르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 소개합니다. 오늘은 불금이니까 이 불금과 어울리는 웅장한 분위기의 곡을 준비했어요. 시아의 Unstoppable. 자, 여러분 힌트가 필요하시죠? 다 주는 힌트. 이 노래 아세요? 손에 손 잡고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생각나시죠? 손에 손 잡고 우리 그리고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음식을 팔팔 끓는 물에 익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도 하지만 우리 물이 끓을 때 팔팔 끓는다라고도 하죠. 눈치채셨을까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8올림픽 물이 팔팔 끓어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시아의 Unstoppable에 이어서 럭시트의 Almost Unreal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차트 복권 와글와글와글와글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아의 Unstoppable 오늘의 힌트는 바로 손에 손 잡고 88 올림픽 그리고 물을 888 끓여야 한다 였는데요. 정답은 CBS 뮤직 차트 88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8377님 88 하면은 호돌이 호순이 생각나신다고. 그 마스코트였죠.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호돌이 호순이. 스티븐 싱갈님은 정답 88이요. 하디는 88 올림픽 때 태어나지 않아서 굴렁쇠 소년이라고 잘 모르죠? 코리아나 올림픽 주제곡은 지금 들어도 명곡입니다. 송해 손잡고는 뭔가요? 아, 저 굴렁쇠 소년 당연히 알죠. 근데 이거 굴리는 게 진짜 어렵다면서요. 저는 이렇게 직접 굴려본 적은 없는데 정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어린 소년이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굴렁쇠를 잘 굴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저였으면, 만약에 제가 그 굴렁쇠 소년이었으면 너무 떨려서 울었을 것 같아요. 아, 2025님 오늘 힌트 너무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요. 아, 이게 또 힌트가 어려우면 맞추기 싫잖아요. 좀 힌트가 딱 들어도 알아야지. 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차트 복권은 여러분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든 코너라서 쉽게 가려고 합니다. 유스티나님, 차 급히 세우고 보내요. 88이요 하셨는데 이렇게 또 운전하시다가 차 세우고까지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힌트를 어렵게 드릴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복권 순위 88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30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펑펑펑 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CBS 뮤직 차트 40위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그리고 셰릴 크로우의 The First Cut is the Deepest 함께 들어보자.

헤어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No Does It Don't Speak 옥수토박이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불금이에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소나기가 지난 곳이 많았지만 오늘 날씨가 다시 좋아진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인 내일은 막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현충일에도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0: 전북 동해안으로만 모레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22도에서 28도의 분포로 크게 덥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6도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해 낮 동안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강릉과 부산 26도, 대전과 청주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경제 연구실.
13: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고 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이죠. 덕분에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기대도 되는 상황일까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잘 돌아갑니다.
1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0: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젠슨 황이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젠슨 황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만에서는요, 젠슨 황이 치켜세운 기업이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한국에 방문한 젠슨 황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좋은 걸까요? 경계할 부분 없는지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5: 젠슨 황이 지난 2일에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센터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를 방문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막 HBM4E 그 웨이퍼 위에도 사인하고 그 인프라 풀텍스 AI 인프라 모형 위에도 사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이닉스는 신이 나서 그 사진을 막 돌리고 일했거든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사람들도 같이 열광하긴 했어요. 그런데 오케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중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젠슨 황이 사인해야만 그렇게 의미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인가? 반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너무 꼬인 생각이에요?
6: 아닙니다. 예. 어쨌든 주도권은 현재로서는 뭐 젠슨 황이 쥐고 있고 네.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칩메이커들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는 건 맞죠. 뭐 지금 HBM 의존도가 메모리 의존도가 지금 뭐 한국 반도체 기업이 90%니까요. 네. 젠슨 황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나라 투톱 반도체 기업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방한하는 거 보면은 뭐 좀 전문가들도 뭐 조금 아직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젠슨 황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자면 뭐 로봇 같은 것만 해도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작 OS도 있고 또 시뮬레이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이제 OS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발과 손, 신체, 몸통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네. 이거를 이제 한국 기업과 매칭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근데 왜 한국 기업이냐라는 네. 측면. 또 네이버와도 좀 만난다고 하는데 좀 확대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영미권의 이제 LLM 모델 이런 쪽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지 그러니까 아시아라든지 뭐 인구가 많은 비영어권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한 발판을 네이버와 좀 협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림과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을 좀 이렇게 잘 뭐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뭐 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전략이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게임에서만 해도 왜 만나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로봇

0: 없잖아요.
1: 네.
0: AI가 연습하고 연습 다 마치면 공장에 투입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전 시뮬레이션을 게임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이제 한다라는 것도 이제 말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지금 뭐 보도된 게 뭐 공식 보도 뭐 이런 건 없어요.
1: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삼전이랑 하이닉스 빼고는 물리적 실체로서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연결된 회사가 과연 있는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칩을 직접 공급하잖아요.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회사라든지 AI 피지컬 로봇이란 이 이슈는 아직 실질적으로 도달한 단계가 아니라 약간 젠슨 황의 미래 비전 속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0: 네,
1: 그런데 주가는 이미 확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래도 되나? 이렇게 빨리 뛰어도 되나?
0: 뭐 주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뭐
1: 선반영
0: 하고 네. 아니면 말고 시기거든요. 사실은 주가는 굉장히 좀 영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움직이지만
1: 네.
0: 뭐 테마주라는 것은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뭐 웃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게 과연 일시적인 테마주냐? 아니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젠슨왕의 행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 한 GDP 한 4만 불 가까이 되는 나라 중에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없거든요. 제조업 강국인데 지금 젠슨왕의 지금 그 AI 제국 원대한 그림.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를 이제 그 적용하는데 그 이제 응용하고 그것들을 이제 심는데 자기네들의 그 AI 주도권 소프트웨어 OS를 이제 심어 나가는데 한국만큼 하드웨어가 튼튼한 나라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단에서
1: 네.
0: 젠슨왕의 AI 제국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가 수요자가 된 거죠. 그것은 TSMC의 공장에 지금 젠슨왕의 그러한 것이 접목되고 있거든요. TSMC에서 칩을 HBM을 받지만
1: 네.
0: 반대로 젠슨왕의 그러한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가 지금 TSMC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1: 아, 내가 만들어줬고
0: 그것을 네.
1: 다시 완성된 부품을 다시 우리가
0: 네.
1: 쓰고
0: 그러니까 그게
1: 방식으로.
0: 이제 시너지고 생태계죠. 네, 그리고 끈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엮이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잘 엮이면 서로 좋은 거죠.
1: 잘 엮이면 좋다가 힌트인 것 같네요. 사실
0: 네.
1: 제가 앞서도 꼬인 질문을 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야지 결국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엔비디아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주체가 되면 존재가 되면 나쁘지 않다.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이미 우리가 봤어요.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0: 네.
1: HBM 수요를 볼 때 거기는 인정. 그런데 지금 새로 만나는 예를 들면 LG,
0: 네.
1: LG전자, 현대차, 두산
0: 네. 네.
1: 이런 곳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가면서 우리가 미래의 삼전, 미래의 하이닉스처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0: 이 두산, LG 뭐 이런 그룹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이제 로봇인 것 같아요. 피지컬
1: 네.
0: AI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투자 역량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작지만 현금 파워가 하지만 이제 가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이라는 게 이제 저부가 가전도 있지만 앞으로는 결국에는 IoT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서로 지금 인터코스 되는
1: 네. 서로 그런, 통신하면서
0: 네, 통신하면서 네. 그리고 지금 엣지 AI라고 이제 모든 게 젠슨왕이 이번에 이제 PC 들고 나와서 대만 컴퓨텍에서 이제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AI가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 엣지단에서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자동차나 뭐 가전이나 혹은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심지어는 로봇도 지금 그 브레인리스 뇌가 없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지금 다 이렇게 하면서 통신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커넥티드 기술, 커넥티비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0: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영역이
1: 네.
0: 좀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게 AI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기술을 융합하고 파생하고 서로 합치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엮고 그리고 엮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지컬,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1: 그렇죠.
0: AI가 이제 그 물체에 심어지는 뭐 자동차도 그런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예, 자율차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건데 아마 젠슨황이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기업들을 지금 만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아직 물리적 현실에서 우리는 AI가 접목된, 예를 들면 이 마이크에도 AI가 접목돼서,
0: 그렇죠.
1: 우리 아까 막 음성 테스트하고 그랬을 때
0: 네.
1: 멀리 가면 알아서 그 아이가
0: 아,
1: 또 조절을 해주고, 이를테면
0: 네.
1: 이런 거잖아요. 모든
0: 네.
1: 곳에 이제 AI가 심어지는 그 세상은 아직은 좀 그렇게 현실감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자기가 직접 우리 그 관련한 기업들의 총수들을 만나면서 그 집안을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시점이 빨리 올 수도 있다.
0: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 보면서
1: 네.
0: 생각보다 빨리 오겠는데 정말 나만 모르고 있지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1: 네, 그런 면에서 뭐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 됐건, 아, 이 분야가 그럼 다음에 좀 생각보다 빨리 오겠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투자자로 좁혀서 보면 뭐 두산이나 뭐 LG전자나 젠슨황이 묻은 주식이 될 텐데, 여기에 바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한 반은 진실이고 반은 뭐 진실이 아닌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반은 너무 오버밸류, 너무 이제 기대가 앞서 주가에 반영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반은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그러한 미래를 정확하게 선반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것을 발라내는 게 이제 투자자의 몫이고 또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사실 이러한 그 AI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기술 또 바이오 뭐 이런 쪽의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몸값이 높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많이 틀리고 틀리기도 하고. 예,
1: 네.
0: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그 뇌의 한계,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1: 그렇죠.
0: 생명체고, 그 진행되다 보면 엉뚱한 데로 튀고, 그러다 보면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 무너지고, 잡혀 먹고, 전혀 뜻밖의 기업이 위너로 그냥 등극하고, 뭐 이런
1: 그렇죠.
0: 게이 신기술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1: 아, 네.
0: 사실 뭐, 우리가 17세기, 뭐 18세기 금광러시, 골드러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때 뭐 금세공 뭐 이런 혹은 광산주 이런 사람들도 돈을 벌었겠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결국에는 청바지 그리고 곡괭이
1: 곡괭이,
0: 삽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곡괭이 삽은 결국에는
1: 삼전 닉스고,
0: CPU고 삼전 익스죠. 메모리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단에는 돈을 못 벌어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형성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그것을 돌려서 서비스를 해서 좀 구독 서비스를 한 그런 기업들 중에 지금 우수수 떨어지는 게 이제 사스 포칼립스로 서비스 기업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1: 네.
0: 정말 한 1년 전에 그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벌써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시그널이면 관심을 가질 법하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주식을 사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확실히 위험하고, 척후병 정도 보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
0: 네, 그래서 저는
1: 네.
0: 뭐 글로벌 ETF가 좋을 것
1: 아,
0: 같아요.
1: ETF로 좀
0: 예,
1: 모아서
0: 그래서 네,
1: 안전하게.
0: 원래는 뭐그 아주 세분된 섹터 ETF도 많이 상장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1: 네.
0: 뭐 산업 섹터 테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음흠.
0: 꾸러미로 사면 조금 리스크가 줄지요.
1: 그 중에 어떤 녀석이 살아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0: 예.
1: 섹터는 분명 발전하고 커질 산업이다라는

0: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이나 뭐 네. 피지컬 A라든지 또 관련된 핵심 소프트웨어라든지 OS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꾸러미는 뭐 그들 안에서 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1: 지금 뭐 피 흘리고 있습니다.
0: 네, 그걸 네. 우리가 공부해서 정확하게 집어낸다. 10년 전, 뭐 20년 전에 나는 구글과 엔비디아만 가지고 있어 있을 거야. 네, 그렇게 판단한 거랑 똑같은 거죠.
1: 그렇네요. 네. ETF가 이런 시절에는 조금 더 좋은 투자처가 네, 될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곡괭이와 이제 청바지 얘기 은유를 하셨는데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HBM은 뭐가 되든 그게 피지컬 AI든 그게 전자든 AI PC든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아 거기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거고 실체가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또 꼬인 질문 또 드리자면 그 엔비디아가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약간 경쟁하는 경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전이랑 하이닉스랑 같이 물었는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뭐 하이닉스만 한다든지 네. 삼전만 한다든지 그러면 또 기자들은 왜 그랬을까 가지고 막 또 막 이렇게 기사 쓰고 그런데 최근에는 마이크론도 열심히 띄워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HBM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업체가 세 개가 기술력이 비슷해진다면 그때는 엔비디아가 이 가격 결정권자로서의 이 세 기업들에 대해서 니네 이제 가격 결정 못해 난 여기서 살 거거든 혹시 이런 일종의 행패를 부릴 가능성 같은 건 없는지.
0: 뭐 하다 보면 이제 진행되다 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1: 당분간.
0: 예, 왜냐하면 세계 기업이고 네. 또
1: 월등한 기술력.
0: 네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지금 한익과 삼전의 기술은 조금 차이가 있고 예, 지금 마이크론은 지금 전통 레거시를 메모리를 조금 줄이면서 이제 HBM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양사 체제 아닐까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알파인데 네. 마이크론 뭐 그 정도는 뭐 지금 계약이 뭐 3+2, 3년은 뭐 고정 계약, 2년이 플로팅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2028년 내년까지는 거의 네, 후년이네요. 2028 후년까지는 거의 뭐 메모리 이제 쇼티지 예, 공급 부족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100%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가 딸리니
1: 붕괴 현상이니
0: 네, 네. 우리나라 좀 어깨를 조금 펴고 진행될 것
1: 펼까요?
0: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슨 황이 그리는 미래이든 간에 아니면 젠슨 황이 그리는 미래가 아니고 다른 테크 기업들이 또 나름대로 다 각자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미래든지 우리 HBM을 위시한 한국 기업들의 그 생존력과 가격 결정 능력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0: 네네네.
1: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나름대로 우리도 내가 낸대 막 이러면서 엔비디아 저기에 질 순 없지 하면서 자체 칩을 막 개발을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 칩을 개발하는데 또 HBM이 나름 또 필요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진짜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는 그들에게 공급하는 칩도 자기네들이 다 자체 칩 얘기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이 가능성은 혹시 얼마나 보세요?
0: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이거는 예.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긴 해요.
0: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콘으로서 신기술의 역사적인 뭐 특징이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 네.
0: 우리가 한 3년 전에 봤던 메모리, 3년 전에 봤던 뭐 CPU, 3년 전에 봤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전망이 다 틀렸듯이 지금 보는 것도 많이 틀릴 거고 또 메모리 자체나 뭐 지금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킬러라고 그러죠.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도 복잡하게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면 결국에는

0: 얼마 전에도 뭐 터보 퀀트 네. 구글이 개발한 그런 뭐 메모리 수요를 6분의 1로 줄인다. 그러니까 뭐 아니다. 뭐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그래가지고
1: 수요가 는다.
0: 수요가 오히려 는다. 네. 뭐 옛날에도 그랬다. 뭐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감론을 박하지만 그렇듯이 뭐 결국에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메모리 CPU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킬러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조금 블랙박스죠. 중국이 지금 가려져 있죠. 네. 갑자기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네.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도 지금 미국이 꾹꾹 눌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약간 뭐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국이 또 만드는 것은 일가견이 있거든요.
1: 거기도 얘네들이. 제조 역량이.
0: 네. 네. 지금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또 반도체 역습, 하드웨어 역습 분명히 있을 거다.
1: 그런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오랜 시간 시장을 보고 기술도 보시고 그게 기술이 또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도 다 보셨을 텐데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 이렇게 쭉 기술과 관련된 게 있었다면 지금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세요?
0: 네. 모든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모든 산업혁명 그러니까 큰 메가테크의 공통점은 커넥팅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연결하는 거래요. 예를 들자면 철도도 이제 도시를 연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토목 기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다리를 연결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은 이제 연결인데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선을 연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건 모든 걸 다 연결하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훨씬 파워가 클 것 같아요. 영향력이나 파급력, 전체적인 뭐 매크로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거기에 헤게모니를 쥔 국가와 안 쥔 국가 그런 기업과 거기에서 이제 멀어진 기업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래서 뭐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인가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AI에 뒤처지느니 파산하는 게 낫다.
1: 왜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뒤처지고는
1: 못 살아.
0: 뒤처지면 끝장이다.
1: 끝장이다. 네. 그거는 약간 또 재수상의 얘기를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이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점하면 독점한다. 약간 이런 구조가 AI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연결하고 커넥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올라타면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다.
0: 그렇죠.
1: 네. 그러면은 이 수익들을 어디에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뭐 경제에 눈맑은 분들 혹은 투자자들은 이런 섹터 그리고 이 섹터의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미래를 보세요.
0: 조금 생각을 일단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발전은 끝을 조금 제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뭐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부터는 거품이야.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잘못된 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닷컴버블 때 그때 IT계에 좀 유명하신 글로벌리 유명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때 명함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꼭 넣어갖고 다녀야 됩니까? 제가 그런 그 어리석은 질문을 했더니 당신이 그런 거를 제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디까지 인터넷 세상을 바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7세기에 처음에 이제 금속 활판 기술이 나왔을 때 구텐베르크가 그때 유럽의 전체적인 도서가 한 몇십만 권, 뭐 기껏해야 뭐 100만 권 정도 이제 그 손으로 써서 이제 책을 내니까
1: 그렇죠.
0: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몇억 권이 유럽

0: 책이 발간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1: 아무리 인쇄술이 발전한들 네. 그 정도로 책이 늘겠어.
0: 네.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생각에 조금 갇혀 있는 그런 성향이 있죠. 네. 그렇다고 모든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돈 번 기업은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살아남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뭐 알파벳, 뭐 아마존 이 정도잖아요.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돈 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꿈틀꿈틀돼서 뭔가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이제 열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산업의 미래는 열려 있지만 그것이 모든 기업이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철저히 분리하고 네. 그다음에 젠슨 황이 꿈꾸는 엔비디아의 생태계 그 제국 역시 우리가 그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와 관련한 얘기겠죠. 거기서 또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 거기서 또 이득을 볼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지환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상입니다. 6월 5일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된 투표소에 투표함 반출을 놓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청와대는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쇄신 인사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수회동을 하며 AI 반도체와 로보틱스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젠슨 황 방한 기대감에도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중동 종전협상 교착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들이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 아침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 앞으로 이동해 지금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 앞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흘째 잠실칠동 제2투표소를 봉쇄하던 시위대를 향해 해산 명령을 몇 차례 내리더니 곧 강제 해산에 착수했습니다. 시위대 수십 명은 서로의 팔짝을 끼고 드러누워 투표소 출입문 앞을 막아섰지만 약 40분 만에 모두 해산됐고 약 2천 표가 들어있는 투표함 두 개는 인근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순식간에 투표함이 옮겨지자 시위대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로 들어가 기물을 들추는가 하면 일부는 망연자실하게 울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시위대는 개표소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표 중단하라!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이들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이동을 저지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며 또다시 봉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 측의 택배 상자까지 개봉해 그 안에 부정선거의 단서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기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격한 시위로 어제 오늘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원들의 처치를 받은 시위 참가자는 7명이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2: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0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2: 네, 방금 전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가 있었네요.
4: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 이틀 만인 좀 전 4시쯤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서울시장 선거 개표가 오후 3시 20분쯤에 100% 완료되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고요.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는 허철훈 사무총장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5: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 네, 선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고요.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 네, 오늘 선관위가 새롭게 밝힌 내용은 없나요?
4: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진상조사위가 조사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선관위가 밝힌 것 가운데 새로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한 50곳이라고 합니다. 이 중 투표지가 없어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더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2: 네, 하지만 문제가 됐던 송파구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도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건데 이게 결국 인쇄가 덜 된 문제보다는 인쇄가 돼 있던 투표용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4: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진상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다만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발표한 설명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여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분의 투표지를 준비는 하게 해놓고 막상 이를 원활히 공급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송파구

0: 경우도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여분을 갖고 있다가 각 투표소에서 모자랄 경우 제때 공급해줘야 하는데 바로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선관위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많지 않았고 또 일부 직원들은 개표소로 이미 이동해서 투표지 부족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송 절차의 문제 부분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할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뭐 사실 쉽게 생각하기로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인쇄를 해놓으면 뭐 굳이 이송할 필요도 없는 건데 몇 퍼센트만 인쇄하라는 그런 지침을 놓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0: 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상승세인 점을 감안해 본투표용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량을 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로 저조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구시군 선관위별로 전체 선거 인수의 50%를 인쇄 최저선으로 잡은 지침을 배포한 건데요.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본투표용지를 유권자 절반 정도 확보해두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했다는 겁니다. 본투표지를 최저선 50%로 준비한 송파구는 사전투표 분량까지 더하면 결국 총선거인의 73.3%를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 건데요. 송파구 최종 투표율이 66%이기 때문에 사실 구내 용지는 오히려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관내 146개 투표소마다 투표지 편차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이송 절차가 구비돼 있지 않았던 문제로 다시 귀결됩니다.
1: 네, 이 투표지 인쇄를 최소화하려 했던 게 결국은 부정선거를 과도하게 의식했던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잔여 용지가 많이 남으면 이를 선관위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특수 파쇄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데 선관위 입장에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고요. 이에 더해서 일부 극우 유튜버나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정 논거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론을 잠재우려다가 오히려 불을 붙인 꼴이 된 거죠.
1: 네, 그렇네요. 야권에서는 현재 특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송파구 개표소와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연이어 찾으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희 원장 등을 형사고발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개혁신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선관위원장 사퇴에도 여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후임 총리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력한 후보자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집권 2년 차를 맞은 청와대가 현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물색에 나섰습니다. 현직 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오는 9월 열릴 전망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기대보다 저조한 탓에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강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찾아 원유를 확보하고 캐나다를 방문해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하는 등 발빠른 현안 대응 능력도 돋보입니다. 정 장관은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수사기관 조직 개편과 각종 특검 후속 작업 등 법무현안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점도 긍정평가 요소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총리 내정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주말 중 총리 인선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AI 산업의 건물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오늘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7개월 만에 재방한한 젠슨 황 CEO는 이번에도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혀 국내 기업들과의 AI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성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4: 네, 저는 지금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젠슨 황 CEO가 오늘 입국하면서

0: 소개해줄 선물을 언급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건가요?
1: 아, 네, 황 CEO는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을 위해 많은 사업 기회를 갖고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황 CEO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 한국에 선물을 가져왔냐고요? 한국을 위해 정말 많은 비즈니스를 갖고 왔습니다.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네, 황 CEO는 작년 10월 방한 때에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한다는 깜짝 발표를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도 깜짝 선물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어떤 협업 발표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 CEO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인 AI 가속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도 강조했습니다.
0: 네, 입국해서 처음 만난 인물이 프로게이머 페이커네요.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네, 황 CEO는 입국 후 첫 일정으로 프로게임단 T1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을 찾아 페이커 이상혁 씨를 비롯한 이 게임단 소속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황 CEO가 페이커와 만난 건 이 게임이 한국과 엔비디아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황 CEO는 이번 만남에서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라면서 한국 게이머들은 최고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선택했고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황 CEO는 페이커에게도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3: 오늘 젠슨황 CEO랑 만나서 같이 시간 보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저희 게이머들에게 또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굉장히 또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또 작년 10월 황 CEO 방한 때 재계 총수들과의 깐부회동이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잠시 뒤에도 2차 깐부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저녁 식사 회동 현장으로 알려진 홍대 입구역 근처의 고깃집에는 낮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황 CEO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경찰들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 혼란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강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 등이 참석자로 거론됩니다. 이들과의 회동에서 황 CEO의 깜짝 선물이 공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 CEO는 다음 주 초까지 프로야구 시구 행사부터 예능 출연 등을 아우르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50원 선까지 근접했습니다. 미국발 반도체주 급락에 국내 증시도 휘청인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 1540원을 넘어 1550원 선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중동산 원유와 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부각돼 다른 통화들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외국인은 하루 평균 3조 원, 오늘까지 누적 매도세 7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3조 5천억 원 넘게 시장에 매물을 던지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 후 6% 넘게 떨어져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점차 낙폭을 줄이다가 8160.59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국내 반도체주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4%,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29포인트 하락한 1002.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란과의 종전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휴전 합의안을 거부해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권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힘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0: 지도자인 모주타바 헤메네이와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문제가 오히려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마련된 휴전 이행 방안을 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중단하고 무장 대원을 철수하는 대신에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즈볼라는 사실상 항복 요구라며 거부했습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입니다.
1: 점령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협상은 레바논의 무익하고 굴욕적이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0: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에 설치한 완충지대를 유지하겠다며 철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이날에도 교전과 공습을 이어가며 긴장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레바논 휴전이 무산될 경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기대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시로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다음 주 초에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역시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잇단 방중 직후에 이뤄지는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북중 우호협력 조약을 맺은 지 65주년으로 이번 방북에서 두 정상은 혈맹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번 방북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중러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방북에서는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유역 개발과 이를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의 윗선으로 입건했지만 직권남용 법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2차 종합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의 수사 방향을 바꾸고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도록 했는지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점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때에 성립하기 때문에 직무권한이 없는 경우, 즉 단순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격의 월권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에 국회도 앞서 불기소 처분 검사들을 탄핵 소추할 때 심 전 총장을 탄핵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표면상 수사 지휘권이 없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지휘권 행사가 이뤄졌는지 등 법리 적용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중반부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특검은 다음 주 김 씨 불기소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은 이 전 검사장을 상대로 심 전 총장 혹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의 개입 여부를 물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6: 젠슨 황이 벌어준 80억. 오늘은 어디?
2: 네, 저희가 알려드렸듯이 잠시 후에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만날 예정이죠.
6: 네, 맞습니다.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날 예정인데요. 장소는 홍대 입구의 형님 저요라는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또 영국 유명 셰프 고든 램지도 방문했었던 곳이고요. 애초 회동 장소는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안전 문제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홍대 입구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황 CEO는 지난 말 삼성동 깐부치킨에서도 치맥 회동을 했었잖아요.
2: 네.
6: 이때 깐부치킨 삼성점 회동이 있었던 자리는 부자의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이른바 성지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점 사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3시간 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라며 심지어는 테이블을 통째로 사고 싶어 하신다며 구매 의사를 밝히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젠슨 황 자리에 앉아서 기운을 받고 용기를 내서 주식에 투자를 했던 손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주식으로 80억을 벌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 팁까지 주고 갔던 일화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 야, 이 깐부치킨 치맥 그 테이블 사진 안 그래도 핫했었는데
6: 네.
2: 아, 이번 삼겹살집에서는 또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6: 나 벤처 투자자야 김밥이나 싸는 주제.
2: 김밥집 음식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요?
6: 네, 맞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손님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는 김밥집 직원 A씨의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김밥과 돈가스 등을 주문한 남성은 김밥에서 돌이 나왔다라면서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A씨는 김밥값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남성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남성은 나 벤처 투자자다, 아는 사람 많다, 너 죽었다 등의 말을 하며 젓가락을 던지고 손을 꺾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영상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남성은 주방으로 쫓아와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그러자 남성은 자신도 맞았다라며 처음에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요. 급기야 무릎을 꿇더니 나는 잃을 게 많다, 신고 좀 제발 취소해달라 라며 태세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이 남성에게 벤처 투자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6: 만삭 아내 몰래 찍어 단톡방에서 조롱한 남편.
2: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6: 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2년 차에 곧 출산을 앞둔 한 임산부 B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B씨는 임신 후 식욕 증가를 겪으며 체중이 17kg 정도 늘었고요.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 남편에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평 없이 잘 받아줬고 굉장히 또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단톡방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아내의 안부를 묻자 남편은 B씨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서 올리며 말도 마라, 굴러다닌다, 돼지 한 마리 키우는 줄 알았다라고 답했습니다.
2: 아이고.
6: 또 결혼 전에는 날씬했는데 임신 핑계로 처먹기만 하니까 정떨어진다라면서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하했는데요. 남편 친구들도 애 낳고 살 안 빠지면 평생 간다라면서 제지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B씨는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박살났다라고 절망감을 토로하면서 내가 살이 쪄서 남편에게 정떨어지게 만든 내 잘못이냐,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다라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2: 네,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7: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씨가 다시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후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주말인 내일은 막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모레 현충일에도 야외 활동에 지장 없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지역은 모레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내륙 지방의 경우 22도에서 28도의 분포로 크게 덥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져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6도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 동안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강릉과 부산이 26도, 대전 28도, 청주, 광주,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방은 한동안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 코스피가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권은 선거 결과 해석에 분주합니다. 민심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고칠 문제는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해석과 수습에 머무는 동안 민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누구를 찍었는지는 달랐겠지만 61%의 투표율에 담긴 민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꿔달라는 것. 다투던 투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제 역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한 아나운서 이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허철훈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6월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등원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죠. 서원석 국민의 원내대표는 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의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며 오늘 사퇴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도 패배 같은 찝찝한 승리를 거머쥔 성적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공제조와 K-핑크.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예, 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6: 네, 오늘도 이재영 의원님과 박완석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6: 예, 이재영 전 의원님 굉장히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9: 예. 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제 예. 오세훈 시장의 개표를 예. 보면서 예.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6: 아, 앞에 앉으신 분?
9: 박원석이라는 분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6: 아, 그 내기를 했죠, 그죠?
8: 아니, 우리 단체방이 있잖아요. 예. 텔레그램
6: 단톡방. 단톡방. 예.
8: 아침에 거기에다가 예. 이재용 의원이 새벽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그걸 올리더라고. 밥 사기 술 사기 내기 기억하라고.
6: 예. 아이, 뭐 일단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8: 소위 말하는 예. 그 현타가 제가 몰려오더라고.
6: 아, 지금 얼굴에 지금 넋이 나간 얼굴이에요. 아, 네.
8: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패배 예. 추적이 이렇게 나한테 밀려오는 거야. 그 피해자. 아, 예. 아니, 아무튼 이재용 의원 축하드리고.
9: 네, 네, 네.
8: 아, 제가 오세훈 시장 측의 추격의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 반성합니다.
6: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날 한턱 쏘시면 이제 인증샷을 하나 찍어서 한판 승부에 공개하는 걸로.
8: 아, 그래야죠.
9: 아, 좋습니다.
6: 네, 그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우리 김수인 평론가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4명의 국회의원들 재보선에 당선되신 분들 오늘 각 또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더군요.
7: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의원의 조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 의원은 정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포옹도 했고요. 정 대표는 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대표는 이광재 의원, 김남준 의원, 김남국 의원 등등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직접 소개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갖고 김태규, 유희동, 윤용근, 이진숙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에게 꽃다발을 건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들의 당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독재를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담겨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예.
0: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당선의원 선서에서 당선자들은 나란히 서서 의원 선서에 나섰고요. 송영길 의원이 중심에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1: 예, 이제 14명이 새롭게 이제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또 각 당의 권력 지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2: 그렇죠. 사실은 이게 민주당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대부분.
1: 그렇습니다.
2: 대구 한 경남대 빼놓고는.
1: 예.
2: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그 광역시장 그 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승리한 선거긴 하지만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뼈아픕니다. 물론
1: 예.
2: 광역시장 선거에서 마지막에 서울시를 역전을 당한 것도 뼈아프긴 한데
1: 예.
2: 워낙에 이번 그 선거의 관심 지역이 음흠. 평택을 부산 북구가 여기로 예. 이제 집중이 됐잖아요. 거의 전국적인 선거가 됐어요. 근데
1: 예.
2: 그 두 군데를 다 잃으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겨도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1: 예. 그러니까
2: 지지자들의 박탈감 같은 것도 큰 것 같고
1: 예.
2: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책임론이 나오는데 또 그걸 당 지도부 책임을 묻기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이긴 선거잖아요.
1: 12대 4.
2: 네. 그 선거에서 당 지도부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꼭 온당치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어정쩡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자, 우리 이재용 의원님.
3: 민주당 입장에서는 찝찝한 승리 아니겠어요? 평택을 부산 북갑 이건 완전히 민주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자 뭐 후보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후과를 치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1: 예, 예.
3: 그것이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느냐 뭐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1: 자연스럽게
3: 판가름이 나겠죠.
1: 자, 김수민 평론가도.
0: 네. 일단 이번 선거가 당초 예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식의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당의 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었을 텐데
1: 예.
0: 근데 그거 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줄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1: 예.
0: 일단 전국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라고 평가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영향을 끼쳐서 일단은 긴장감 쪽이 민주당 쪽이 더 클 수도 있다. 예, 양당 다 당내에서 경쟁 레이스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좀 그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입성을 하면서 818번인가요? 이제 국회 방해를
2: 네,
1: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실 그 방을 다시 쓰게 됐고 뭔가 당대표 나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
2: 글쎄요. 그 선거 결과를 놓고도
1: 네.
2: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1: 네.
2: 뭐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1: 네.
2: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지 여부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총리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1: 아하, 예.
2: 이제 그럴 경우에 두 분이 겹치는 그러니까 정치적 포지션상 당내에 면이 있어서 그 점을 어떻게 할지 일단 출마했다가 뭐 누구 한 사람은 결선을 갈 테니까
1: 아하.
2: 뭐 그렇게 정리를 할지
1: 예?
2: 일각에서는 이제 송영길 의원은 입각 가능성도 뭐 본인은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1: 예?
2: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등원된 그 이 의원들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죠.
1: 의원
2: 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1: 현재까지는 무소속.
2: 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복당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전개될 이 국민의힘 안팎에
1: 예.
2: 이 보수 진영 내의 재편 거기서의 어떤 역할 뭐 또 서로 간에 그로 인한 힘겨루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3: 네, 뭐 저는 민주당 내 사정을 잘 몰라서
1: 예.
3: 근데 보면은 송영길 의원은 그 개항을 양보했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개항을 양보했으니 내가 이번에 당대표 나갈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수긍해 줬다면은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사임하고 사퇴하고 당대표 나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비켜주면서 다른 거를 모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한동훈 전 대표

0: 일단 오늘 국회에 딱 등원하면서 올때그 옆에 국민의힘 친환경 의원들이 같이 에스코트를 했었거든요. 그게
1: 네.
0: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도 곧 다음 주면 바뀔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할 것 같은데요.
1: 근데 그거보다 그 전에는 장동혁 대표의
0: 아,
1: 책임론이 어디까지 불거지느냐,
0: 예.
1: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0: 아하.
1: 그리고 나서 한동훈 뭐전 대표의 복당의 논의가 될수 있지.
0: 예.
1: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네,
0: 아.
1: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결국에는 뭉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지금 뭐 되자마자 그 얘기부터 나오는 거는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둑도 순서 잘 둬야 되잖아요. 순서를 잘 두려면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질 거냐. 사실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원내대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때 사퇴하는 모습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그 부분은 대비가 돼서 앞으로 좀 약간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0: 예, 여의도 내전에서 또그 얘기는 깊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김수민 평론가도 이 향후의 여야 간의 권력전, 뭐
1: 네.
0: 당내 다툼 어떻게 보시는지.
2: 일단 양당 간의 격전을 뜨겁게 치렀기 때문에
0: 예.
2: 그 결과를 놓고 또 해석 투쟁에 들어가는 거고, 그 투쟁은 사실 양당 간의 투쟁이 아니라 양당 내에 투쟁으로 진입을 할 텐데, 한국이 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당 간의 경쟁보다 사실 거대 정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0: 예.
2: 당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있고, 아마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번 올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정치사에도 몇몇 국면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사실 그때는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친문 대 비문, 이 대결이 오히려 당 간의 대결보다 더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0: 예.
2: 아마 올해가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또 다음 총선이 사실상 1년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양 당의 또 당내 투쟁도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가 오늘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오늘 경찰이 송파구 잠실 실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포함을 반출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3: 승리를 막지 못한 데 죄송합니다. 급한 반출 막지 못한 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4: 내가 뛰어 내릴 겁니다. 조심해.
0: 아유, 세상에. 자,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고,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대로 싸우겠다.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해주실까요?
2: 네, 경찰은 오전 8시 54분쯤에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두 개를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봉쇄된 지 35시간 만의 일이었고요.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이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들어있고요.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0: 예.
2: 당초 경찰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이나 선거관리시설 훼손은 처벌받는다라고 시위대에 고지를 했지만,
0: 예.
2: 스크램을 짜고 시위대가 비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면서 함께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0: 예.
2: 집행을 막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표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의 개표소를 찾아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시위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0: 네, 선관위 원장도 대국민 사과 회견을 열었죠?
2: 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허철운 사무총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재발방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0: 전문가들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합세를 했고 재선거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2: 재선거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가면 지금 자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1: 예.
2: 재선거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당선 확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됐다고 합니다. 6만 표 차이로
1: 맞아요.
2: 예. 당선된 걸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니까 생존 본능이 대단한 분인데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저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물론 저 선관위의 잘못은 잘못대로 단호하게 어쨌든 책임을 묻고 따지고 뭐 필요하다면은 국정조사든 형사처벌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국회에서 예. 그런 걸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지 저희 가서 마이크 잡고 저렇게 뭐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뭘 싸우겠다는 겁니까? 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 확정되는 게 싫어서 저러나요? 저는 좀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니까 선거 이후에 국회도 네. 안 나오고 네. 뭐 본회의도 불참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책임을 저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제1야당 대표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원하면 재선거 하시죠 뭐.
1: 그러니까 지금 이분 한 말씀은 개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선거를 마무리하려면 이거 다 개표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래야 당선 확정이 되고
1: 네.
2: 결국 개표를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의힘이 한 석이 늘어나고
1: 서울시 의원.
2: 네. 네. 민주당이 한 석이 줄었습니다.
1: 맞아요.
2: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예정돼 있는 투표함을
1: 네.
2: 열지 말라고 저렇게 저기서 농성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분들이 벌이는 소요에 제1야당 대표가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죠. 그거는
1: 그렇죠.
2: 네.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저희가 저럴 게 아니고.
1: 자 이재용 의원님.
3: 장동혁 대표가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가만히 다시 들어보시면은
1: 예.
3: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뭘 하겠다는 것이 잘 안 나와요.
1: 그럼 제대로 싸우겠다고요.
3: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는데 뭘 어떻게 싸우겠다가 안 나와요. 그냥 싸우겠다고만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싸우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안에는 그 시민들 중에 그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부정선거론자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신들이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1: 예.
3: 그 참정권을 침해당한 그분들에 대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선관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예.
3: 그냥 싸우겠다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였던 부분은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하고 있고 부정선거론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를 반겨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거기 가면은 반겨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1: 예?
3: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지금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기 가서 저렇게 확성기해야 되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장도혁 대표 정말 진심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진심이에요. 김수민 평론가도 이게 지금 장도혁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또 중요한 근거 중 하나 이 싸움을 끌고 갈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을 보시는지.
0: 네, 공당에서 이렇게 뭐 시위 시민과 합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건이 되는 건 전략이 있는가
1: 예.
0: 아니면 그때그때 시위대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걸 추수할 것인가
1: 예.
0: 이 차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 어느 쪽으로 나타나든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몇 시간 전에 보도가 된 사실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단톡방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1: 예. 그러니까
0: 배현진 의원이 소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상의 소요를 자극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사실 처음에 이거 초창기에 항의했던 당사자이지만 근데
1: 예.
0: 더 자극해가지고 일이 커지면 안 된다는 쪽에 저는 특히 친한계 의원이라든지
1: 예.
0: 비주류 의원은 이렇게 섰고 또 주류 쪽 의원들은 소요라는 단어로 이건 시위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또 의견이 나뉘어서 또 여러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 소식이 나갔거든요.
1: 예.
0: 결국에 또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뭐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활로로 이거를 설정을 했다 치더라도
1: 예.
0: 당 내에서는 또 다른 내분의 소재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1: 예. 아까 황교안 대표가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개된 영상 보면 이분이 엄청 과격하게 경찰들 향해서도 막 뭐라고 하시는

0: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치 인생 이렇게 화나신 건 처음 본것 같아요. 아까 좀 장면은 좀 약간 당황스러운 장면이긴 했었습니다만.
1: 아니, 그 내환규환 그 대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0: 예.
1: 했고. 그러면 과거에 본인도 선거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부
0: 그렇죠.
1: 책임자로서.
0: 예.
1: 그러면 체계적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불가능한다는 건알 텐데, 아무리 지금 본인이 정치가 기댈 데가 없대도 이제 그런 음모론에 기대 가지고 저런 얘기를. 그러면 선거는 왜 나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0: 예.
1: 근데 또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참 글쎄요, 뭐 씁쓸합니다
0: 예.
1: 한마디로.
2: 이그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0: 예.
2: 본인의 부정선거론을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더 끌고 나가실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말했듯이 이 선관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그리고
0: 예.
2: 제대로 되게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그냥 아유 실수했습니다. 제대로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은 잘 드리겠습니다.
0: 민주당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자, 일단 향후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가 누구일지 굉장히 오늘도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훈식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두분 사이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인 거죠?
3: 네,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이용해 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고심 중이라면서 사실상 강 실장과 정 장관 가운데 선택만 남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0: 예.
3: 발표 시점으로는 6월 7일이 지목되고 있고요. 이 대통령은 2주 들어서 김민석 총리와 정 장관, 강 실장을 차례로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김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거취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직후에는 정 장관에게 따로 남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고요.
0: 예.
3: 6월 4일 저녁에는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실장을 만나서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0: 예.
3: 보통 일정상 다음 날에 대면 보고를 받는데 이례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0: 아.
3: 독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0: 예.
3: 향후 진로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 예. 자, 두 분으로 일단 좁혀진 것 같은데,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는 정성호 장관으로 총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YTN이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를 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자신이 김 총리, 김민석 총리 후임자 될 거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라는 것인데, 박 의원님?
1: 글쎄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함화평은 그 정성호, 강훈식 두 분으로 좁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0: 예.
1: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와는 다르게
0: 예.
1: 다른 언론사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설이 또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0: 예,
1: 그건
0: 맞아요.
1: 사실이 아니라고. 뭐 제3의 인물이 또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함화평은
0: 국무총리.
1: 나오고 있지만
0: 예.
1: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 그 안정감 있는 그 중진 정치인 출신을 원한다.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은 사실은 정성호 장관일 가능성이 높죠. 내각 경험도 했고
0: 예.
1: 청문회 부담도 없고.
0: 네.
1: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아닌 뭐 이제 본격적으로 2년차 그 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좀 이끌고 갈 그런 경제에 좀 적임인 그런 총리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0: 예.
1: 장단점은 뚜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 되면 대통령의 국정 목표나 우선순위나 이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면 안정감은 있는데,
0: 예.
1: 뭔가 새로움, 참신함 이런 거는 또 조금 이분들이 이제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0: 아.
1: 뭐 그런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0: 만약에 박 의원님이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1: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0: 안 걸로 들었어. 자, 이재용 의원님.
2: 여기서 실망하실 분한명 있네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 이름이 거론 안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다.
0: 방자하게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방금 연락이 오셨나요? 올 것 같아요.
2: 홍준표 대표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미 벌써.
0: 김수진 평론가 말씀해 주세요.
3: 네, 홍준표.
0: 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하시는.
3: 갑자기 생각난 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선전이다. 여당의 압승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게 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거다 아. 현 정부가 아. 압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저는 일단 흥미로운 거는 강훈식 정성호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더 흥미가 갑니다.
0: 공통점.
3: 네, 사실 온건한 이미지의 정치인이고 아. 선도형보단 조율형에 가깝거든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캐릭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 점은 좀 확실해 보이고 차이가 있다면은 좀 경륜이냐 왕성한 어떤 이미지냐 이런 차이 그리고 이제 한쪽이 또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고려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0: 예, 아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도 되게 인상적이 친한계의 발호가 예상되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슬기롭게 대체해 당내 혁신을 통해 보수주의 확립해 주길 기대한다. 홍준표 전 시장이
3: 양쪽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0: 그리고 네. 민심을 잘 살펴서 여당 정부 여당은 포용의 정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포용 인사도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3: 그러니까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쪽과 포용했다는 예. 쪽이 둘 쪽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혹시 뭐 필요하면 나를 써라 이런 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예. 자 아무튼 창의 총리 일단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기다려 보시죠. 네, 김승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0: 네, 박종규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0: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0: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다들 저 2주 만에 뵀는데 네. 국회에도 오늘 가봤더니 다들 그 사이 얼굴이 시꺼매졌어요.
0: 제주에서 네. 계속.
10: 아니,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다들 의원님들이 유세차를 타면 네, 저희가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보통 지지자들의 해를 등지게 서게 하고 그렇죠, 편하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 예, 연단에 쓰는 사람들이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들 시꺼매져갖고 예, 건강했냐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여야 의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0: 예,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또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목도 좀 쉬셨는데?
10: 네, 예, 목도 쉬고 저 방송하려고 오늘 주사 맞고 왔습니다.
1: 야, 그 정도로.
0: 김한규 의원을 배우세요, 이재영 의원님.
10: 유일한 진심이세요. 유일한 고정 출연 방송.
0: 열정. 네. 네.

0: 전 잘 잤어요.
1: 우리 정현님도 의상이 그 전에는 블랙이었거든요. 오늘은 약간의 크림색, 화이트 톤.
2: 이게 라이트 브라운.
1: 라이트 브라운. 네. 아, 그럼 어울리십니다.
2: 아니 예. 감사해요.
1: 네, 예,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 선거 총평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2: 아, 황금 분할.
1: 황금
2: 제가
1: 분할.
2: 황금 분할과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황금 분할이 되리라는 것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특히 서울시장.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예, 예. 대구에 뭐 샤이 부겸? 이런 예.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예.
2: 서울에 샤이 부동산.
1: 아, 샤이 부동산?
2: 샤이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2: 그래서 그 이긴 지역을 보니까
1: 아.
2: 재건축하고 무관하지 않다.
1: 한강벨트.
2: 그러니까는 유권자들은 사실은 이익 투표를 하는 거고요.
1: 예.
2: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1: 예.
2: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김학의 의원님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백서도 당대표가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0: 네.
1: 분석을 좀 들어가겠죠?
0: 뭐 가겠죠. 근데 오늘도 계속 의원들끼리 서울시장 선거를 왜 졌을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1: 아,
0: 의원들끼리도.
1: 네.
0: 근데 이유는 뭐 엄청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되게 잘했죠. 이재용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 선두에 있었습니까?
0: 정원호 구청장 후보가 정원호 후보가 저희는 처음에 당연히 이기는 선거라
1: 예.
0: 약간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네거티브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1: 예.
0: 일단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간에 뭐 냉정하게 우리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러면서 판이 좀 바뀔 때 그때라도 전면적으로 붙고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격할 부분이 꽤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좀 패착이 아니었냐 싶고 무엇보다도 뭐 부동산 이슈도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상수였던 것 같고 서울에 20대 청년의 문제도 상수였던 것 같고 후보가 조금 더 우리 지지층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고
1: 매력
0: 우리 지지층도 좀 가슴 뛰게 했으면 우리 송파구의 투표소에서 많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1: 네.
0: 서울 전역의 다른 데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1: 아.
0: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정원 후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만 봤는데 아직 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반 서울 시민들은 더하지 않을까. 아무리 오세훈을 알기 때문에 오세훈을 싫어서 정원을 뽑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지지층들은 많이 했는데 그건 우리 지지층이고 일반적인 시민들 정치 공안여층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이 거물급 오세훈 후보와 대응하는 민주당의 수도 서울의 대표주자가 누군지 궁금했을 텐데
1: 네.
0: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는 뭐 냉정하게 저희 당의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다.
1: 정현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2: 아니 근데 그 말을 하려고 가슴이 뛰지 않은 건 사실이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정원호가. 그리고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사전 선거 7시간 전에 토론을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한 번만 더 하자.
1: 토론.
2: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자.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정원호가 받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에서 이번에 그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30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재건축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전략이었고 성수동에서도 오세훈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이기진 않았습니다.
2: 성수동. 성동구에서는 정원호가
1: 적게 이겼어요.
2: 예.
1: 예, 예.
2: 성수동에서 오세훈 표가 많이 나요.
3: 지금 김한규 의원이 대체로 짚어주셨는데
1: 예.
3: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그 선거가 구도와 인물의 대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도는 민주당이 당연히 우세에 있는 그런
1: 예.
3: 선거였고 인물은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중량감 면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앞서죠.

0: 그러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느냐, 이게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였는데 그 점에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당 구도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안주한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너무 도전자답지 않다. 도전자면 도전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챔피언 같다 이런 지적을 한 맞아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군 누락 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서점은 고가 저도 붕괴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추격하다가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방어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저는 그 부동산 그 한강벨트의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상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표 개발 공약 거기에 별로 다르지 않은 정원 오표 개발 공약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응으로는 절대 민주당이 선거를 못 이깁니다.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부동산 계급 투표라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흉내낸다고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손이. 때문에 다른 유권자 연합을 그럼 구성해야 되는데 서울의 세입자가 54%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공약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세입자 상당수가 2030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정원 후보 측은 2030 공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평가하면서 보니까 두드러지는 그런 약점이자 차이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도 이겼고 구청장도 이겼고 비례대표는 거의 지금 동률이에요. 그러면 정당 구도, 정당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쪽이 우위가 있는 겁니다. 결국 후보의 문제였어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 후보입니다. 1번.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정원호 후보가 그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극적이었다. 그 소극성이 결국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성수동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 맞습니다. 한 1,400여 표 차이, 1,700여 표 차이 이겼고 성동구에서는 6,500표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이겼고
0: 성수동은 그럴 만해요.
2: 아니 그런데 이번에 그 보면
0: 성수동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2: 제가 얘기를 길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예. 그 소위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성동구하고 마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렇죠.
1: 맞아요. 네.
2: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오세훈 후보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온 지역을 보면은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네. 또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강북을 통틀어서 네. 강남의 소위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 한정되는 게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만이 있지만은 집이 없어서 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간다거나 월세가 올라간다거나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예, 예.
2: 그런데 마치도 재건축은 보수 정당이 하는 거고 진보 정당은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박원순 시즌 2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아까 뭐라 그러셨지? 무슨 계급? 계급 투표라기보다는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이해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1: 효능감.
2: 그렇죠. 그거가 상당히 영향.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권리를 얘기할 때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대한 자유, 권리를 강조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뭐 그 세금 정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서울 시민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 이재영 의원님이 이제 선거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출연하고 나가면서 반드시 이깁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3: 일단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1: 네.
3: 그래서 상대방 후보였던 분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을 나열하는 건 좀 그렇고요.
1: 예.
3: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들 누누이 그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시장인 것 같았고
1: 현직 같았고
3: 오세훈 후보가 도전자 같았어요. 그 기조는 꾸준히 저희가 유지했고 그걸 지켜냈습니다.

0: 거기에서 굉장히 큰 선거의 메시지라든지 전략이라는 게 나타났다. 그리고 뭐 제가 캠프에 있었으니까 캠프에서 입장을 보면 예.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후보가 사실 모르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건 저희는 그냥 이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제가 민주당은 어떻게 캠프 바꾸는지 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여기는 되게 복잡한가 보다 그 내부가. 왜냐하면 예. 대응이 일단 빠르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내용이 제가 봤을 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그 대응에 대한 소위 말한 대응이 한 두 개 정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의견이.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나 보다. 근데 선거 뭐 2주밖에 안 치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서 야 여기는 선거 캠페인이 잘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했죠.
1: 제주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올라오신 김한규 의원님.
2: 제가 후보도 아니고
1: 아니 그래도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2: 잘한 건데요. 예. 뭐 정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고 예. 일단 본인이 7번째 선거였거든요. 예. 도의원 3번 국회의원 3번 당선되고 7번째라 도민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상대 후보는 첫 그러니까 선출직 벽보를 처음 붙여보는 분이라 일단 지방에서는 후보를 알아야 당선이 되기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 또 중앙 정치 이슈가 바다 건너 잘 안 넘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여의도에서 싸우는 얘기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선거 자체는 뭐 크게 변수가 없었던 선거였고 제주에서도 저는 계속 이제 서울 선거를 보면서 아 이재용 의원님 좋겠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했는데
1: 어이 부시장 해야겠어 지금 아, 약간 거의 지금
0: 안 해
1: 근데
0: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어
2: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이제 이 세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 맞는 내용이고 예. 부동산은 저희가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캠프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마치 도전자처럼 박원순 시장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정원호하고 박원순은 같은 급의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대응을 못했고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보수하고 다른 대안을 갖고 그게 되든 안 되든 최소한 우리 지지층이 이게 맞아라고 해서 싸우고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보자 가슴 뛰게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되게 점잖은 삼성구청장이 정장을 항상 딱 차려입고 되게 점잖으신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이란 게 뭔가라는 확신을 우리 의원들과 캠프와 지지층에 못 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다음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을 이기려면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특히 수도권의 정책은 뭔지 명확하게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이거 짧게 그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원 오세훈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과 착착개발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제목만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근데 다르지 않으면 사람은 안정감을 택합니다. 저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산방어형 투표에 꼭 부동산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를테면 주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확산형 투표로 새로운 유권자연합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오세훈 따라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때리기가 뭐 그렇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한 일 없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한 일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31만 호를 짓겠다 그러는데 그럼 대규모 주택 멸실이 불가피해요. 그로 인한 전월세 나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허점을 봐서 새로운 유권자연합으로 그걸 견인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패착입니다.
1: 예, 많은 또 후속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이 됐습니다. 재보궐선 14명이 등원을 했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 14명 중에 가장 반가웠던 분 오늘 만나신 분 인상적인 분 누구예요?
2: 저요.

0: 뭐 이광재 후보를 좋아하죠. 그리고 오늘 인사말을 하는데도 한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해답을 가져야 되냐. 뭐 국가 세계 10위의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뭐 그에 걸맞는 삶의 질을 갖고 있느냐. 삶의 질은 왜 20위에서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이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고민. 이걸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제 고민 또 당내에서는 맨날 어려운 선거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2022년에 국회의원 오랜만에 됐는데 이광재 지사 출신이니까 강원도지사 나가라고 해서 지는 선거에 갔고 요번에도 사실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거기 힘든 선거였는데 이용 의원은 거기서 지키던 분이잖아요, 하남. 그래서 박빙 승부를 겨우 했고.
1: 1500표 아래에
0: 예,
1: 있었어요.
0: 그래서 그런 인물이 다시 국회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국회는 무조건 한동훈의 날이었죠. 냉정하게.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들이 1시 40분에 중앙계단 앞에 하얀 옷 입고 딱서 있는데 보통 국회에서 시위하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 이 뭐지? 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1: 시위하는 분들이
0: 예,
1: 아니야.
0: 되게 점잖은 분들이 이런데 나올 분들이 아닌 분 같은 거를 되게 그냥 이쁜 하얀색 옷을 입고 쫙 계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했는데
1: 팬덤.
0: 이제 그게 한동훈
2: 아, 여자분들이.
0: 여성분들이 가득 있더라고. 그래서 한동훈이 또 들어와서 또 의원들하고 악수하는데 의원들끼리도 야, 한동훈하고 사진 찍히면 다 기사 나와. 국힘 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돼라는
1: 아,
0: 투로.
1: 조심해야 된다.
0: 그러면서 아, 왜냐면
1: 하긴 오늘
0: 다 인사를 안할수 없잖아요,
1: 이준석
0: 앞에서.
1: 대표랑 천하람은 악수하는 장면 사진 찍혔어요,
0: 예,
1: 오늘. 그러니까.
0: 그래서 오늘은 뭐 냉정하게 무소속의 유일한 당선자였고
1: 오케이.
0: 본인의 날이었다.
1: 한동훈 의원의 날이었다고 또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발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3: 국국합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1: 예, 자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 계단에서 또 기자회견 영상이었는데 정 의원님도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아마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금 그 소위 미션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는 아마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고관여층이라면 이제 외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지금 소속된 지역의 발전을 항상 이제 앞에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이제 협조를 해주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권을 견제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그 도드라지게 잘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수 재건의 미션이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오늘은 첫날이니까 앞으로 상당히 숙고를 할것 같고요. 이 그동안에 한동훈이 잘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1: 예.
2: 조직도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동훈에게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걸 보여줄 차례예요. 뭐 법무장관으로서 또그 무소속으로서 혼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강력한 조직의 어떤 그 철벽을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런데 보수 재건이라는 거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본인의 그 논리 정연하고 마치도 그냥 그 냉철한 그런 이성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넓은 가슴의 어떤 포용이라든지 또는 자기에게 공격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냥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1: 예. 이재근님 왜 웃으세요?
4: 아니 저는 한동훈 그 국회의원
1: 의원?
4: 한동훈 네. 의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1: 아.
4: 한동훈을 좋아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미래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권력과

0: 의지도 이제 넘볼 수
1: 대선 후보.
0: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됐고요. 보수 진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체급을 키운 김재섭 의원도 저희 미래에 그냥 한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 우리 뭐 그걸 보수의 재건이라 되든 뭐가 됐건 간에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2: 예.
3: 아까
2: 예, 정 의원님.
3: 의원님이 그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패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네. 이분에 대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광재라든지 김부겸 같은 정치인은 민주당의 위상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들이 뭐 속으로는 어떤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 모릅니다만은 예.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어쨌든 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깊은 그러한 어떤 그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을 보면은 아, 왜 저렇게 뭐라 싸워. 그래.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저렇게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할 예.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보수에서도 오세훈 시장 이번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요. 또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의원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1: 보수에.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그 파이터로서의 모습이라든지 물론 오세훈 시장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중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도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렴해 가는 과정이 그 한국 정치의 어떤 진화와 직결된다고 봐요. 너무 극단적인 거친 말, 원색적인 말 그거에 너무 그 뭐랄까 질려있다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 발전을 좀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토론할 때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아, 네.
2: 한 30초. 김한규 의원님, 김부겸 후보는 이제 향후 좀 추스르고 계시겠죠?
4: 네. 근데 뭐 당장 저희가 네. 뭘 해드리고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라 일단은 쉬고. 있으면 시대가 다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박재홍 의원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도 여의도 내전 재밌게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각 이후로도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막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내륙 지방은 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레 현충일에도 야외 활동에 지장 없는 날씨가 계속되겠고 다만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지역은 모레 현충일에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내륙 지방은 크게 덥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져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6도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지만 낮 동안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강릉과 부산이 26도, 대전 28도, 청주, 광주, 대구 29도 예상되고 자외선 또한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스모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이어가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제 원내에 진입을 했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후임으로 김도읍 의원, 성일종 의원, 정점식 의원 세 분이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 이 세 분이 이제 한동훈 의원 관련한 입장이 좀 갈리죠. 김도읍 의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복당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고 성일종 의원은 자유우파의 굉장한 자산. 그러니까 이제 완곡하게 환영의 의사. 정점식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할 문제. 그 의견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다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1: 아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자 어쨌든 선거 전략상에 그런 셈법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의 정치 기반들이 있잖아요. 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찐윤에 가까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 표도 얻어야 되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현 지도부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애둘러서 부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아주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뉘앙스가.
0: 네버는 아니다.
1: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흐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두 분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 같고.
0: 예.
1: 근데 누가 원내대표 되는지가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0: 예.
1: 뭐 정점식, 김도읍, 이파전 아니겠냐. 뭐 이런 관측도 있고. 의원들의 분포로 봤을 때 정점식 의원이 더 유리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설령 정점식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를 했던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처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0: 김한규 의원님, 네. 그 주위에서 국민의 의원님들과 또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정점식 의원이 되는 거죠.
0: 네. 아, 그래요?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아,
0: 정점식 의원님
2: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선출하기로 오늘 공고를 했는데. 그 재선 위원

0: 축구라는 대안과 미래에서 문제 제기를 또 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밀실에서 일정을 정하느냐,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원래 15일 날뭐 임기가 끝나는 원내대표였기
1: 맞아요.
0: 때문에 9일 날 뽑는 정도는 뭐 그렇게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희가 봤을 땐 그냥 점정식 의원이 되는구나라는 기류로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런 분위기더라. 그래서 아, 이게 한동훈 의원이
1: 의원.
0: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바뀌는 건 아니지.
1: 생각 이상으로 공고하다, 당내는.
0: 아니, 저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1: 예.
0: 그냥 의원들의 반응이 뭐 김도우 후보 또 훌륭하지. 그렇긴 한데 뭐 해가 안 되잖아.
1: 김도읍, 성일종 두 분이 연합을 하면.
0: 근데 성일종 의원이 김도우 후보보다는 정점식 의원에 더 가깝지 않나요?
1: 아, 그래요. 아,
0: 네.
1: 이제 그렇겠네요.
0: 네,
1: 예.
0: 그래서 뭐 저는 그런데 이재용 의원님 뭐 내부
1: 예, 자,
0: 사정
1: 김한조
0: 들으셨을 거
1: 의원의
0: 아닙니까?
1: 예측은 정점식. 자, 이재용 의원님의 바람과 예측은?
2: 아니 주류는 정점식 의원이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후보 내세우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1: 아,
2: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1: 물밑에서.
2: 네, 물밑에서. 근데 그것이 꼭뭐 한동훈 때문에라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장동혁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주류들은 그냥 본인들이 끝까지 주류를 하고 싶으니
1: 아, 주류의 위치만.
2: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저도 뭐 한동훈 대표 당선 전에 이미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다음 원내대표는 정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장동혁보다 더 그냥 주류시죠. 정점식 의원이 그냥 뭐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고성 그때부터 쭉 그냥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주류의 스타일로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해봤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광역지자체 12대 4로 숫자로 보면 큰 승리를 거뒀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찝찝한 승리다. 지방선거가. 이를테면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 평택을 또 부산 북갑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옥희 의원님 앞으로 민주당의 권력 기반.
3: 그러니까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왜 보통 무슨 뭐라 그러지? 그 찐빵?
1: 네.
3: 안고
1: 없는
3: 없는
1: 찐빵.
3: 찐빵. 이거 그냥 공갈빵 수준이지 뭐. 괜찮아. 거기 속에
1: 민주당의
3: 아무것도 없어.
1: 이번 승리는
3: 뭔가 크게
1: 공갈빵이다.
3: 한입
1: 안고
3: 씹으니까
1: 없는
3: 속에
1: 찐빵이다.
3: 아무것도 없어.
1: 맛이 하나도 없어.
3: 왜냐하면은
0: 아니,
3: 우리가 그
0: 김치랑
3: 얘기도
0: 먹고
3: 했잖아.
0: 맛있을 수도 있어요.
3: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 서울이 중요하다.
1: 그렇지.
3: 정말 서울이
1: 꽃이죠.
3: 중요.
1: 지방선거의
3: 저는
1: 꽃인데.
3: 그런 데다가 서울이 안될줄 알고
1: 예.
3: 서울 부산을 뭐 시금석으로 했으니까 서울 부산 안 되면 장동혁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에 편승을 해서 서울 된 거. 그러면서 내가 선거운동 안한 것도 도와준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
1: 전략적인
3: 그런
1: 선택을.
3: 데다가 지금 그 잠실에서 투표 용지를 지금 붙잡고 황장 콤비가 난리도 아니에요.
1: 예, 맞아요.
3: 어쩜 같은 황씨인데 그렇게
1: 황장.
3: 달라요.
1: 아, 맞아요.
3: 황교안하고 누구야 그 요번에 오는
2: 누구야?
3: 아니 저 AI 젠슨 왕
2: 젠슨 왕.
3: 젠슨 왕 어쩜
1: 아니, 그 황이랑 이황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3: 아무튼
1: 어쨌든.
3: 생각이 너무 멀리 갔는데
1: 예.
3: 지금 그래서 서울 안 되고 그다음에 평택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1: 민주당이
3: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경남에 이제 김경수 후보가 또안 됐습니다.
1: 맞아요.
3: 그 북갑에 지금 저 누구야
1: 하정우.
3: 하정우가 또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친청계가 아닌 정치인들은 이러한 것을 겨냥해 갖고 정청래가 연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오로지 전북에 올인해서 그거 안 되면 난 끝이다라고 생각을. 서울은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상황도 상당히 그 편한 상황은 아닌
1: 아니다.
3: 것 같고요. 거기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 지금
1: 등장하죠.
3: 신발끈을 묶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흥미진진한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1: 네.
3: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지금 이 서울, 평택을 북과 경남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0: 니네 선 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러한 경고인 것 같아요. 그 민심의 그 황금 배분에 의해서. 물론 그 더 큰 경고는 국민의힘에 갔지만.
1: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또 원내 당직이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대

0: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신 거고, 숫자로만 보면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갔고 우리가 12곳 가져갔으니까 숫자로는 괜찮은 거긴 하죠. 그런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대구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하고 기대를 하던 차였기 때문에 대구, 경남 게다가 서울까지 뺏겨서 내부적으로는 패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왜냐하면 출발선 자체가 그냥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몇 석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지점에서 오히려 밀려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후보의 캠페인이 잘못됐건 뭐 국민의힘이 오히려 잘했건 뭐 여하튼 저희 당의 승리는 명확하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건 전당대회에 대한 견제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 뭐 물러나라라고 할 만큼 이 선거 결과가 민주당한테 그렇게 패배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숫자상으로는 승리했으니까 다만 이제 꼭 이겨야 될 때서 서울이라든지 북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여기서 진 게 그냥 뼈아픈 거고 네. 거기에 일정한 이제 책임을 묻는 건데 당장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한테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 견제구라고 보이고요. 만약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예.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못하고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당대회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제 당내 권력 투쟁은. 그러면 대진표가 어떻게 짜이느냐, 송영길 대표 나오느냐, 뭐 김민석 총리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당연히 나오겠죠. 뭐 이 정도 상황인데 안 나오겠습니까?
2: 아, 당연히 나옵니까?
1: 전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아. 저는 전당대회 변수는 누가 나오느냐는 이제 뭐 대충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예.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 이게 변수일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개입 안 한다. 뭐 이게 이제 당연히 정답 같은 얘기긴 한데, 근데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이제 2년차 들어가면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국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당대표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원심력이 작용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칫하면 원심력이 생길
2: 총선?
1: 수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전당대회의 큰 변수가 아닐까 예측합니다.
2: 이정현 님은?
3: 저는 예측하자면 김민석 후보든 아니, 김민석 총리든 네. 아니면은 저 송 대표든 송영길 대표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누가 대통령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픽을 받느냐. 왜냐하면 선거를 방금 치른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는 정말 기적 같은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이렇게 힘들게 치를 선거가 아니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원호 후보가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인물론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앞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곳곳에서 저희가 맞닥뜨린 벽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였고 인기였어요. 저희가 서울시의원 진 걸 보시면요. 예. 야 진짜 그 저희 같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세 명의 시의원 중에서 두 명을 저희가 잃었는데 두 명은 예전에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그 높은 벽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재명 대통령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지금 지방선거도 서울 뭐 이런 건 다 그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 그렇군요.
0: 내부에 있으니까 진짜 잘 안 보이는데
2: 내부에 있으니까
0: 저는 뭐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이 들고
2: 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0: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외교 활동 뭐 대미 관계라든지 이런 데 당장은 좀 주력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두 분의 이제 메이저 후보 외에 일부 후보들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소문이 금방 나고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부분인데 하지만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게 해줬다. 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석은 그렇게 되겠죠.
3: 메시지죠.
0: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재용 의원님

0: 표현한 대통령에 반대되는 후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제가 봐도 그런 스탠스는 아니거든요.
1: 아니죠.
0: 예. 그래서 본인은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하고 한 팀으로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좀 밀어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다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문자 폭탄들이 와요. 그거는
2: 당원들이.
0: 이제 당원들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정청래 당대표 연임을 원하지 않는 당원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는 저희는 상당한 박빙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1: 저는 예측을 해보자면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심 아니 당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균열이 있더라도 숫자상으로 봐도 아니면 화력으로 봐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그 당원들의 당심에서 앞서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명심이 변수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 후보가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까? 대통령 한마디예요.
2: SNS.
1: 나보다 더 일 잘한다 뭐 이거. 근데 이런 식으로 초반에 드러내면 그거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당심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3: 그럼 그 전당대회 시작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X를 안 하셔야겠네요.
1: 저는 당심과 명심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4: 네, 안 하기 힘들어요. SNS. 지금까지의 그 습관으로 봐서는.
2: 그런가요? 네. 네. 정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향후 민주당의 권력투쟁 구도.
4: 아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네. 민주당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착시랄까 아니면 그러니까 네. 그 지난번 평택 을에서의 김용남, 그 재선거 네. 상황도 그거를 굉장히 축소판으로 보여준 네. 데다가 그 뭐야 문조 털레 유?
2: 유.
4: 거기 레가 정청래 아니야?
2: 맞아요.
4: 내가 말하고 네가 되게 웃긴다. 이게 털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웃겨. 근데 이게 없는 거냐고. 명청 갈등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도 명확하게 알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겉으로는 그 상당히 젠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예. 이 상황에서 본인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뭐 틀릴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인 것 같아요. 아. 공소 취소. 아니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 네. 검찰총장 대행이죠. 앉혀놓고 니들도 잘못하는 거 많은데 잘못하면 취소하고 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서울 시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2: 예.
4: 그렇게 영향 가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지만 스타벅스. 이건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2030 스타벅스에서 진치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예.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하잖아요. 영향을 가한다고. 단지 외연상 내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표시는 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2: 예,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는 송영길 의원도 벌써부터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 맞아요.
4: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단이 나오죠. 결국은 다 나와가지고 송영길과 김민석 사이에 뭐 단일화를 하고 뭐 해가면서 연대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2: 예.
4: 그 안에 굉장히 오래 묵은 그 갈등
2: 예.
4: 그리고 갈등의 가운데 대통령도 있고 이번에 나가는 정청래 대표도 있다라는 거는 외부인이 볼 때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뭐 민주당 내부도 아마 격렬할 겁니다. 8월 전당대회가.
2: 예.
1: 다만 이제 민주당에는 장동혁이 없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거죠.
4: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 아유 정말.
2: 자 이제 이번 경기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28.77을 얻었고 조국 후보가 27.24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28대 27이라는 숫자 자체가 약간은 향후 뭐랄까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의 힘의 균형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28대 27의 싸움 정도고 어떤 당대표 싸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은 우연이 있지만 자 조국 전 대표 사퇴를 했죠 그죠 당대표
0: 네.
2: 물러났는데 김용남 전 의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향후에 두 분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일단 김용남 의원과 친한 친구 박원석 의원님?
1: 제가 선거 끝나고 연락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은 뭐 연락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워낙 선거가 격렬했기 때문에 상처를 누구나 다 많이 입었습니다. 그 유이동 당선

0: 유희동후보는 예. 괜찮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예. 두 분 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김용남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일각에 강력한 지지도 얻었지만 또 강력한 반대도 동시에 맞아요. 구축이 맞아요. 돼서 이적생이고 당에 좀 연착륙할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어쩌면 이게 앞으로 김용남 의원이 어떤 정치 인생을 살던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이 고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이 잘 복귀하고 쉬면서 다음 스텝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다음 스텝 뭐가 좋을까요?
0: 일단은 좀 뭐 다음 총선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예. 좀 쉬면서 길게 생각해야죠.
1: 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당이어서 상관없으시죠?
2: 김용남 의원부터 얘기를 예. 드리면 예. 예. 일단 지역을 이제 지켜야겠죠. 평택을. 원내위원장으로 지키고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거기를 지키고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걸맞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2년 내에 뭐 청와대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공직을 맡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는 뭐 김용남 의원은 시간을 갖고 일단 본인이 여하튼 당의 후보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어려운 싸움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김용남 의원님이 다른 지역 갔으면 이렇게 뭐 본인의 문제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비난받고 이런 일은 없었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저 대우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참 저희 당이 안타까운 게 이로 인해서 합병이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1: 합당.
2: 아니 합당이. 왜냐하면 너무 서로 지지층의 상처를 받으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이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1: 당분간은.
2: 네. 당분간 얘기를 못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보당이나 뭐 이런 다른 진보정당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있는 지지층이 대부분 다 민주당의 당원들이거나 이중당적자들이고 거기서 근무하는 당직자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출신들이 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전당대회까지는 이 얘기는 못 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합당을 하면 당장 이 사람들이 후보군들 중에 누구한테 유리하느냐에 얘기가 돼버릴 거라 예.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에 김용남 의원님이 당선됐으면 합당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국혁신당에 빚을 졌으니까. 아.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좀 양보를 했거나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근데 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나왔는데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저희가 그거를 기대할 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둘 다 떨어지는 바람에 아 양쪽의 상처가 되게 크고
1: 최악의 결과죠.
2: 그렇죠. 네. 오늘 유희동 의원님 악수하니까 참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 저희는.
0: 저는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메시지에서 답을 좀 시사했다고 보는데 그 다른 그 정당과의 진보개혁 진영의 다른 정당과의 통합연대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꺼냈어요. 그 얘기는 결선투표제가 있으면은 합당은 필요 없거든요. 저는 어떤 힌트를 시사했다고 보는데요.
1: 정 의원님.
3: 저는 아까 방송 들어오면서 네.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네. 이번에 그 떨어진 정원호, 박민식, 조구, 하정우, 김태음, 김부겸, 박형준, 김용남, 한교환 지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뭐 조마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3: 뭐 2분 지금 남았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이 이번에 조구 후보가 2등도 아니고 어쨌든 물론 간발의 차이지만. 3등이라는 거는 상당히 본인에게도 쓰라린 그렇죠. 그런 하나의 기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러나 그런 걸 은인자중이라 그러나 한참 좀 그 숙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직 이제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곧 뭐 비대위 하다가 다시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냉소가 들어있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국가대표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좀 언행을 국가대표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상대방의 네거티브도 그랬지만은 결국 가족이

0: 얘기했던 대부업이라는 문제가 과연 국회의원을 하는 국민의 어떤 선량으로서의 어떤 가치에 맞는 것이냐의 본질적인 문제를 또 제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고 단지 또 제가 황교안 후보에 네. 대해서
1: 아 황교안
2: 굳이 얘기를
1: 저격수
3: 하셔야 됩니까?
0: 아,
3: 네.
0: 아니 내가 얼마나 자진 사퇴하라고 여기서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진 사퇴하는 것이 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요번에 자진 사퇴했어봐요. 네. 결국 유이동 자기 힘으로 됐어도 네. 황교안이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자진 사퇴를 했으면은 명예라도 살아요. 네. 그리고 굳이 잠실까지 가서 점프를 할 이유도 없어. 거기서 진짜 보는 내가 민망해 죽겠어. 네, 황교안의 정치적 인생은 거의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예, 아유 정 의원님의 시원하게 점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오늘 마무리.
0: 아니 내가 황교안 얘기하려니까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냐는 지금 그럴 정도예요.
3: 아니요,
0: 아니 황교안 여기까지. 정치인의 가치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1: 아 여기까지. 자 여의도 내전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월요일에 뵙죠. 한판 승부.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

0: 상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갯벌 유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한번 만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심리학자죠. 지각심리학자 한림대 심리학과의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1: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1: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2: 아유, 그나저나 저희 부인도 안 해주는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 처음 들어본 단어.
2: 예, 너무 낯설어서.
1: 아, 치명적이시죠.
2: 제 것 같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1: 잡지사와 좀 뜸한 그 기간 동안 저희 네. 구독자 여러분도 치명적인 그 교수님을 또 뵙고 싶다.
2: 아유,
1: 이런
2: 감사합니다.
1: 댓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2: 아유, 저도 그리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1: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또 재미있는 심리학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은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좀 생생하게 바로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뭐 먹었더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신비로운 능력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2: 뭐 기억하면은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기억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문학에서는 참 말랑말랑하고 아름다울 텐데
1: 그렇죠.
2: 심리학은 좀 딱딱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보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요.
1: 정보.
2: 네, 어떤 특정한 정보가 우리 뇌 마음에 입력돼서
1: 네.
2: 유지되었다가 다시 꺼내 쓰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기억 과정이라고 합니다.
1: 네, 컴퓨터 같네요. 네,
2: 약간 저희가 보통 기억은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1: 네.
2: 보통 많이 다루는데요. 네. 인지심리학이 컴퓨터공학이랑 친구 같은 아이라 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굉장히 잘 갖다 쓰는 영역이에요.
1: 근데 그 데이터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나중에 꺼낼 때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종종 우리는 기억의 왜곡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잘 기억될 것 같은데
1: 예.
2: 그 기억이 잘 되면 제 학생들이 그렇게 낮은 중간고사 점수를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왜 애초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2: 아, 그렇군요. 입력부터 제대로 안 됐군요.
1: 네네네.
2: 그렇죠. 저희 미스테이크였습니다.
1: 예예. 근데 기억의 왜곡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2: 기억의 왜곡 자체는 사실은 이게 입력하는 그대로 있기에는 우리가 머리의 용량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형으로 탁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던 것처럼 거기 있어! 라고 해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1: 네.
2: 서로 잊혀지기도 하고 네. 서로 간섭도 하면서 좀 들어간 것과는 다른 형태로 머물다가 또 꺼내기도 하는데 꺼내는 과정에서도 잘못 꺼내지기도 하고 잘못 엉키기도 하면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거의

0: 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표적으로 이제 보니까 작화현상, 선택맹 이런 것들이 있나 보네요.
0: 아,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거긴 한데 예. 선택맹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 세팅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1: 예.
0: 여기는 긴 머리의 여성, 여기는 짧은 머리의 여성. 예. 이 사진을 보고 우리 편집자님한테 두 분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1: 네.
0: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고르시면 긴 머리를 고르신단
1: 네.
0: 말이죠.
1: 네.
0: 그럼 이제 아, 이 사진 고르셨군요. 이렇게 딱 줘요.
1: 네.
0: 근데 그때 마술 트릭을 써서 사진을 바꿉니다. 이렇게.
1: 네.
0: 그래서 긴 머리의 여성분을 고르셨지만 짧은 머리 여성의 사진을 줘요.
1: 네.
0: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첫째로 그거를 못 알아차려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다음에 더 흥미스러운 거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진을 골랐니?
1: 아, 그러면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를 대나요?
0: 네.
1: 아, 진짜로?
0: 나는 평상시에 짧은 머리.
1: 좀 바보로 하나.
0: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기.
1: 그렇게 된다고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지금 맞춰서
1: 네.
0: 우리의 기억이 조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야.
0: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저 아시는 분이 네. 아, 자기가 옛날에는 뭐 콜라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콜라를 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지금 당신이 그때 당뇨병에 걸리셔가지고
1: 네.
0: 콜라를 제대로 못 드시거나 그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드시던 모습을 부럽게 보셨나 봐요.
1: 아.
0: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아, 옛날에 많이 먹었지 뭐 이렇게 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먹어도 괜찮았던 시절이 그리운 거죠.
0: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알고 아빠 맨날 때리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난 때린 적이 없는데.
1: 네.
0: 근데 잘 보면 네. 이제 아빠들이 그런 장난 치잖아요. 막 수염 가지고 막 부비고.
1: 아, 그렇죠. 따갑게.
0: 네. 네.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빠가 자기를 아프게 했다.
1: 어.
0: 어쩐 이게 그런 걸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커지면서 네. 그런 행위가 바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컸으니까 그렇게 아팠던 건 때리는 행위로 해서
1: 어렸을 때 맞았구나.
0: 예, 네. 네. 잘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이대면서 과거에 진짜 때렸던 거를 미화시키는 건 아니시죠?
0: 오늘따라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은데.
1: 또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서.
0: 아, 그렇습니다.
1: 예. 네. 아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신동들이나 또 기억력 좋은 뭐 달인 이런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보면 이제 정보를 머리에서 사진처럼 찍어서 암기를 한다.
0: 네.
1: 이걸 막 노하우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0: 그렇죠.
1: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네. 하나 본데 이것도 좀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0: 뭐 사실은 뭐 경험적으로는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사실 저도
1: 네.
0: 물어보면
1: 네.
0: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1: 이미지화한다.
0: 내가,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네. 시험 볼 때 눈을 감으면 몇 페이지가 생각이 나고 그럼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 문제는 여기서 세 번째 줄 아래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1: 천재 같아.
0: 이렇게 말은 하는데
1: 예, 예.
0: 그리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한번 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뭐 이렇긴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딱히 이렇게 증명된 케이스는 없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물론 약간 시각화해서 외우는 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혹시 뭐 장소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 장소법이 뭔가요?
0: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방법인데
1: 네.
0: 자기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딱 해놓고
1: 네.
0: 요소 요소에 외워야 되는 아이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장소법이라고 하거든요.
1: 장소에.
0: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외워야 될 거를 시각화해서 외우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이 있기는 한데
1: 네.
0: 정말 사진 찍듯이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같은 경우는
1: 네.
0: 과학적으로는 좀 약간 갸우뚱한다.
1: 네.
0: 또 있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1: 저희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죠.
0: 네, 네 그렇죠.
1: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길 잘 찾는 사람도 혹시 그런 원리를 쓰는 거냐고.
0: 길 잘 찾는 사람은 뭐 그런 원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셀이 있다, 세포가 있다고 돼.
1: 아, 그런가요?
0: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미로찾기 같은 거 할 때도 쥐한테도 뭐 그거 하면 잘 돼 있고. 그래서 유난히 길을 잘 찾고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사실 길 찾는 것도 얘기하면 긴데
1: 네.
0: 이게 참 지도처럼 크게 하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1: 예.
0: 장소를 특정적으로
1: 맞아.
0: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장소를 특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것보단 전체
1: 그게 네. 더 잘 찾겠죠.
0: 네, 그게 더 잘
1: 제가 찾습니다. 후자여서 길을 잘 못 찾습니다.
0: 네, 그런데 예. 그것도 학습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길론이 어두웠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1: 네.
0: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어두운 거예요.
1: 그럼 내가 이 가정을 네. 잘 이끌으려면
0: 나까지 이거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는
1: 각성,
0: 미아가
1: 각성.
0: 된다.
1: 예.
0: 그랬더니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1: 또 그럴 수가
0: 신경을
1: 있습니다.
0: 쓰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

0: 흔한 기억이 있는가 하면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뭐 바둑이나 체스 두는 방법 어릴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내가 머리에선 잊어버린 것 같은데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네.
0: 심리학에서는 뭐 이 두 기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1: 기억 자체는 이제 크게 보면은 다 똑같은 기억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외현 기억이라는 애랑 암묵 기억이라는 애로 구분을 해요.
0: 네.
1: 외현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먹었지? 라고 하면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네. 내가 밥을 먹었고 거기서 무엇인가 먹었다는 게 인출에 실패할 뿐이지 그치. 뭔가 갖고 있는 그 기억들
0: 네.
1: 이게 이제 외현 기억이고
0: 외현 기억
1: 암묵 기억은 내가 그거를 봤는지 못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기억들을 얘기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뭐 좀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외현 기억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고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일화 기억은 말 그대로 에피소딩, 에피소드.
0: 내 어제 밥 먹었어.
1: 네. 그다음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디테일한 에피소드.
0: 네.
1: 그다음 의미 기억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억들. 버스를 탈 때는 돈을 내야 해.
0: 아 그런 것들.
1: 네, 뭐 우리나라에 살려면 뭐 길을
0: 뭐 규범이라든지.
1: 네, 규범이라든가. 난 무슨 뭐 이거는 헤드폰이야. 이건 마이크야. 라고 하는 그 의미에 관한 기억들을 또 구분할 수 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외형 기억이고.
0: 외형 기억이고.
1: 암묵 기억은 정말 말 그대로 내 머릿속 어딘가는 있는데 네.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기억들이에요.
0: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
1: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단순 노출 효과에 관한 실험인데
0: 네.
1: 그 단순 노출 효과는 쉽게 말하면 특정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슬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0: 광고 기법 같은 데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프레임 사이에 재빨리 막 글자 같은 거 넣고 막
1: 이런 거. 그것도 있죠.
0: 예.
1: 그거는 아예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0: 다,
1: 되는 거고.
0: 예. 예.
1: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0: 네.
1: 보여주기는 하는데 주의를 못 주게 갖고 내가 봤다는 사실을 기억 못해도 단순 노출 효과는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뭐 이거 점화라고 하는 개념도 좀 있기는 한데
0: 네.
1: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 못하는데
0: 네.
1: 그 사실이 나의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0: 가령.
1: 예를 들어서 어떤 예. 실험도 있었냐면
0: 예.
1: 그냥 노인분들을 데려다가 무슨 단어 암기를 시키거든요.
0: 네.
1: 근데 한 조건에는 뭐 좀 발랄하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단어들을 외우라고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한 조건에서는 좀 이렇게 힘없고 좀 이렇게 노화와 관련되고
0: 네거티브한
1: 네, 좀 예. 네거티브하고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단어를 외우게 하면 끝난 다음에 무슨 단어 외웠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0: 네.
1: 거기서 봤던 건 뭐냐면 실험이 끝나고
0: 네.
1: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속도를 쟀더니 활동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은 빨리 걷고 좀 약간 처지는 단어를 들은 분들은 좀 느리게 걸었다는 거죠.
0: 네. 재밌다.
1: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억 못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영향을 끼친다.
0: 그런
1: 거죠.
0: 거군요.
1: 그 아까 네. 말씀하셨던 광고사에 싹 넣었다는
0: 네.
1: 거. 코카콜라를 계속 특정 말하면 안 되나요?
0: 뭐 콜라를 넣었더니.
1: 뭐 콜라를 계속 예. 넣었더니 콜라 받는지도 모르는데
0: 마시고 싶고.
1: 마시고 싶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라고 하는
0: 점화.
1: 건데 요거와
0: 예.
1: 비슷하게 있는 암묵 기억 중에 하나가
0: 네.
1: 절차 기억이라는 애가 있어요.
0: 그건 또 뭡니까?
1: 요거는 자전거 타는 거. 절차. 자전거 타는 걸 어떻게 타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0: 어렵죠. 어렵죠. 예.
1: 할 수는 있는데.
0: 할 수는 있는데.
1: 더 어려운 거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아,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뭐 이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는 말로는 설명 못 하는데 뭔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릴 적에 수영이나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나중 가서도
0: 예.
1: 나 다 잊어버렸어 라고 하지만 가보면 막상 하는 거는 몸이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의 말하는.
0: 절차 기억.
1: 네.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또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제 뇌에 정보가 입력되면 정보가 머무는 방이 있겠죠?
1: 그렇죠.
0: 예. 정보가 머무는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그래서 그거를 그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기억이다 라고 하면 딱딱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0: 네.
1: 감각 기억이라는 방이 있고 단기 기억이란 방이 있고
0: 네.
1: 장기 기억이란 방이 있습니다.
0: 아, 세 개군요.
1: 예. 예. 보통 단기 기억이라 장기 기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기는 짧게 머무는 기억방,
0: 네, 네.
1: 장기는 오래, 오래 머무는 방. 이제 감각이 좀 애매한데
0: 네.
1: 감각은 어쨌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보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감각 기관에 잠시 머무는 1초.
0: 단기보다 5초, 짧은.
1: 더 짧은. 네. 정말 순간적으로 머무는

0: 이제 그런 것들이 감각 기억의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각 기억에는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뇌가 그게 효율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걔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감각 기억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지는 애들만 단기 기억의 방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아, 거기서 단기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0: 네. 예.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은 방이 엄청 커서 순간적으로 네. 엄청나게 머물러요.
1: 네.
0: 단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는 방이고,
1: 네.
0: 일단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면, 네.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렇죠. 머물긴 하는데, 요게 네.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1: 예, 한계가 있어요.
0: 그래서 이제 아마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 못 들어보셨나요?
1: 네, 매직 넘버 세븐.
0: 매직 넘버 세븐이 단기 기억 용량을 보통 표현해 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개까지는 기억을 한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기억을 네. 요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네.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7자리였어요.
1: 그렇죠. 저희 집 전화번호도.
0: 네, 네. 집 전화번호가 어, 없었고 네. 핸드폰이고 010도 없었고 그냥 지역 번호는 다 똑같으니까 어, 그렇죠. 친구끼리 됐고 네. 다음 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옛날 사람 같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저 전화번호를 너
1: 그렇죠. 네.
0: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네. 딴 데 말고 도서 클럽 아니고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가지고 뭐 전화번호 왜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스치듯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1: 네.
0: 2481712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아 이거 어렵다. 집중해야 돼.
0: 그럼 이제 일곱 자리는 네. 한 번 듣고 외운다는 거예요.
1: 외워야 되는 거예요.
0: 근데 네. 매직 넘버 세븐이니까 일곱 자리 숫자는 그냥 외운다는 거죠. 그것보다 길어지면 여기가 힘든데. 그래서 여기
1: 지금처럼 8자리였으면은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0: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거고.
1: 예.
0: 그래서 요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0: 물론 최근에는 매직 넘버 세븐이 아니다, 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1: 아,
0: 아무튼 단기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었고 옛날에는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아이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1: 네.
0: 얘가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1: 네, 네.
0: 단기 기억은 좀 한계가 있는데
1: 예.
0: 장기 기억에는 예. 원칙적으로 용량의 한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1: 네.
0: 망각이란 아예 없는 거다.
1: 예.
0: 우리가 못 끄집어낼 뿐이지
1: 네, 네,
0: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잘 옮겨야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잘 옮기는 게 좀 기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감각 기억에서 예를 들어 근데 엄청 큰 통증이 오거나 이러면
0: 네.
1: 바로 장기로 넘길 수도 있나요?
0: 그러니까 장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단기로 갔다가
1: 한번 거쳤다가
0: 네, 보통 가는 아, 경우가 많고요.
1: 그게 네. 프로세스군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드라마 이제 클리셰 같은 장면 중에 주인공이 사고 나서 기억 상실하는 장면이 유독 많죠.
0: 네. 네.
1: 이 경우는 어떤 방에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까?
0: 이게 기억 상실증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네. 애는
1: 부분만 삭제되지 않나요?
0: 부분만 아닌가? 삭제되는 경우는 네. 뭐 약간 이제 좀
1: 막 가족들은 다 알아보는데 그 남자친구만 못 알아보고 막 이러기도 하고.
0: 그건 아닐 가능성이.
1: 아, 그래요?
0: 네.
1: 고증 오류인가요?
0: 네, 고증 오류라기보다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뇌의 특정 부위만 약간 손상이 되면 아. 그런 부위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1: 아.
0: 대충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고
1: 아,
0: 일상적으로는 그냥 선택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1: 네.
0: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기억을 억압하는 수는 있어요.
1: 해당 기억을 억압한다.
0: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게.
1: 네.
0: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뭐 너무 말이 길어지지만 계속해도 되겠죠.
1: 아, 그럼요.
0: 그 어릴 적에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니라
1: 네,
0: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억을 아예 삭제해 버려요.
1: 네.
0: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억압을 해 버려요. 그런데 이게 일명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압했던 애가 무의식 쪽에 계속 살아있으면서 나중에 공포증이라고 하는 걸로
1: 발현되죠.
0: 살아나서 강아지만 보면 이유는 모르는데 막 무섭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1: 예.
0: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울 수가 있기는 해요.
1: 네네.
0: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기억상실증은 갑자기 눈 떠보니 나는 어디? 여긴 어디?
1: 아,
0: 나는 누구나 여긴 어디? 뭐 그런 거. 뭐 요거는 네. 특정한 사건이나 뭐가 있으면
1: 네.
0: 그 앞에 기억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그렇죠.
0: 요걸 예.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요.
1: 역행성.
0: 네.
1: 네.
0: 근데 이때도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차를 탈 때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은 알죠.
1: 알죠. 그리고
0: 지나가는 뭐 거,
1: 네. 말하는 것도 다 알고.
0: 다 알죠.
1: 잔어도 알고.
0: 네.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미 기억이 있고 일화 기억이 있다 했잖아요.
1: 네네네.
0: 일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네. 그다음에 요 의미 기억은 살아있고 이런 예. 경우가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가 있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단기 기억에서

0: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네. 뭐 뇌 해마 부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처음 네, 만나서 네. 안녕하십니까? 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늘 즐겁게 체스를 한번 둬볼까요?
1: 네.
0: 그래서 체스를 둬요.
1: 뒀어요.
0: 즐겁게 잘 둬요.
1: 네.
0: 단기 기억은 살아있기 때문에 둘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갔어요.
1: 오.
0: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최윤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아, 처음 뵙겠습니다.
1: 어.
0: 우리 체스를 둘까요? 어, 전 체스를 둘지 모르는데요. 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1: 어.
0: 그럼 또 이게 둬요.
1: 어, 네.
0: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요.
1: 네.
0: 그 다음날 또 가서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그럼 어.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0: 이러는 거니까 저장이 장기적으로 안 되는
1: 장기로
0: 거예요.
1: 장기로 안 가서.
0: 그래서 이런 예. 경우가 이제 순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도 하고
1: 네.
0: 요즘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매일 체스를 두잖아요.
1: 네.
0: 그럼 항상 체스를 몰라요.
1: 어, 그렇죠.
0: 항상 룰을 설명해 줘요.
1: 네.
0: 근데 실력은 늘어.
1: 실력은 늘어.
0: 네.
1: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네. 절차 기억은 살아 있는 거.
1: 절차가 살아 있으니까
0: 네,
1: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몸이 네. 기억을 하는 거.
0: 네, 몸이 기억을 해서 게임은 어. 늘고
1: 실력은 늘어. 네.
0: 그러니까 실력은 늘고 맨날 나를 보면 난 항상 어, 새로운 사람이고.
1: 룰은 매번 배우는.
0: 나만 힘든 거죠. 맨날 룰을 설명해 주니까.
1: 아,
0: 그래서 뭐 이런 기억상실증들이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치매를 아는 분들도 잠깐 생각이 났거든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0: 그쵸.
1: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치매에도?
0: 뭐 치매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근데 뭐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참 치매가 슬픈 병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예. 이제 근데 본인은 행복한 병이라 하잖아요.
1: 아, 뭐 그런 얘기.
0: 예,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힘든 병인 것 같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슈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나인지를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
1: 어, 좀 철학적인데.
0: 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사실은 세포도 계속 죽고 새로 생긴다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한 뭐 1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 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울
1: 달라지니까.
0: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계속 노화가 되니까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1: 네.
0: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제와 나와 다른데,
1: 네.
0: 물리적으로도 다른데, 동일한 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럼 이제 뭐 기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막 요즘 빙의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영혼이 바뀌면 이렇게 저희 둘이 영혼이 바뀌면
1: 네네.
0: 제 몸 안에 이강민이라는 영혼이 있으면 나는 최훈인가 이강민인가 뭐 이런
1: 아,
0: 얘기하면서
1: 네.
0: 결국 이강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기억이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치매는 물론 정체성도 혼란까지 오기도 하지만
1: 네.
0: 기억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1: 기본적으로
0: 치매는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 이꼴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같은 거 아닌가요?
0: 조금 달라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치매는 기본적으로 그 인지 능력의 저하로서 증상으로서 정의되는 병이고
1: 네.
0: 그 인지 능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 알츠하이머 병인 거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0: 네, 네,
1: 올 수도
0: 네.
1: 있고,
0: 아. 네, 뭐 이렇게 그 뇌 손상으로 해서도 올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1: 아,
0: 템포럴리하게 그 치매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1: 예.
0: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억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그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그 상황 자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이제
1: 아.
0: 인지 능력 장애로서 많이 보죠.
1: 그렇군요.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을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보낼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인 방법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여기 보니까 이제 원주율 예시도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원주율 혹시 어디까지 외우시나요?
1: 저는 그냥 3.14 네. 끝인데요.
0: 그게 뭐 일본에서는 한때 3으로 했다.
1: 아, 14도 빼고요?
0: 네, 외우기 너무 어려워서.
1: 성의 없네. 네,
0: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3.14159 어쩌쩌쩌쭉 나갑니다.
1: 어.
0: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1: 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작년쯤에 서점에 갔는데
0: 네.
1: 그냥 원주율만 책으로 펴낸 게 있어요.
0: 맞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계속 간대요.
1: 네네, 그냥 매대에 원주율만 끝까지 써 있어. 예.
0: 아니 그래가지고요. 네. 사실은 이게 원주율 외우는 대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오. 거기서 이제 누가 가서 하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외웠다. 이런 콘테스트가 있긴 한데요.
1: 네.
0: 이 원주율을 외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 네네.
0: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3.14159265 쭉쭉 계속 반복하는 거.
1: 200일 때까지.
0: 네. 어,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원시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1: 어떻게 해야 하죠?
0: 뭐 예를 들면
1: 네.
0: 혹시 그 3.14 하니까 뭔가 이제 3월 14

0: 스타일 같은 게 생각이
1: 그런
0: 나고
1: 느낌 나죠. 예.
0: 그다음에 1592가 나오는데 네. 1592가 뭐 한국사 잘 하시는 분은 네. 아시겠지만 저기 임진왜란이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65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3월 14일 1592년 임진왜란에 왜군 65만의 왜군이 침범했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데 저희가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갖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거를 의미 부호화라고 해요.
1: 의미 부호화.
0: 네. 예.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한다라고 표현도 되고 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머리에 흔적을 많이 남기는 거다.
1: 머리에 흔적을.
0: 아. 네. 왜냐하면 저 3월 14일 이것도 네. 저렇게 해주고 외우라 그러면 네. 어려운데 내가 만들면 쉽거든요.
1: 아, 내가 만들면 창작을 하면서 또 네. 학습이
0: 머리에 되고. 흔적이 많이 남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요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보면 네. 그 영어 시 한 구절을 제가 써놨는데
1: 아 영어 시를
0: 네. 네. O.R.R.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인데 뭐 네. Now I Even I 뭐 나오는데 네. 저희가 저걸 외울 필요는 없고 네. 저게 왜 유명한 영시냐면 저게 원주율을 외우는 영시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1: 저게 원주율을 외웁니까? 네. 어떻게 외우죠? Now I Even
0: Now 몇 글자예요?
1: 세
0: N-O-W 세 글자 아, I 1, 1 2분 4 I 1 5 9 2 글자 수를 세면은 원주율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저 시를 외워서 원주율을 외우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
0: 근데 이제 저걸 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영시 외우는 게 더 어렵다.
1: 그렇죠. 예.
0: 네, 그러니까 더 자기가 해야 된다.
1: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로 언제 변환하고 있어.
0: 그러니까.
1: 아우, 라임 이러면서.
0: 근데 예. 자기가 저거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머리에 흔적이 많이 남아서. 이게 아, 예. 이제 의미부호화라고 하는 거고요. 네.
1: 다음 주에도 최영 교수님과 또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억의 흥미로운 진실들 최영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메모는 기억을 뜻하는 메모리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영어권 국가에서 메모는 업무용 공지문이나 각서, 제안문 같은 걸 뜻하는 메모랜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껌종이나 손바닥에 가볍게 적을 때는 메모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테이커 노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 윈도우의 그 메모장 기능을 영어판에서는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메모든 노트든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습관도 기억력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젠슨 황 CEO는 취재진에게 한국은 AI와 로봇 공학 전문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제조 허브여서 R&D 센터에 투자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한국을 추켜 세웠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입국 직후 프로게이머 페이커와 만났고 조금 전 7시부터 서울 홍대 식당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소 회동 중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벨기에 정상회담과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 등을 갖고 이어 세르지오 미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일에서 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에서 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의 교황을 면담하고 끝으로 16일에서 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8160.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했는데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며 오늘 하루 3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장중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550원 턱밑까지 올라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항환전소에선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섰는데 중동 사태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탓도 있지만 최근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이 발표했습니다. 북중 정상회 대변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이후 9개월 만으로 시 주석은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에서 최근 러시아가 합의해 준 중국 수권 사업인 동해 진출이 본격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 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에

0: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6동 공정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들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 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간이 가고 때가 무르익는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나라는 레시피 조광 201 오너 셰프인 조광효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장기동에서 요리하는 조광현입니다. 저는 아직 저를 셰프라고 부르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셰프라는 직업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셰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원하기에는 경력도 적고 실력도 아직 모자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흑백요리사 프로그램 나가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운 좋게도 백종원 선생님께 인정받기도 하고 안성재 셰프님께 슈퍼패스를 받아 살아남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 뭐 감사했습니다. 닉네임이었던 만찢남은 이제 만화책을 찢어서 요리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영상에서도 저는 만화책을 찢어서 플레이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제 요리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저를 설명하자면은, 저는 미대를 나와서 자전거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친구와 이제 중고책을 파는 일을 했고, 그 뒤 이제 책을 줄 곳이 없어서 만든 게 만화방이었습니다. 만화책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분식을 팔자, 그래서 팔았던 게 이제 만화책에 나오는 요리들을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뭐 심야식당에 나오는 요리들. 그 뒤에 이제 마라탕 열풍에 사천요리집을 열었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 가게는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저는 혼자 이제 만화책 보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리고서 마라탕 만들면서 다른 사이드 메뉴도 많이 만들어 팔았는데, 그 중에 저를 요리사로 만들었던 요리는 마파두부라고 생각합니다. 마파두부에는 이제 두반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 수입제 두반장을 쓰다 보니까 두반장이 잠깐 끊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두반장 수입 끊기면 나 이제 마파두부 못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이럴 거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두반장의 성분표를 보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서 직접 블렌딩을 해서 두반장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러다 한 개가 원래 쓰던 두반장보다 잘 나왔고, 이제 다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수입 두반장을 다시 쓰고 마파두부 만들었는데, 번뜩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었다. 이건 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요리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약 6년 동안 요리했고, 이제 흑백요리사 통해 셰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 사는 게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뭐 많이들 물어보세요. 진짜 최근에 저희 직원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저한테 답을 찾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길은 각자 다르고 그걸 찾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빨리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성을 즐기면 좀 더 빨리 찾을지 모른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사천요리 레시피로 저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닭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히 이제 삶은 닭.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닭이죠. 어디에나, 하지만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여러모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하지만 이제 코스 요리의 메인으로는 많이 부족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딱 저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대중적이고 저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죠. 고등학교 때 딱히 공부를 잘하거나 그림을 진짜 잘 그리거나, 뭐 성인이 돼서도 알바할 때 일 잘하네 이 정도, 그냥

묻어가는 그냥 저냥 잘 묻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뭐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아가자면 중국에는 사천 요리 중에 구수계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 레시피니까 이제 닭을 먼저 준비해요. 그리고 닭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술을 냄비에 넣고 물과 함께 한 40분 정도 삶습니다. 그리고 꺼낸 닭만으로도 사실은 요리가 됩니다. 중국 소옹주에서는 비린내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냥 소금 찍어 먹어도 되고 소스 찍어도 먹어도 되는데 그 밋밋한 닭에 이제 사천의 매운맛,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양념들을 이제 얹게 되면은 닭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맛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닭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던 저는 이제 미슐랭 빕구르망을 꿈꾸는 요리사로 만들어 준 거죠. 구수계란 뜻이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닭 요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요리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험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입에 침이 흐르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독학으로 요리했던 거는 따로 요리 배울 시간도 없고 다른 매장에서 뭐 일할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냥 계속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닫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저의 방향을 혼자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스스로 만족한 것을 손님에게 내는 방향. 계속 저 혼자서 이제 먹어보고 손님이 음식이 남기면은 테이블에 남은 음식 먹어보고 계속 그렇게 요리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요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만의 길을 만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불을 최대한 억제한 중국 요리입니다. 원래 뜨거워야 하는 요리는 오히려 차가울 때 나오는 의외성이나 경험이 진짜 재밌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닭은 차가울 때 그 식감이 조금 더 다이렉트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홍합 같은 것들은 이제 차가울 때 바다 향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중국에서 유학하신 분이나 중국인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중국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 이런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기쁩니다. 제 그 식당은 사실 제가 간판도 없고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했습니다. 평범한 빌라 2층 201호에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식당에 나와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않았고 제가 직접 페인트 칠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메뉴도 3만 원 넘어가는 거 없고 제가 중국 요리 선택했던 이유도 재료가 이 조리가 8이라는 그것 때문에 선택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지 굳이 값비싼 재료를 넣어서 비싼 음식 파는 가게가 아닌 저렴한 식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그런 가게가 되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미슐랭 빕구르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렴한 식재료를 좀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는 소스나 육수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 이제 조강 101이라는 작은 연구실 겸 가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201보다 101을 더 좋아해요. 진짜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시장 가서 그날 사온 걸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요리해요. 그래서 손님한테 먹어볼 만하면 그냥 서비스를 내주기도 하고 이거 팔만하다 하면 그냥 팔기도 하고 보통은 먹을만 합니다. 서비스로 내어드리는 것도 뭐 적당해야지 가게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칼질도 웍질도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사실 칼질을 못해요. 잘. 웍질도 이제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나가서 가장 제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프로들의 주방 운영을 본 거.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인맥을 쌓게 됐다는 거. 그게 가장 값비싼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망설이다가
나가지.

못했다면은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낯설고 두려운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저는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무조건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이 삶을 맛있게 요리하는 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의 모든 경험들이 저의 인생의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할 때는 또 지키는 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음식을 삶는 시간, 온도, 소스의 계량, 향신료의 계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정형화된 계량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건 아마 제가 자전거 회사에 다니면서 자전거를 디자인하면서 생긴 버릇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시면은 프레임에 이제 탑튜브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하면은 이 탑튜브의 기울기, 슬로핑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자전거의 성격이 많이 결정됩니다. 뭐 여기서 뭐 산악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경륜이 될 수도 있고 평지용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각도와 길이 엄청나게 집착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요리도 마찬가지로 소스나 조미료 이런 양으로 요리의 국적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 적당히 요만큼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리 본질의 성격이 희미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량에 잘 타협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적당한 요리 이만하면 된 것 같다 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요리의 완성도를 떠나서 제가 엄청 요리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족하지 않은 음식을 내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 도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다른 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사라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반복 때문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뭐 그 일을 잘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반복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가게를 여는 것은 매일매일이 달라요. 같은 재료인 적 한 번도 없고 같은 손님이 온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최선을 다하고 반복해야 된다. 그걸 즐겨야 되고요. 저는 그게 저의 인생이라는 요리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믿어준 사람의 말을 믿고 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요리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요리를 혼자 하고 있냐, 그 외로운 작업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볼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여자친구죠. 아니 지금은 아내예요. 저희 아내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와이프가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왜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너는 네가 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맨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런 뭐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면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믿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는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오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블루리본 따고 싶다. 점점 아내 말에 믿고 그걸 다 입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까지 충분히 행복합니다. 흑빙 요리사로 서로 많은 분들께 알려졌고 이제 식당 예약을 2초도 안 돼서 차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배울 게 많아졌거든요. 방향도 이제 셰프님들께 인정을 받았고 빕구르망이라는 목표도 설정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가려고 합니다. 뭐 못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확고한 목표점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직 나의 목표를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뭐 마음이 안 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답을 내리긴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나에게는 나만의 길이 있고 그걸 찾는 거는

나밖에 모릅니다. 만약 누가 제가 자전거 디자인 하던 시절에 너는 곧 셰프가 될 거야, 사천 요리에 미친 셰프가 될 거야,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할 꿈을 꿀 사람도 나 자신이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그 꿈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그 길 위에서 겪는 의외성. 의외성에서 오는 즐거움을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수개와 같이 맛있고 계속 생각나는 맛을 가진 매력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시간이 가고 때가 무르익는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나라는 레시피, 조광호 셰프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시인과 촌장이 부른 사랑일기, 자두의 김밥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오래 바라보면 생기는 기적 같은 변화들. 책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의 저자이자 유튜브 롱롱TV의 운영자 김영롱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영롱 씨는 한때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보듬어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0: 그래서 시작한 할머니와의 유튜브는 김영롱 씨의 가족 관계를 지켜주었고, 할머니를 치매 환자가 아닌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로 바라볼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 할머니와 손녀의 가슴찡한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94세 외할머니와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채널 롱롱TV의 운영자이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의 저자 김영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엄마, 이렇게 함께 셋이서 살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이런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할머니가 어머님과 영롱 씨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나 봐요. 롱이네 가족은 꼭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어린 시절에 5남매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넷째 딸이자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자식이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유독 엄마를 미워하셨다는데, 어린 시절에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쏟아지는 욕설과 매질을 견디며 자랐다고 합니다. 엄마의 깊은 상처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아물지 못했는데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할머니와 30년을 함께 산다는 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엄마의 상처가 건드려지는 날에는 집안에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으니까요. 어쩌면 저희는 같이 살고 있었지만 같이 산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치매 중기 판정을 받으신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면서 저희는 할머니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치매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네, 아마도 힘들겠다.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삶도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치매를 앓게 되신 후에야 서로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아프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죽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흔한 말 들어보셨죠?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저희 가족에게 이런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많은 가족이 그렇듯 제가 커갈수록 저희 가족은 더욱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관계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고 바쁘셨고, 저는 저 사느라고 바빴거든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할머니는 집에 놓여있는 폭신한 소파 같은 존재로 텅빈 거실에 멍하니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셨습니다. 할머니의 귀와 무릎, 그리고 심장이 망가지면서부터는 그나마 있던 사회적 관계도 단절됐어요. 그러자 저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외딴섬이 되어가던 저희 할머니가 결국 치매에 걸리신 거죠. 어느 날 할머니 약통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약통에는 알약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고, 어떤 약은 병원 진료일이 한참 남았는데 알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 치매는 일상의 당연한 일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는 병이구나. 정말 막막했죠. 할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씻는 것조차 힘들어지셔서 제가 할머니의 목욕을 담당하게 됐고요. 할머니는 밤마다 기저귀를 벗으셨습니다. 소변이 묻은 기저귀를 벗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셨지만, 새 기저귀를 다시 입어야 한다는 거는 잊어버리셨던 거죠. 때로는 소변 묻은 기저귀가 세탁기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바지만 입고 밤새 거실을 돌아다니시는 통에 매일 아침이면 방바닥에 소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위험한 행동도 하셨어요. 목욕물

0: 학교를 대표해야 된다고 또는 밥을 안 쳐야 한다고 새벽에 가스불을 켜려고 하는 걸 제가 말린 적도 허다했죠. 저를 특히 힘들게 했던 건 치매를 진단받기 전부터 있었던 외출에 대한 집착이었는데요.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제가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는 날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거든요. 해가지고 밤이 되면 할머니는 2층에서부터 외부 계단을 기다시피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층에 계신 엄마한테 마당에서 완전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숙희야! 야, 이 바람 났나 보다. 전화해라. 외출해도 밤 9시 전에는 들어가야지. 집에 가면 빨래 폭탄에 청소할 게 태산. 밤에는 사고가 날까 봐 잠도 잘 못 자요. 아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힘들어하시긴 마찬가지였어요. 늘 일어나는 이상행동과 함께 고집이 세지는 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늘 괴로워하셨고요. 병인 건 알지만 자꾸만 건드려지는 그 옛 상처 때문에 화로 가득 찬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엄마와 제 사이도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바닥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토닥여주는 일조차 참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되게 바쁜 날이었는데요. 늦은 시간에 할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힘듦은 대체 언제 끝날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뭘 할까? 여행을 갈까?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실까?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할머니는 자식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면서 키워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작 몇 년 힘들었다고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 참 오랜만에 할머니랑 엄마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안 그래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저희 3대의 얼굴이 4년 동안 똑같이 변했더라고요. 무표정한 얼굴로요.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요.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탈출구를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할머니랑 뭐라도 하다 보면 이 지겹고 힘든 일상에서 그나마 웃을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첫 촬영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싫어하시면 말지 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할머니 앞에 삼각대를 놨어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누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던 사람처럼 할머니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당신네들도 그냥 되는 대로 살으면 오래 살아요. 돌아오는 대로 그냥 살으면 된다고요. 슬픔은 슬픈 대로 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살고 그냥 돌아오는 대로 살으면 되는 거야.
0: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마음 찡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환자니까 이런 표현력은 진작에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왠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간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를 치매라는 단어로 덮어버리고 있었구나. 저는 치매라는 병만 바라본 나머지 사랑하는 할머니를 잊고 있었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아닌 우리 할머니는 언제든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의도치 않게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보지 못한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병과 증상만 바라보던 제 시선의 방향이 한 사람에게로 향하자 돌봄의 마음가짐도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을 지켜주자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병이 빼앗아간 것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치매가 빼앗아가지 못한 것들, 아직 남아있는 진짜 할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시도해봤어요. 할머니 네일아트 해주기, 할머니한테 데이트로 코디해달라고 하기, 추억의 요리 배워보기, 심지어 MBTI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엄청 즐거워하시면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네일아트를 받으셨을 때는 마치 소녀처럼 기뻐하셨고요. 이건 세련됐고 저건 촌스럽다면서 제 데이트룩까지 손수 골라주셨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는 했지만 할머니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추억의 음식 굴 나박김치도 척척 가르쳐 주셨는데요. 먹어봤더니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그대로 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MBTI 테스트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질문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 많은 질문에도 얼마나 대답을 잘 하시는지 그 영상에는 할머니 치매 아니신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참 많이도 달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에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면에 간직돼 있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아낌없이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만 보면 방긋 웃으시고 사람들이 남겨준 댓글을 읽어드리면 자랑스러운 얼굴로 영롱이 덕분에 내가 떴다 라는 표현까지 하시고요. 목욕시켜드리고 나면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매끄럽네 라는 셀프 칭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는 우리가 좋아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꾸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달래고 애를 써도 매일 반복됐던 기저귀 실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언어력과 표현력은 오히려 좋아지시더니 작년에는 영롱이는 내 눈이야 내 눈,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눈이라는 주옥 같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변화가 너무 신기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치매 환자에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겨서 우울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인지능력 검사 점수도 높게 나온다고요. 치매 환자들은 방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할머니의 행복감이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세상과의 소통이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뇌가 웅크리면서 시작된 병이자 지독한 외로움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걸요. 따뜻한 변화는 엄마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같은 장면만 수십 번을 보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표정, 주름의 미세한 움직임, 많은 말을 담고 있는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제 영상 조회수를 올려준다고 똑같은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엄마에게도 저런 표정이 있었구나. 그걸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알게 되셨대요. 상처가 많았던 엄마에게는 곧 연민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었고요.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던 엄마의 시선은 할머니의 아픔과 상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고 어느새 사랑하게 됐고요. 엄마가 할머니를 조금씩 쓰다듬게 되고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웃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피해오셨던 할머니가 작년 가을에는 엄마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가 밉지 않대요. 그리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의 변화와 지금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돌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돌보니까 할머니 역시 아프신 와중에도 그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게 되신 거죠. 할머니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저희 가족은 분에 넘치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도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를 진단받았더라도 순식간에 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는 걸요. 치매 말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봐주세요. 특히 초기와 중기 단계라면 그 사람에게서 반짝이고 있는 면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에 주목한다면 치매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돌봐야 할건 병이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게 남아 있어야 할 기억은 함께 나누었고 지금도 나누고 있는 사랑이라는 걸그긴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반짝임을 찾고 그 반짝임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건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익숙한 얼굴이라서, 혹은 이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것도 아니라면 남사스럽고 부끄러워서 가장 편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얼굴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을 때 얼굴에는 어떤 모양의 주름이 지는지, 서로 눈을 맞출 때 눈빛은 어떤지, 그 눈빛과 표정으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시간이 가고 때가 무르익는다 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나라는 레시피, 셰프 조광효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오래 바라보면 생기는 기적 같은 변화들, 유튜브 롱롱TV의 김영롱 씨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논두렁 밭두렁이 부른 외할머니 댁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예민이 부른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0: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젠슨 황 CEO는 취재진에게 한국은 AI와 로봇공학 전문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제조 허브여서 R&D 센터에 투자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한국을 추켜 세웠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입국 직후 프로게이머 페이커와 만났고 조금 전 7시부터 서울 홍대식당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소 회동 중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벨기에 정상회담과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 등을 갖고 이어 세르지오 미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일에서 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에서 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끝으로 16일에서 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8160.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했는데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며 오늘 하루 3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장중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겨 1549원까지 오르다가 1539원 1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에 기록한 장중 15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장 성과를 모든 국민과 나누기 위해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4주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 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6동 공정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경찰과 노동청은 이들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이 발표했습니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이후 9개월 만으로 시 주석은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저 같았어요. 우 미셸 찬양 사역자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렇게 1, 2년 사역을 하면은 네. 은혜 안 받을 수 없고 방언 네. 안 받을 수 없고 네. 한국 문화에 적응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2: 얘 당장 다음 주부터 보내야겠는데.
3: 네. 저기요?
2: 네?
3: 너무 쎄, 너무 쎄.
2: 순복교회를 보내야겠는데요. 예.
1: 네, 정말 거기서 저 은혜로 잘 훈련 받았습니다.
2: 예,
1: 네.
2: 많이 센 데 갔네요.
1: 네, 엄청 쎘습니다.
2: 그러면 그렇게 지내시다가
1: 네.
2: 남편 결혼하셨다고 이제 아까 하셨는데 네. 남편도 교회에서 만났어요?
1: 네, 교회에서 만나지는 않았고 예. 이제 밖에서
2: 신촌에서 만났구나. 아,
4: 홍대에서
2: 그러니까.
1: 네. 네. 네, 그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네. 저희가 8월에 만나서 10월 이제 친구들 예. 이렇게 뭐 소개는 아니었고 그냥 둘 다 놀러 예, 온 자리에서 예. 네. 8월에 만났는데 네. 10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어? 그 다음 해 3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3: 그렇게 두 달 만에 왜 그렇게
2: 네. 사고 쳤어요?
3: 왜? 아, 거의 임신인데 이러면.
1: 저 지금 애기 없는데.
2: 아직 없어요?
1: 네네. 네. 자녀가 없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뭐 외모, 뭐 직장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음악과 네. 이 찬양을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2: 예, 예, 예. 예.
1: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그 남편의 지금 가족보다 아니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남자여야만 했어요.
3: 네네. 모든 여자가 원하는 과정인데.
2: 네, 그렇죠.
1: 그렇죠.
4: 근데 나를 그거를 신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1: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아니, 연애 때.
2: 결혼 전엔 다 실천한다고 하죠.
1: 네, 그런가요?
2: 살아봐야 알죠. 결혼하면 순서가 바뀔 뿐이지 뭐 결혼 전에 당연히
3: 어떻게 살아보니까 지금 신청하고 있는가요?
2: 실천해요?
1: 네, 네,
2: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할렐루야.
3: 네. 할렐루야.
1: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네. 대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 라고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남부터 그냥 결혼 이야기가 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항상 했던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면은 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게 해주

0: 하세요. 예. 근데 정말로 그냥 바바바바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안정적인 가정이 맞아요.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네. 그죠? 네. 뭔가 나에게도 좀 포근한 네. 나의 쉼터 같은 가정이 네. 하나님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0: 목회를 하다 보니까
1: 예.
0: 집에 거의 못 들어 집에
1: 네.
0: 거의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바빠요.
1: 아, 그죠.
0: 너무 바빠서 거의 집안일도 못 하고 집안 이제 케어도 못 하고 하는데 정말로 남편이
1: 그래요,
0: 이제
1: 맞아요.
0: 그게 외조죠. 네, 남편이 잘.
1: 사실 이 부목사들이요, 병으로 따지면 레지던트들이에요.
2: 아, 엄청
1: 밤새 정말 꾸준히 일 다 하고 결국 원장쯤 돼야 이제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 좀 돼야 좀 뭘.
0: 아, 열심히
1: 담임 목사님도 힘드시죠.
0: 네.
2: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서포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려면 남편분도 경제적으로 참 자립이 잘 되신 분인가 봐요.
0: 감사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1: 할렐루야.
0: 정말 하나님의 네. 은혜로 이제 코로나 때 잘 버티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1: 그래요.
0: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아, 네. 네.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은 이제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0: 네, 네.
1: 어떻게 만나교회로 연결이 되셨어요?
0: 이제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여대 순복음은 안 되겠다. 자기한테는 너무
1: 세다.
0: 너무 세다. 그래서 그때 마치 이제 저희 시어머 시댁이
1: 네.
0: 만나교회 등록을 하신 상태이셨어요.
1: 아, 예, 예.
0: 네,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1: 예, 예.
0: 교회를 찾다가 예. 만나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1: 예.
0: 그러면은 우리도 만나교회로 가자
1: 네, 네, 네.
0: 하면서 만나교회 등록하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결혼식도 만나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만나교회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1: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찬양 사역까지 하시고.
0: 이제 저는 여의도 순복음에 네. 그렇게 찬양팀이 있으니까 만나교회도 네. 이제 똑같은 시스템으로 될 줄
1: 네.
0: 알았는데
1: 네.
0: 만나교회는 그런 뭐 전임 찬양 사역 이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1: 네.
0: 그냥 봉사로
1: 예.
0: 집사로
1: 예.
0: 네 제가 찬양 사역 뭐 봉사 찬양
1: 예.
0: 봉사를 했었는데
1: 네.
0: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오전
1: 네.
0: 수요 예배를
1: 예.
0: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냥 제 안에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야, 내가 혼자서 큐티하는 거 말고 혼자서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거 말고 뭔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담임 목사님한테
1: 예.
0: 저희 김병상 담임
1: 예, 예,
0: 목사님한테
1: 목사님.
0: 이메일을 썼어요.
1: 예.
0: 제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1: 예.
0: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1: 예.
0: 그러면은 감리교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하고 하셔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 잘 서포트해 주셔서
1: 예.
0: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가고
1: 예.
0: 이제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1: 예.
0: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를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0: 네.
1: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널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음성을 주셔서
0: 네.
1: 그런데 신학교 가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마음을 주시던가요?
0: 아, 신학교 가면서 이제 사역을 해가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1: 예.
0: 거기에 있었구나
1: 예.
0: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왜 제가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왜 그
1: 네.
0: 사택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1: 예.
0: 이제 일주일 한 2주일 그렇게 있었나?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1: 예.
0: 엄마 아빠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빈 아파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찬양 콘테스트를 나간다고 그 빈집에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던 게 저한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 찬양 콘테스트를 나가는 그 제가 불렀던 곡이 Blessed라는 곡이거든요.
1: Blessed, 예.
0: 네, 그래서 나는 축복받았다라는
1: 예.
0: 곡이에요. 그 곡이 코러스가 어떻게 됐냐면 아

0: am blessed 이런 곡이거든요.
1: 아 이거 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2: 너무 좋아요.
1: 아, 반주사 어디 갔어?
3: 불가?
1: 아 이거 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0: 아니 근데
1: 어, 너무 좋네.
0: 가사가 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내 머리를 누일 때까지 나는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낙심됐을 때 내 가까이 계시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제가 그때는 가사도 생각 안 하고 그랬겠죠, 그냥 그렇죠. 컴퍼티션이니까 막 연습을 막 R&B로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부르는지도 몰라. 근데 집이 망한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0: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나 봐요.
1: 네, 네. 어.
0: From when I rise up in the morning till I lay my head to rest.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지금 제가 시기를 가고 있어요.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지? 이제 그래요. 뭘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 저에게서 막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죠. 솔직히 저는 한국 친구들이랑 그렇게
1: 계획도 없었고
0: 네, 막 네.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한국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1: 예.
0: 그냥 미국에서 피아노 치던 애가 갑자기 한국 가서 찬양 사역자가 됐어. 목사가 됐어. 예. 이거 너무 네,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예. 이해할 수 없는 예.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는 연락 끊긴 채 미국 친구들이 보면
1: 예, 같이 파티 다니던 친구
0: 야, 우미셸이 목사 됐대. 거기 이단 아니야?
2: 다 속았어.
0: 약간 이럴 정도로 예. 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놀라우실까? 너무 서프라이징 할까? 예. 정말 매일매일이 생각하며 네. 은혜고 묵상하며 감사고 아. 그렇습니다.
1: 근데 사실 찬양 인도자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예배 때 늘 교회에서 뵙지만 네. 또 나름대로 고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예, 뭐
0: 네.
1: 목사님뿐만 아니라
0: 네,
1: 전국의
0: 네.
1: 전 세계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마다 네. 그 고충은 어떤 걸까요?
0: 저희가 어쨌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네, 매 네. 예배 때 서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저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배는 매주 진행이 되는데 예.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제 네. 마음 상태나 또 저의 이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찬양이나 인도함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 안 되니까
1: 네네.
0: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이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주일날에는 정말 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주일 전날에는 막 부부싸움도 안 하시고 뭐도 안 하시고
1: 부부싸움 안 돼요?
3: 그러니까 안 돼요?
0: 주일 전에는 마음이 어려우면 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1: 더 싸우실 텐데
2: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 그게 네. 뭐 안 한다고 안 하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않은 한 시간 예배지만
0: 네.
1: 준비하는 목사님과 네, 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모든 분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네. 기도하고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0: 맞습니다.
1: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2: 아 그러면은 이게 전날 되면은
0: 네.
2: 뭔가 와 내일 예배 드린다 막 이런 기쁜 마음이 아니면 내일 간다 내일 인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긴장감인가요?
0: 긴장감은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오래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주일 예배 전날에 이제 토요 예배가 있어서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네. 정신없고 그 예배하고
2: 없구나.
0: 그래서 콘티는 이제 미리 다 네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떨리겠죠.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잘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1: 예.
0: 이제 예배 자리에 서는 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0: 굉장히 기대돼요. 빨리 이 찬양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
1: 예.
0: 네.
1: 아니 저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오 목사님 예배 네. 인도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어요
0: 네.
1: 직접?
0: 네. 아빠는 유튜브로
1: 보셨고
0: 네, 미국에
1: 계세요?
0: 계시니까 네네, 네네. 유튜브로 보시고
1: 어머니는
0: 또
1: 직접 보죠?
0: 엄마는 네 가끔씩 교회 오셔서 이제 네. 보시는데
1: 뭘 하세요?
0: 엄마는 찬양 인도가 막 30분 막 40분 이렇게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겠다.
1: 네. 그래도 걱정하시는
0: 거예요. 네, 목이 너무 아프겠다. 막 멘트하고 네. 막 그러면은 목이 너무 아프겠어서 속상하다 네. 이런데 네. 목이 안 아프거든요.
1: 왜 안 아프요?
0: 목이 안 아파요. 할 때는 안 아파요.
1: 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0: 하고 나면 근데 금방 또 회복이 돼.
2: 성대가 너무 잘 쓰시네.
3: 성령님의 은혜로 그냥 안 힘들게 만드시는.
1: 아버지는 뭐라세요?
0: 또 아빠는 뭐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데 네. 제가 나오는 거는 다 찾아보시고. 네.
2: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떠오른 게
0: 네.
2: 어떻게 지금은 잘 지내고 계세요? 뭐 계십니까?
0: 이제 따로 계시죠. 이제
1: 예.
0: 아빠는 미국에 계시고
1: 예.
0: 이제 엄마는 이제 저도 나와 있고
1: 예.
0: 또 엄마 친정 가족분들도 예. 여기 계셔서 엄마는 여기 나와서 두 분이 따로 잘 살고 계십니다.
1: 예. 그렇게 계시고
0: 네.
1: 원래 성격이 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가 봐요?
0: 네, 전혀 제가
1: 예.
0: 완전 극 I입니다. MBTI가
1: MBTI 했을 때
0: ISTP인데
1: ISTP
0: 제가 엄청나게 내성적이어서 예.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예. 제가

0: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왜 네. 저희가 버스를 타면 하차벨을 일어나서 눌러야 되잖아요. 그 하차벨을 못 누를 정도로 제가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1: 저, 근데 찬양인데 어떻게 하세요?
2: 근데 지금은 완전 근데 내 눈앞에서
0: 그래서
2: 하시잖아요.
0: 정말로 이 사역과 찬양인도는 제 성향, 제가 타고난 성향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이죠. 사역이죠. 네네.
3: 약함을 사용하시고 나 약점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만드시는 네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네.
3: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우리 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 좀 전하고 싶으세요?
0: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우물가의 여인은 참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이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찾아가셔서 내가 너가 찾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은 무엇이 그렇게 잘났길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은 그 여인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뭐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결한 삶을 사는 여자도 아니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이 도대체 이 터널을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어둠에서 내가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오신 거 아니고 제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다정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뭐 낯선 유대인 남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뭐 물 한 잔 또는 뭐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3: 그래요.
0: 또 오늘 같이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3: 목사님 나중에 혹시 목회 계획도 있어요?
0: 지금은 이제 제가 찬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서 뭐 찬양하지만 저는 앞으로 말씀 목회하고 싶고 또 여성 목회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실 그 그렇죠. 길을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3: 혹시 뭐 나중에 또 얼바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0: 그럴까요?
3: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0: 하나님이 그렇죠? 보내시는 곳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3: 어디든지.
0: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3: 아 그래요?
1: 여기 마음에 들었네요.
0: 저 한국 너무 좋아요.
3: 아 그래요? 우리 연희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성향을 거슬리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가 나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참 내 모습이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성향과 다른 모습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로 능력으로 채우신다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됐고 아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많은 요즘 시대에 청년들에게 나는 완벽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선포와 그런 모든 모습들이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 그래요.
2: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함께 무대 서는 날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정성 씨 어떻게 되셨어요?
1: 저는 신앙 병아리이기 때문에 뭔가
3: 순복음 순복음으로 빨리 추천드립니다.
1: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 와중에 항상 약간 아직까지도 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그 아까 그 타투에 관련돼서 와 미국 하나님이랑 우리나라 하나님이랑 좀 다른 분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오늘은 뭔가 의문과 고민이 하나 좀 생겼던 자리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가져가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3: 그 아까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처럼 뭉클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음악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울분과 그 소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한이라고 표현하고요.

0: 그 부르는 사람의 그 한과 소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아멘. 되고 그 찬양이 바로 나의 간증이로 느껴지는 것이 아멘. 바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고 맞습니다. 그 아픔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한국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맛을 이루듯이 찬양도 역시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질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그 트로트 프로그램 심사를 봤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정말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라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뮤직이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세상의 많은 컨텐츠들로 오염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은 찬양으로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고 청결케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터치를 주는 그런 찬양을 많이 좀 들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희일 자매를 비롯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그 강렬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그 사운드에 맞서서 우리 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다 오염시킨 우리의 영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찬양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제가 요새 너무나도 은혜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0: 가사 제목부터가 벌써 찬양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우민실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0년 후에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어려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글씨를 전혀 볼 수 없는 악성 원시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력이 좋지 않은 사실로 인해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심히 하나마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책을 보지 않고도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악보를 읽어달라고 하고 자신이 그 악보를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이러한 곽고의 노력 끝에 그는 드디어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연주회가 시작될 무렵 지휘자가 독성 감기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휘자가 되려면 악보를 다 외워야만 하는데 단원 중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권유로 토스카니니는 지휘석에 섰습니다. 생각외로 지휘가 잘 됐고 관중들은 일제히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후부터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약하게 됐고 오늘날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이 되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약점이 기회가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점 자체가 기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이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관하며 자포자기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심각해지고 상처만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도 대신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뜻밖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적 상황적 약점을 긍정적으로 대하여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인생에서 기회가 세 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세 번씩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생길 수 있고 일생 동안 기회를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바른 시야와 태도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현명한 방법론을 통해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늘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쳐버린 기회는 없었는지요?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땅과

0: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깜빡하고 저희들의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밥을 한 끼 먹어도 잘 차려 먹는 편일까요? 아니면 대충 먹는 편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잘 차려 먹으려고 저를 사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반찬을 뒤져봐도 반찬이 없는데 냉동실에 돈가스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돈가스 튀겨 먹기 그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번거로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번거로운 걸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붓고 돈가스를 이제 튀기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얼려있는 돈가스를 그냥 끓는 기름에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팍 튀어요. 근데 그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막 튀다가 너무 뜨거워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그 기름이 가득한 냄비를 제가 몸으로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돈가스 냄비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랑 말랑 하는 차에 돈가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 몸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 이렇게 화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근데 배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런 몸인데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막 물이 끓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되게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너무 속상하셔서 너는 돈가스를 그냥 버리면 되지. 왜 돈가스를 피해하지 않고 뜨거운 기름으로 달려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엔 온통 이 돈가스를 잘 튀겨야지라는 것과 이게 쏟아져서 온 바닥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면 나는 엄청 혼날 텐데 나 이거 혼나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배가 막 아파서 쓰라린데 거기를 기름을 다 닦고 혼자 끙끙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어머니께도 큰 아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머니를 오해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제 몸이고 건강인데 그것을 이렇게 미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이 있고요.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빛과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몸으로 때우지 않아도 될 일을 몸으로 때우려고 하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사를 잘 섬기지 않는다고 막 진노하시는 분일까요? 제 생일날 선분 안 보낸 분들은 3년간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제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혹은 목회자에게 좋은 것들을 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분은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일들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상처들이에요. 교회를 사정상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대요. 당신 자녀는 아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헌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 자녀가 큰일 날 수 있으니 큰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제 앞에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기름이 오면 피해야지 기름으로 달려드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듣고 가장 어이없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당신을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고 고기를 사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돼지갈비를 사주셨대요. 여러분 돼지갈비가 비싸죠, 그죠? 근데 돼지갈비를 잘 드시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오늘은 돼지갈비가 아니라 소갈비를 사줘야 되는데 소갈비를 사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 그러더래요. 그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정말 소갈비를 안 사주시면 저희 자녀가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돼지갈비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교회로 오세요. 소갈비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여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속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하고 형편없어서 그 질과 양이 부족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마음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목사를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벡 전투가 뭐였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20년 전에 아벡 전투라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즉사했고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역사하셔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떠난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는 것 같다가도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다른 신상과 우상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20년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엔 조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20년을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농작물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야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참된

신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불이 꺼질 것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제거할 때 그 진노의 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저 왔다 갑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됨 없이 그저 우리의 습관과 관성을 쫓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되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물을 길러 부었대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제가 한번은 케냐에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어느 한 오지 마을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날 저녁에 다 집합을 했어요. 왜 집합을 했냐면요, 우리 목사들에게 아침에 물을 한 병씩 주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물 조금 먹다가 그냥 내어 던지고 다른 사람 물병일까 봐 헷갈려갖고 물을 먹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게 500ml 물병을 몇 번 먹다가 많이 남기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집합을 시키셨어요. 목사님들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서 물이 귀해요. 이거 내일 이 물병 하나만 드릴 거고 물이 모자르면 이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주셨어요. 김형서, 이광진, 위성조, 김성준. 그렇게 물병에 이름을 써줬어요. 저는 물병 때문에 혼난 적은 생전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더 물이 귀해요. 그런데 그 물을 쏟아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을 쏟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모두를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예배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때로는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상은요,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우상의 크기는요, 자유자재예요. 큰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작은 우상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직접 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처럼 큰 우상을 지고 다니시겠어요? 그럼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 사람 봐, 저 우상을 섬겨.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작으면 돼요. 들키지 않으면 돼요. 아스타롯이라는 존재는요, 작은 것이에요. 들키지 않을 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침상과 그들의 부엌과 그들의 안방에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다 드러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는 제가 12시 예배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설교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 설교를 듣고 수소문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어렵게 전화를 구했고 실례인 줄 알지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전화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달리 그분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정하지 못하고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다소 마음에 그 부대끼는 게 있어서 그 교회를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또 필그림교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시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어디 교회 온다는 거예요? 야, 제가 설교를 잘해갖고 전도 한 명 해왔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 필그림교회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기 앉아계셨던 성도님이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시던 작은 교회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게 혹시 주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놈의 주둥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그랬어요. 성도님, 주님께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서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그 교회를 가는 게 맞죠? 하고 축복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저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뛸 듯 기뻐하시겠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영혼을 보내주셨겠네요 하고 그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하고 좋아하실 거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자, 근데 우리들끼리 비밀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금 부담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갖고 다음 주부터 다 다른 교회에 가시면 어떻게 하지? 오늘 설교는 은혜스럽지 않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솔직하게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어요. 저는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아스타롯이 하나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버거운 삶을 투쟁하며 사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찔리게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무언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성도님이 되셔서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아스타롯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비결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전의 예배와 달라지고요, 이전의 삶과 달라지고요, 이전의 기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막아놓았던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 성경에요, 달라진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덤볐고 늘 승리했고 늘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라진 거 하나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패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가 있는데

0: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들의 깊은 곳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찍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떠났을 때 마음은 늘 어두웠고 괴로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불들을 끌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녀가 안 보이는 데는데 어떻게 그 불을 제 힘으로 끌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고달픈데 그 불을 어떻게 제 힘으로 끌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 유일한 것 한 가지는요, 주님 앞에 그냥 잘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 잘못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잘못했고,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제 삶을, 허비했던 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이후에 저는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예배는 은혜스러워졌고요, 그날 이후에 기도는요 생명력이 있었고요, 그날 이후에 예배는요 저의 삶을 살려내기에 충분한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뭔가 불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사롯을 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한복판에 정말 투쟁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것들을 한번 싸워보세요. 주님께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들이 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유일한 것은 회개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은 차마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도 그분의 귓가엔 아주 큰 소리로 땅을 뒤흔들고 바다를 가르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노래했던 그 소리, 그 소리는 단 1초도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아닐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아니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 한국 찬양 사역자협회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른 그저 상상할 뿐이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전달이 되나? 듣고 계신가? 혹시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두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때 정말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저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믿음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확신들이 그리고 그 용기들이 그 믿음들이 더 굳게 세워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유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가시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3, 4

제이어스의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고 타이니 에코의 주사랑이 날 숨쉬게 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왜 음악만 나오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지난주에도 초대석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셔도 제가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는 5주 차라서 제가 한 주 정도는 좀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초대석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원래 오기로 한 손님이 약속이 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연락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 오기로 한 손님이 성대결절이 생겨서 지금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한 일주일 동안은 말씀하지 마세요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분을 섭외할 여지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번 주도 초대석 대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신청곡 또 제가 준비한 노래들 쭉쭉 이어드리면서 CCN 캠프 금요일 밤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 너 캠프 초대석 좋았는데 하시는 분또 계시고, 아, 너 신청곡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두분다 서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신 제가 좋은 선곡, 또 빠른 신청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초대석 손님 모시러 약속 다 하고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멋진 시간 만들어 약속했는데. 몸이 좀안 좋아서 갔더니 성대결절의 징후가 있다고. 그래도 또 아티스트에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성대결절은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충분히 쉬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모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냐고요?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일단은 빨리 음악을 들을게요. 이상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동욱의 3위의 주, 그리고 윤상은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싱싱이님께서 늦은 밤에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평화로이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인사를 전한다는 거, 이거 문득 생각하면 아이 그거 뭐 그냥 이렇게 인사 전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의 인사를 전한다는 거,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내 안에 폭풍이 치고 있고 내 안에 삶의 괴로움만으로 막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의 평안의 인사를 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풍랑 속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작은 배에 타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 하잖니 라고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이라면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불안해하는 옆에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평안의 인사 건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심야 방송 진행자로 자리한 지 벌써 4년, CCN 캠프 진행자로만 한 건 4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밤마다, 매일 밤마다 이 시간에 사연을 보내주시고 샬롬의 인사를 보내주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돌아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짧은 문자도 보내주셔도 감사하고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서로 전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평안의 노래 들어야겠죠?

박성욱의 CCM 캠프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들으시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교계 뉴스입니다.

0: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오늘 서울 신길교회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이기용 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기용 총회장은 선결교회 새 교단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오직 선결의 복음을 위해 더 집중하며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교회 최형영 감독은 새 교단의 연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한성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성현은 기독교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교회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1년 창립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진흥문화가 오늘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쓰임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흥문화 설립자 박경진 장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지난 50년의 성취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976년 창립한 진흥문화는 달력과 기독교 용품, 펜시, 문구, 출판, 물류사업 등을 펼치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화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진흥문화 창립 50주년 감사예배에는 진흥문화 전현직 임직원과 진흥장학재단 장학생, 꽃재교회 교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석학원 장종현 설립자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역에 협력합니다. 양측은 최근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통일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총신대와 CCC가 협력해 복음통일 사역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CCC 박성민 대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통일을 준비하신다고 믿는다며 오늘 협약식은 CCC와 총신대를 통해 통일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최근 서울 충영교회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복음적 통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한 산정연교회 원로 김관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슴에 담고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는 20주년 기념 성명서에서 적대적 분단 고착을 거부하고 복음적 통일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한국교회는 침묵을 거부하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통일학회는 제11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원당 왕성교회 이수복 목사를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세종 꿈의 교회에서 미래교회 목회과정 피날레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1: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우의 CCM 캠프 금요일 밤 6월 5일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레인보우로 라디오로 또 CCM 캠프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전달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신청곡이 오늘 안 나와요 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번 너무 똑같은 노래만 신청하신다. 2번 너무 자주 나온 노래를 신청하신다. 요 경우 3번 DJ가 선곡을 좀 잘 해놨는데 조금 다른 분위기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언제나 신청곡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신속 선곡하는 거 알고 계시죠? CCM 캠프 웬만하면 바로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음악 들려드리시죠.
1: 현대

공인형 그리고 박총의 말보다 꽃 그리고 그레이스의 괜찮다 함께 들었습니다. 5893번님께서 당신들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제가 일부에 평안의 인사 얘기했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샬롬의 인사 들어오시면서 바로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라디오를 같이 듣는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평안의 기도를 보낼 수 있다는 거, 평안의 인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님께서 일주일의 피로를 은혜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의 신청곡은 리빙 호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리빙 호프, 필 위켐의 노래죠. 우리가 부활절 전후로 또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우리 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변환돼서 또 많은 예배팀들이 부르기도 했던 정말 힘있는 곡이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원곡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말 노래로 할지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먼저 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도현입니다. 여름.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민호기의 노래였고요.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함께 들었습니다. 민호기 목사님, 몇 달 전이죠. 네, CCN 캠프 초대석 와서 아주 즐겁게, 아주 뜨겁게 또 찬양하고, 또 저와는 이제 몇 년 만에 공식적으로 친구 관계로 아주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네. 참 좋은 아티스트죠. 민호기도 그렇고 함께 소망의 바다를 했던 전영훈 목사도 그렇고, 그 민호기 이후에는 또 산미 워십을 함께하고 있고, 전영훈 목사와 함께 세웠던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도 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아주 좋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팀이 있고, 아마 이렇게 좋은 아티스트 또 사역자들에게는 그 후배들이, 그 길을 이어서 같이 가는 후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네. 진짜 친구 맞습니다. 근데 아직 반말은 잘 못하고 있어요. 존 목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존대하는 게 있죠. 네. 1018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오늘 찬양이 가슴을 너무 울려서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은혜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샬롬 하면서 꽃들도 신청해 보아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곡도 많은 신청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죠. 또 특별히 이 노래는 일본에서 발표된 곡이라는 것, 또 일본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발표된 곡인데, 재밌는 건 이 곡의 첫 번째 가창자, 첫 번째 목소리를 레코딩한 사람이 이준석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분이라는 거. 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꽃들도 오늘은 많이 알려진 제이 워십 앨범에서 한채호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위로송 강훈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들 같이 들어볼까요? 김은섭의 사랑하면 그리고 정래욱의 푸른 감람나무 이어듣습니다.

피어 위캠의 리빙 호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금요일 순서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물러갈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오늘 끝곡 Don Moen의 Shout to the Lord 오랜만에 함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0: T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유와 마른 땅이 함께한 사랑하게 하소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허유미님께서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오늘이 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라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6.3 선거일을 보내고 나서 어제 출근할 때 월요일 같아라는 참 그

0: 아주 그 평범하지만 너무 잘 속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하루 쉬고 났다고 그다음 출근길이 월요일같이 느껴지는. 근데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라서 그래서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허유미님께서 똑같이 쓰셔서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참 좋은 그런 기분으로 축복송 2시간 함께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손영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리엘 사랑하는 자여 두 곡 전해드렸는데,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중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오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자고 찬양을 선곡해봤습니다. 요셉의 꿈님께서 아니 벌써 금요일이라고 하시며 오늘도 축복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출근길 불금이라고 하셨어요. 뜨겁습니다. 오늘도. 아, 아비가일님 벌써 금요일 시간이 휘리릭 지나가네요. 내 하나님은 신청곡. 리리맘님께서 비 온 뒤 날씨가 너무나 청아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듯이요 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날에 산에 올라가시는 도야님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모처럼 4명의 새벽기도 멤버가 번팅으로 수리산 갑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산 꼭대기에서 야호 저희 축복송까지 들리게 크게 크게 외쳐주세요. 메아리로 답해드릴게요. 아비가일님께서는 25년 비공개인데 몸무게가 많이 드셨다. 공개하겠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푸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연 너무 재밌는데 비공개까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몸무게가 최고 정점을 찍으셨다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맛있는 게 많아요. 저희 축복송 선물에도 맛있는 게 많아요. 건강에 좋은 것도 있어요. 얼굴 예뻐지는 화장품도 있어요. 자, UFP 보험님께서 수업 받으셔야 돼서 잠깐 들러서 인사하신다고. 주품쌤님도 비공개로 사연 주셨는데 저희 토닥토닥 꼭 안아드릴 테니 평안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참 좋은 찬양이죠. 뚜벅뚜벅 걷기 좋은 곡입니다. 내 하나님은 김명선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은혜 너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리의 찬양도 전해드려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강찬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의 걷는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찬양이었기를 바랍니다. 주리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은의 너에게 김명선 내 하나님은 신청곡으로 쭉 전해드렸어요. 주와 함께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금덕님께서 너무 무리해서 허리가 놀랬다고 조심하면서 또 열심히 일터에서 행복한 찬양으로 위로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경미 찬양 주와 함께라면 준비하고 있어요. 송인순님께서 여기 전북 진안이에요. 아침에는 싸늘한 것 같았는데 다시 한여름처럼 더워지기 시작하는 낮이네요. 늘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 잔소리가 또 시작되려고 하네요.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시니 그 마스크 쓰시라고 챙기시라고 감기 안 걸리시려면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비염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추워지거나 살짝만 공기가 안 좋다면 금방 코맹맹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가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래서 마스크 챙겨 다니고 있거든요. 다들 조심조심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단 한 사람님께서 긴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늙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삶과 인생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글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 찬양도 너무 좋겠다 싶어서 연평안 임성규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도 준비를 했습니다.

강상구의 사랑하는 아이야. 오리진님께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연평한 임성규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이경미 주와 함께라면 함께 하셨는데 대만에서 오리진님께서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아이랑 밖에 나가기로 한 거 취소하고 스티커북 하면서 집콕 중인데 아이들 찬양도 들려주세요 하시며 대만 찬양이 되면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천부적 화원이겠죠. 그 아버지의 가든, Father's Garden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찾아보니까 어린이 찬양도 그래서 오늘은 살짝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강상구 사랑하는 아이야로 대만 찬양도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자, 1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Change My Heart to God 비냐드 뮤직의 접속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박희봉 내 평생 사는 동안 소진영 오직 예수뿐이네 신청곡 이어봤습니다. 캔디 아줌마님께서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어제 큰언니네 시골에서 뜯어온 상추를 씻는데 갑자기 행복한 마음이 밀려오네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느낍니다. 큰언니네 시골 상추밭에서 뜯어온 상추를 씻으며 곧 맛있는 쌈장에 고기 한 점 구워서 밥을 싸 먹으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지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찬양하리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제키리님께서도 밤에도 축복송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밤 시간대 재방송으로 듣는 축복송 들으시다가 주무셨다고 살짝 잠이 드셨다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잠을 주시는 주님, 가끔은 불면증으로 혹은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긴긴 밤 있으시다면 축복송 오전 시간에는 생방송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밤 12시에는 표준 FM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외에도 또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시다가 표준 FM 살짝 주파수 맞추시고 CBS 표준 FM 라디오로 귀를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65님, 제 나이가 60이 넘어 찬양이 좋아지네요. 이제 철이 드나요? 라고 하셔서 찬양이 좋아지는 그 순간 축복송이 늘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2262님, 속초에서 비가 온 뒤라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라고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 제가 그 일부에서 산에 오르시는 분께 멀리에서도 축복송에 들리게끔 큰 소리로 야호 외쳐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산에서, 산 정상에서 야호 외치시면 안 된대요. 저 몰랐어요. 그 환경보호, 동물보호 차원에서 우리 야생동물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아, 산에 오르시는 분들, 저는 그 불 조심하시라는 그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너무 큰 소음 공해 안 됩니다. 야호 안 됩니다. 제가 메아리로 답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용조용히 대화 나누실 때도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찬양은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오늘 이 찬양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 신청곡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평소 많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오늘은 창문의 하나님의 약속 이 곡이 바람을 따라서랑 잘 어울려요. 창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참 예쁘죠.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같이 오색빛깔로 물들어가는 것 같은 구름, 조유진의 찬양, 그리고 러빔, 여름이 와도 였고요. 창문에 하나님의 약속,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푸른동사님께서 예라모십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 근데 예라모십 버전으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아직은 저희 음원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리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륜, 마르지 않는 샘, 하준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준비했고요. 예라모십도 많이 사랑받는 그 중에 주님의 시선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예라모십의 찬양도 함께 해보시죠.

예람어 10의 주님의 시선, 또 앞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륜, 마르지 않는 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다정하고 부드럽게 여러분들께 들려지기를 바라는데, 주신 사랑님께서 남편이 애청해서 저도 같이 잘 듣게 됐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상냥한 멘트 너무나 듣기가 좋아요. 오늘도 위로가 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승진, 식사 맛있게 해. 늘 사랑하고 감사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아주 달달함이 달달해요. 이럴 때 또 저희 달달함

마음에 필적할 만한 고소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BNC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신 사랑님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오늘 새싹이신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비공개로 글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 초라 약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남편분이 애청자시면 아마 좀 아시지 않을까요? 월 말에 저희가 함께 배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역시 축복송이 유독 은영님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김은영 아나운서 목소리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산들님도 보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또 달콤한 찬양이에요. 소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소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흐르고 있는데요. 이금덕님께서 내일 비 안 오면 교회 바자회 합니다. 많이 팔아서 선교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 남겨주셨어요. 부끄레미님께서 집에서도 차에서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오늘도 구름이 참 예쁘고 달리기 걷기 하면서 방송 함께 하신다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도 손흔들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행했고요. 끝곡으로 My Life is in Your Hands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홍현설 박사가 가사를 쓴 찬송으로 1967년 개편 찬송가 편찬 작업 중 가사 모집 공모 분야에서 당선된 작품이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작곡가인 나인용 교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이 곡은 반목과 대립의 시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과 그리스도의 화해 정신을 고취시키는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십자가의 화해로 새 세상을 만들어 믿음과 희망의 새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권면하고 있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 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를 명하신다. 새 세계를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0: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6일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돌보

도와주소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담대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무너진 생각은 새롭게 하시며 메마른 영혼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두려움과 근심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소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과 국가 유공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또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 소방관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오늘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아침 듣고 계십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Close to Heaven이 부르는 이제야 알았죠. 줄라이의 찬양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어서 브라운 월십이 전합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0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불모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성경 낭독 욥기 20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김인희가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류지광의 찬양. 이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창문이 부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듣기 싫은 것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들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앞에 있는 세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MZ세대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활에서 먼저 간 세대를 외면하고 싶은 세대입니다. 먼저 간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 눈에는 그리 멋있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그런 앞세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MZ세대에게, 후세대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옛날 일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지나간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당부는 단순히 먼저 간 세대,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모세의 탄식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전혀 하나님께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광야의 신세대들은 영년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는 탄식으로서 옛날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억해야지만 바로 이 세대들이 신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 역사를 조명해 주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역사를 비전하도록 역사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역사관은 방황했던 다음 세대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안내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지난 역사와 새 역사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함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시간으로 다시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는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서 과거를 현재로 이끄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른 신앙으로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그 신세대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사건과 해결 그리고 치유와 회복은 오늘도 반복되는 시간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역사 안에서 기억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동일한 치유를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옛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하고 싶은 일들, 또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도저히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픔의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하기 싫은 수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고통을 당한 그러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교 사병과 같은 민족과 싸우는 그러한 피 흘리는 그러한 아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또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 비전을 가지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주지 못하는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을 바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후대에 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0: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심정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을 심어주려는 애타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책망과 탄식보다는 주님의 심정으로서 자녀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통합의 역사, 화합의 역사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이 멀어진 역사는 고통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회복을 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복을 받는, 회복이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다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유혜정의 찬양,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가 62장 고요히 머리 숙여, 박지은 그룹이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어제 서울신길교회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이기용 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기용 총회장은 선결교회 새 교단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오직 선결의 복음을 위해 더 집중하며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교회 최형영 감독은 새 교단의 연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한성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성현은 기독교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교회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1년 창립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진흥문화가 어제 서울 꽃제교회에서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쓰임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흥문화 설립자 박경진 장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지난 50년의 성취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976년 창립한 진흥문화는 달력과 기독교 용품, 펜시, 문구, 출판, 물류사업 등을 펼치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화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진흥문화 창립 50주년 감사예배에는 진흥문화 전현직 임직원과 진흥장학재단 장학생, 꽃제교회 교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석학원 장종현 설립자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역에 협력합니다. 양측은 최근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통일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선교사역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총신대와 CCC가 협력해 복음통일사역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CCC 박성민 대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통일을 준비하신다고 믿는다며 오늘 협약식은 CCC와 총신대를 통해 통일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최근 서울 충현교회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복음적 통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우리는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마다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난,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라고 몸부림쳐도 문제는 더 커지고 우리 삶의 절망은 더 깊어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시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덮여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8장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침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고난의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풍랑 속에서 마음이 짓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때때로 우리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풍랑이 난 그때에 제자들의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늘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때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고 연단의 채찍을 때리셔서 회개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 없이 인생의 풍랑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다고 그를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열 자녀를 다 잃고 몸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보다 못해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를 떠나가고 친구들로 와서 너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극한 고난의 풍랑을 맞아 그가 엎드려 깨어졌을 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니까 몸에 병이 들어 입원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착하고 말다듬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난폭해지고 술, 담배를 배우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일도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같은 경제적인 풍랑도 다가오고 감정적인 풍랑도 다가오고 건강의 풍랑도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인간관계의 풍랑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풍랑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갈리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갈리 호수가 가끔 큰 풍랑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젓고 풍랑을 이겨보려 해도 점점점 풍랑이 심해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어서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상태가 더 악화가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의 신앙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도 허리케인이 한번 불고 돌풍이 지나고 나면 쑥대밭이 됩니다. LA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24일 동안 일어난 이 산불을 통해서 약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큰 지역이 다 불타게 되었고 피해액이 얼마냐? 237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6% 정도가 24일 동안에 불이 타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하더라도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이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드리고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저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에 만난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분이시라 풍랑이 다가와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이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든지 피곤이 몰려와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풍랑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노를 젓고 또 젓고 또 젓다가 배가 물에 가득하고 침몰하기 직전에야 그때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깨우면서 예수님께 원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다가오면 내 힘으로 이렇게 애써보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장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맞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났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광풍은 그 순간에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태전의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젓지 말고 기도의 노를 저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는 그 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지켜만 보고 계신가? 내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거리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생 결단을 내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듯이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여도는 크게 먹어서는 물러갈지어다.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가정의 풍랑아 잠잠하라. 사업의 풍랑아 잠잠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의 풍랑아 잠잠하라. 아이들이 속썩이고 가정 문제를 일으킬 때 가정의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가 그 앞에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했습니다. 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성경 보내보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현장에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0바구니가 남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내게 다가온 모든 병자를 고치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았거늘 아직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문제 당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만 믿고 나가면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업은 안정되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풍랑이 잠깐 일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의 무한 도전의 저자인 시각장애인 신인식 목사님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4살 때 시력을 잃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결핵 말기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날 고쳐주실 것이다. 이 폐결핵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6개월 못 넘겨 죽는다고 한 그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완전히 그는 폐결핵에서 노예를 받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배달, 전화 교환원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앞도 볼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신문배달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신문배달을 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찾아가서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신문 좀 배달해야 되겠으니 나를 신문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좀 채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앞도 보면서 무슨 신문을 돌리라 그러냐.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내 앞도 보면서 신문 배달을 한다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 여기 책임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일주일 찾아가니까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왜 내가 와서 자꾸 때려쓰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만난 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안 받을 테니 신문 배달만 하게 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신문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보여야 신문 갖다가 가져다 배달할 텐데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문을 배달합니까? 그래서 처음 150가정에게 신문을 배달하라고 신문을 맡기고 약 10km를

걸어가면서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데 첫날 그 지역 담당한 총무가 함께 다니며 길을 가르쳐 집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기 와서 여기 첫 번째 집이다, 두 번째 집이다, 세 번째 집이다 해서 150군데 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는 저녁 때 나와서 그 아침에 총무가 이끌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바퀴를 딱 돌면서 150집을 돌아봤습니다. 다음날 또 그 총무가 그를 인도해 주면서 이게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150집을 돌았습니다. 이 둘째 날도 그렇게 밤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길을 복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혼자 배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신문지를 가지고 그 150집을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집에 가서 신문을 딱 놓고 나오는데 누가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총무가 불안해서 그 뒤를 따라왔는데, 야, 기적이구나. 한 집도 안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150집을 다 돌렸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에게 배정해 준 집은 신문 구독을 끊겠다고 연락이 온 150집입니다. 신문 그만 넣으세요 그러잖아요. 신문 넣을 때. 그러니까 신문 구독을 끊기로 한 그곳에 이 아이를 배달을 시켰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신문 구독을 안 하겠다고 한 집이 하나도 없고 신문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웬 앞을 못 보는 애가 와서 신문을 넣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 저 애가 앞동 보는데 신문을 넣으니까 너 당신도 좀 봐주라 그래가지고 올해 독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신문 지국 사장님이 불러서 찾아가니까 내 덕분에 신문을 계속 보겠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잘해낼 줄 몰랐다 하고 보너스를 또 주셨어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월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런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잘 살게 하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의 빛을 그들이 발견하게 하고 예수 믿고 바른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986년에 한국 시각장애인 선교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 자녀 돌봄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테이프 잡지인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하고 1994년에는 세계 최초로 무형 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 전화 걸어서 모두 책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도서관을 또 개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긴 비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가? 별거 아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담으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긍정의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을 했습니다. 웬만한 악기는 다 연주하고 세계 일주와 국토순례도 하고 10년 동안 기도로 최고의 아내도 얻고 슬아의 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비를 벌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청년으로 잘 컸습니다. 그는 스스로 더 주의 복음을 잘 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페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명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를 하고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 재활과학대에서 직업재활 전공으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우린 두 눈 뜨고 뭐 했지. 여러분, 꿈과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꿈과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풍랑이 다가와도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무한 도전을 꿈꿉니다. 절망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요?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모든 일에는 정하신 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의 고난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과 기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풍랑에 다가올 때 예수님을 깨워 풍랑을 잠잠케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 후서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신뢰하고 또 아꼈던 영적 아들이자 또한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해결사로 디모데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거나 강력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성품이 매우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도 약해서 위장병을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어서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종종 무시를 당해서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젊은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여린 이 청년이 어떻게 그 험한 초대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우선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한국어 번역 그대로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꾸며내지 않은 한결같은 진실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기게 된 그 한 가지는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용기나 용맹함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의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출처가 있음을 밝힙니다. 디모데의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

회개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디모데가 신실하고 위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받은 신앙의 교육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아주 철저하게 아주 온전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가 자라난 가정의 환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사람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바른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헬라인인 아버지가 과연 자기 아들인 디모데를 유대 신앙으로 키울 것을 허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을 때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마땅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구별된 신앙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왜 어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헬라인인 그 아버지가 할례를 허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헬라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의 독단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고 당시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디모데의 가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온전하고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매일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성공 방식과 헬라의 방식과 유대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자기만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은 어린 디모데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몸에 할례조차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 엄혹하고 통제된 상황 속에서 어린 디모데가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 그토록 맑고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신학,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갖춰진 교회의 멋진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의 품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로 주입되지 않는다는 사실, 신앙은 교과서의 텍스트로만 전달되지 않는 사실을 압니다. 신앙은 위대한 연설이나 가르침으로 설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과 삶이 만나는 자리, 체온과 체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곧 품에서 품으로 전달됩니다. 어린 디모데가 아버지가 강요하는 헬라의 문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세상의 화려한 철학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를 꽉 잡아주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무릎 위에 놓이고 도닥여 주시면서 하셨던 그 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의 숨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머리맡에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그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그 넓고 포근했던 그 가슴, 그 품이 바로 디모데를 붙들어준 힘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손주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그 품은, 그 어머니의 품, 그 할머니의 품은, 그 아버지의 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까,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제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의 외할아버지는 안 나올까요? 왜 친할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을까요? 물론 유대의 전통은 신앙의 전수가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요. 하지만 본문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신앙 부분을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 읽으면서 남성들에게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여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러나 실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이 아닌 부모님의 품이 아닌 또 다른 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의 싹을 틔웠지만 그를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목회자로 완성한 것은 감옥에 갇힌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품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혀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디모데를 향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에게 헬라인 친아버지가 채워지지 못한 영적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준 진짜 아버지였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은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신앙을 전할 수 없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은 도움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채우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결여가 있을 때 교회는 또 다른 영적 아버지 혹은 또는 또 다른 영적 어머니를 통해 그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방식입니다. 내 자녀, 내 손주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 이름 모를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주 안에서 낳은 내 아들, 내 딸로 여기며 밤낮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또한 4절에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물을 알아주는 어른,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진짜 어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기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외로운 또 다른 디모데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로이스나 유니게 같은 믿음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부모의 따뜻한 영적 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아이들 중에는 한 부모의 신앙적 영향만을 받는 영적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지만 아예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영적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혹은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는 전혀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소망교회 안에는 교회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회학교 안에는 교회학교를 또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열심히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의 품, 그러나 이 품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 품은 그 이상입니다. 내 자녀는 이미 장성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미숙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자식을 실패작으로 키웠습니다 라며 자책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를 언급할 때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헬라인이라고만 합니다. 디모데의 신앙 형성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빛내셨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이름까지 빛내셨습니다. 할머니를 사용하셔서,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그 메워진 틈을 메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그 깊은 영적 공백과 깨어진 틈새를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통해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내가 부족한 부모였다고 자책할 수 있죠.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이미 떠난 자녀일지라도, 또한 교회에 누군가 맡아줄 품이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품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자책을 멈추고 기도로 내 품에서 실패한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그를 안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외조모의 품, 그리고 어머니의 품, 그리고 영적 아버지 바울의 품,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지는 이 겹겹이 쌓인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 어린 품에서 자라난 디모데가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실제 형편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성품이 아주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몸도 늘 약해서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데 담임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젊다고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스승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착하고 여린 디모데는 지금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었던

0: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낙심한 아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펜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에 잠들어 있었던 신앙의 초심을 흔들어 깨우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과거와 어머니의 신앙을 소환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며 감상에 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영적 유산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명의 그 번아웃을 넉넉히 이기게 할 만큼 놀랍고도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디모데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번아웃 앞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신앙은 결코 헛되고 연약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온통 너에게 담겨져 있다. 너를 위한 교회의 많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너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느냐? 실망하지 마라. 낙망하지 마라. 너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세속의 거센 바람과 인생의 고난을 기겹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짓없는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겹겹이 쌓여 있으니 너는 용기를 내어라. 힘차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언젠가 번아웃된 아이의 영혼을 평생 살려낼 영적인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받아내고, 또 교회가 부족할 때 가정이 버텨주는 거룩한 연대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지친 영혼을 품어주는 따뜻한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도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세대들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디모데를 붙잡아 주셨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따뜻한 기도의 품이 오늘 우리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넘어 외로운 오늘의 디모데들, 영적 가슴으로 품는 바울과 같은 아비,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받아내고, 교회가 부족할 때 가정이 버텨주는 거룩한 신앙의 전수, 연대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품에서 떠난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이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 본성이 있죠. 그 본성에 대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력이 있어요. 시몬 베우라는 사람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중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력이 뭡니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모든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력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배우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하향하려는 성질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그런 못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력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배우는 은총을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위로부터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 임해야지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역술가가 운이 풀리지 않을 때는 관악산의 강한 기운을 받으라는 조언을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MZ세대들이 관악산을 그렇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 방문하는 회독 산행 인증이 유행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MZ세대들이 쉽게 성공을 이룩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초월적 경험에 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영적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니

0: 아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6월 달력을 넘기자마자 6월 6일 오늘의 날짜 옆에 적힌 자그마한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충일이라는 세 글자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칫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밀린 잠을 청하는 달콤한 주말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실은 누군가 간절히 지켜낸 내일이었다는 걸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감사한 현충일 아침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기도 다녀오신 어머니와 식사하며 아름다운 영어 찬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니1004님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 예수 사테젤렘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은 937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복잡한 생각에 잠을 못 자니 힘드네요. 모든 날들이 보통의 날처럼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아이고 마음이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한 하루가 되었다 뭐 이런 날을 바라기보다 그냥 순탄한 무탈한 보통의 날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보통의 날을 응원하며 일상을 나눠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비공개로 게시판 들어오신 분, 우리 지역 찬양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 찬양대는 아니지만 여전도 회원

출근길에 버스 703번에서 듣는 반가운 목소리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기사님, 하루 종일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세요. 구피님, 와, 703번 버스 어디 지나는 어느 노선 다니는 버스일까요? 우리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오동나무님은 미국에서 레인보우로 참여하셨어요. 미나님 방송을 한국에서는 아침 산책길에 듣다 지금은 미국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심심한 하루하루인 저의 일상에 좋은 친구가 돼주어서 고맙습니다. 이곳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미나님 목소리가 유난히 반가운 저녁입니다. 오동나무님, 많이 반갑습니다. 왠지 사연의 맥락상 잠시 여행 가신 것 같진 않아요. 거주지를 아예 그곳으로 옮기신 걸까요? 여유 되실 때마다 또 이렇게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동나무님의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과 행운, 행복만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Trusting Jesus,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언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느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와 진주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죠. 그러나 만나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감추어진 기적을 찾아보세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배단이 교회 곽주환 목사님의 일상에서 찾는 감사

주말 아침 흐르는 익숙한 찬양들이 참 좋죠.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였습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토요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수사랑 윤희님, 항상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었어요. 어젠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꼭 신청곡 보내야지 했는데 출근하다 회사 업무에 신경 쓰다 놓쳤어요. 끝곡으로 We Are The World 신청합니다. 네, 예수사랑 윤희님의 좋은 날을 축하드려요. We Are The World,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대의 슈퍼스타들이 모여 만든 곡이죠. 화합을 위해서 각자의 자존심은 내려놓고 어느 한 명 튀는 사람 없이 조화롭게 잘 부른 이 곡이 세계의 세상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가진 위대한 힘을 느끼게 만듭니다.

입니다. 1부 마쳐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이어가죠.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숫자로는 이겼는데 그런데 묘하게 이긴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오세훈 5선, 한동훈 당선, 김영남 조국 동반 낙선. 물론 부산시장 이겼고 충북 강원지사도 이겼습니다만 이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주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한 회초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등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부 3색 정치토론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데요, 선거가 끝나긴 했는데 또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강합니다. 그동안 소쿠리 선거 등을 비롯해서 선거관리 부실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채용 비리도 인정이 됐고요. 하지만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너무 시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그래도 옹호를 받아왔는데 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무능, 부패, 비상식적 운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또 고쳐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물론 전환길, 황교안, 장동혁, 모스탄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선을 그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선관위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헌법과 국가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어제도 다양한 일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젠슬왕의 한국 방문, 하지만 증시 하락, 환율 폭등, AI 거품론. 오늘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오늘도 라디오 본방송 마치고요. 유튜브 연장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상 원래 원곡이죠. 하지만 오늘은 옥상 달빛 버전으로 달리기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3: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조금 전에 노래 들으셨죠?
4: 네.
3: 네. 원래 저희 세대는 이게 그 옥상 달빛이나 SNS, SES가 아니라 네. 윤상의 달리기로 기억을 하는데.
4: 네, 저는 예. 그 두 세대를 다 살았다.
3: 아, 그러세요? 거에. 저랑 네. 같은 세대 아닙니까?
4: 네, 맞습니다.
3: 네. 아, 네. 네. 자, 오늘도 미국 이란 이야기인데
4: 네. 네, 네.
3: 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셔가지고
4: 네.
3: 아니 미국 얘기부터 이란 얘기부터 하면은 이거 뒤에 시간이 또 없어요. 그래서
4: 맞아요.
3: 과감하게 네. 오늘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먼저 좀 해볼까요?
4: 네.
3: 네.
4: 사실 저도 이제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3: 네.
4: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란 전쟁이 이제 끝이 안 나니까
3: 그러니까요.
4: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3: 앞으로 한동안 더 해야 될 것 같죠?
4: 네.
3: 그렇다면 오늘은 과감하게
4: 네. 좀 네. 바꿔볼까요?
3: 네. 근데 주제가 와 네. 정말 과감합니다.
4: 네.
3: 지난주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좀 이제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4: 네.
3: 이번에는 흥미로워요. 자,
4: 네.
3: 육식, 육류, 고기 얘기입니다.
4: 네. 그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다가 가디언즈에 나온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3: 그래도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론지 아닙니까?
4: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가디언즈가 보다 내용인데 이게 그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라고 있거든요.
3: 네.
4: 거기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가디언즈가 이제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그 뭐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인류가 육류 소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닭고기 소비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3: 그러니까
4: 1960년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 60년이 지났는데 그때 대비해서 전 인류의 육류 네. 소비가 닭고기가 6배 그리고 오. 돼지고기는 2배 소고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1인당 연간 닭고기 공급량이 1960년대 그때는 3kg 미만. 굉장히 적었습니다.
3: 그렇네요.
4: 네, 근데 지금은 2022년 기준인데요.
3: 네.
4: 17kg으로 6배나 폭등했습니다.
3: 아.
4: 돼지고기는 1인당 15kg으로 약 2배 정도 예. 증가했고요. 반면에 소고기는
3: 네.
4: 사육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 네.
4: 1인당 9kg으로 60년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또 예. 가격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아, 그렇죠.
4: 그쵸?
3: 예, 뭐, 맞습니다.
4: 뭐 남미는 모르겠습니다만
3: 네.
4: 미국도 싸긴 합니다만 아시아 지역은 소고기가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미국,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3: 비싸죠.
4: 네. 그래서 이걸 뭐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겠네요.
3: 아니 한우가 제일 비싼 음식 아니에요.
4: 네네,
3: 우리나라는
4: 맞습니다.
3: 거의.
4: 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인구당 평균 육류 공급량은 1961년에 25kg인데 이게
3: 예.
4: 47kg으로 전반적으로 2배 정도 네. 늘어났습니다.
3: 많이 인구, 늘어났네요. 진짜.
4: 네. 예.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전 세계 총 육류 공급량은 네. 60년 전보다 4배 가까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3: 예. 아니 고기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4: 네.
3: 그래서 아 고기 많이 먹습니다. 뭐 그냥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4: 네, 맞습니다.
3: 이야기 자체가.
4: 네네. 예. 일단 그 닭고기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3: 그러니까요.
4: 그렇죠. 닭고기는 6배, 네. 돼지고기 2배, 네. 소고기는 비슷해. 이유가 있는데요.
3: 예.
4: 소나 돼지에 비해서
3: 예.
4: 닭은 키우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효율도 좋고 일단 그
3: 그렇네요.
4: 개체 예. 몸집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우기 편하고 특히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0: 닭고기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 네. 이제 단위당 가격인데요. 닭고기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선택할 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질의 단백질원으로 되면서 예. 닭고기 소비가 많아진 거고요.
1: 아니 어제 그 엔비디아 네. 젠슨왕 한 거 왔잖아요.
0: 네.
1: 또 이제 고기 구워 먹은 다음에
0: 삼겹살.
1: 예, 예. 그다음에 또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 먹고. 네.
0: 그러니까요.
1: 네,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육식주의자여가지고 예. 할 말이 없긴 한데. 예. 네.
1: 아, 아니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네.
0: 사실 수십 년간 의학계 환경단체에서 건강과 지구를 위해서 네. 붉은 고기, 그 돼지고기, 소고기는 네. 좀 가급적 줄여라.
1: 그렇죠.
0: 대신에 이왕 먹는 거면은 육식을 끊지 않고 건강한 백색고기, 닭고기를 먹어라. 어허. 이렇게 말한 거죠.
1: 근데 예, 이 적색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고 등이 좀 있죠.
0: 그렇죠. 뭐 만성 질환의 원인이다. 뭐 비만에 좀 기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또 닭고기로 많이 네.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이동을 했다고요?
0: 네. 그리고 오. 또 전 세계 경제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예. 농업 분야인데 특히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그 사료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키우는 환경 내에서도 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특히 그 소의 그 이제 방귀 네. 이런 데서 온실가스가 그러니까요. 나온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농업 분야에서 지구 온난화 유발 배출량이 앞으로도 7.6% 더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 네.
0: 심각한 문제는 네. 일단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1: 네.
0: 이렇게 공급된 고기 우유 중에서 무려 14% 정도가 사람들의 손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가기도 전에 생산 과정에서 뭐 손실이 되거나 또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 야, 그래서 이게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국가도 많고 그런데
0: 그럼요.
1: 또 그냥 대충 먹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불평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음식물 쓰레기가 네. 생각보다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저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좀 네. 버리는 편이라 좀 약간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기후까지 파괴하면서 만든 고기가 허무하게 버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 육류 소비량은 이미 건강한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많다는 거죠. 과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들과 기후학자들이 고기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1: 네.
0: 식품 불안정이 가격에 심각한 이제 그 좀 가격 그 가정이 좋지 않은 뭐 저소득 네. 중소득 네. 같은 국가에서는요 사실 소득 대비해서 동물성 식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싸죠, 당연히.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CPP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고기 중심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식물성 단백질 원이라면 뭐 콩 이런 거 먹어야
0: 돼요. 네, 맞아요. 콩, 두부 뭐 이런 거 많긴 한데요. 하지만 식량 농업기구에서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 네.
0: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동물성 식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육류
1: 네.
0: 낙농업계 강력한 로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서구권에서 고기 소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1: 예.
0: 명확한 권고는 보고서에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또 그런 그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0: 네.
1: 또 맛있으니까 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사가 잠깐 또 짧게 소개해드리면 스테이크 or 토프라는 또 기사가 또 바로 있었어요.
1: 두부요?
0: 네. 그래서 왜 스테이크와 두부 사람들은 왜 육식을 끊지 못할까라는 기사가 이제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1: 예.
0: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맛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얘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건
1: 네.
0: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네. 해서 온실가스를 완전히 막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 그건
0: 왜냐하면은 예. 농업부에는 어차피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좋은 손님, 귀한 손님 왔을 때 고기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네. 고기가 귀할 때의 그런 풍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 기억도 이렇게 뭐 가족들이 네. 막 모여 앉아가지고
1: 일단 불판 꺼내죠.
0: 그렇죠. 네. 고기 먹었던 그런 네.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물론 두부를 먹을 수 있지만
1: 네.
0: 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1: 그럼 두부 좀 많이 드십시오. 네,
0: 네
1: 저는 좋아합니다 두부.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0: 네.
1: 자 이렇게 오늘 고기 얘기.

0: 위로 약간 네. 좀 말랑말랑하게 네, 좀 시작해봤습니다. 네네. 지금 아침 7시 조금 넘었는데 아침 7시에도 고기 얘기하니까 고기 먹고 싶어지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1: 네. 네, 저 사실은 아침에 고기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0: 좋아하신다고요?
1: 네.
0: 전혀 그런 체형은 아니신데.
1: 아, 단백질 네. 너무 좋아하고 사실

0: 미국이란 전쟁 얘기 그리고 네. 또 트럼프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매주 저희가 심각하게 짚어왔는데 네. 물론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간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1: 무뎌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그 중요한 인물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집중이 확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생중계하듯이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0: 아니 뭐 거의 다 끝났다 이번 주에 끝난다 막 네. 했는데 그게 안 끝나면은 이상하잖아요.
1: 이게 사실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얘기가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쉽게 안 끝날 거다.
0: 근데
1: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릴 거다.
0: 앞으로 더요?
1: 네. 일단 우리가 와...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MOU가 나왔으니까 뭔가 그러니까요. 좀 진전이 있지 않냐라고 네. 섣불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0: 아니 지난주 이 시간에 네. 그 백악관에서 그 최종 합의를 맞아요. 위해서 결재를 위해서 회의했다.
1: 맞아요.
0: 그럼 되든 안 되든 결론 나오는 거 아니냐.
1: 네.
0: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1: 네. 네.
0: 달라진 게 없어요.
1: 회의를 하고 나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협의안을. 그러니까 MOU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미국과 이란 간에 네.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 측에서 현재 시각 5일날 이제 언론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0: 네.
1: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동원해서 미국의 구축함을 쫓아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축함들이 인도양으로 퇴각했다라고 밝혔고요. 3일날은 또 쿠웨이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0: 네.
1: 이란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국제공항 포함해서 민간 주요 시설 등 포함해서 공격받았고요. 네.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한 명 사망,
0: 그러니까요.
1: 수십 명 부상했고요.
0: 아니 이게 걸프국과 지리적으로 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런 건데 공격받아가지고 사망자 나오고 다치는 사람 생기고 공항 파괴되고 건물 네. 파괴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1: 사실 쿠웨이트는 이번 주 완전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공항이 공격받아가지고 그리고 바레인도 미사일 세 발과 드론 여러 대가
0: 네.
1: 날아와가지고 요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 이거 그럼 이란에서 공격한 거는 그냥 다 확인이 되는 얘기죠?
1: 그렇죠. 맞습니다. 이란도 공격했다고 말하는데 일단 사실 걸프 국가들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군에게 그러니까. 기지를 내주면서 그것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이제 이란 측에서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여기 앞서서 2일 날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그리고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네. 이제 이 미국 쪽에서 계속 뭔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맞대응이다 밝혔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격하자마자 미국은 호르무즈해에 있는 캐슘 섬의 이란군 지상 통제소를 겨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그 쿠웨이트 외무장관 불러가지고 네. 이란 공격을 규탄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번 주 요 사이에 쿠웨이트가 무려 세 번이나 네. 공격을 받았습니다.
0: 아니 그나저나 외신 보도 보니까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뭐 욕설을 했다.
1: 맞아요.
0: 예, 그게 뭐 야사인지 실제로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뭔가 이 교전 상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1: 맞습니다.
0: 평화보다는 오히려 이 분쟁을 좀 더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화가 난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분석이 나와요.
1: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네. 통제 불능이다, 이제 네타냐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0: 네.
1: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굳이
0: 네.
1: 총성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0: 그런데 반대로 네. 네타냐후가 그렇게 하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아마 욕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0: 어떤 욕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욕했다는 네. 보도가 나와요.
1: 근데 어쨌든 2일 날 워싱턴 네. DC에서 미국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다음날 3일날 휴전 합의가 됐다라고 말했는데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센 사무총장이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레바논 정부 대표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 대표가 나와가지고 일단 형식적으로 사진도 찍었거든요.
0: 네.
1: 미국 그 국무부 청사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합의했어라고. 근데 그게 발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양측 모두가 우리는 그런 말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워낙 진전이 없다 보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예. 총성이 멈췄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0: 하지만 지금은 네타냐후 총리도 통제가 안 되니까 네. 바로 양측 모두가 우리는 그런 말한 적 없다. 지금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를 어쨌든 이스라엘 북부 쪽에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헤즈볼라는 절대 여기서 쫓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에 뭐 미군 완충지를 만들어서 양측이 총성을 멈출 거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당사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면서 부인하게 된 거죠.
1: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네.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감옥 갈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말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다는 얘기는 약간 좀 언론 보도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네. 네, 그러니까 뭐 공격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이란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약간 주춤하거나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네. 지금은 귀뚱으로 앉는 것 같습니다.
1: 그 정도예요?
0: 네.
1: 아, 그럼 화날 만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또는 네. 장악력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은 오히려 여러 국제 분쟁에서 뭐 약간 좀 어쩌면은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기 포함해서 지금까지 15개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사실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사흘날에는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고 군사적으로도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면서 어느 쪽이든지 미국이 이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 너무 글을 많이 올리는데 네. 이게 뭐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돼요.
0: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이란 전쟁 뉴스가 거의 모든 외신에서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 내려갔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0: 네.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이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전 여론이 높아졌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냥 정신 승리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 하원에서 네. 좀 결의안이 통과됐다. 원래 이게 뭐 단순히 민주당만 동의한 네. 게 아니라 야당만 동의한 게 아니라 집권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더 화제를 끄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전쟁 권한법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은 상황이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60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0일 훨씬 지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표결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중단해야 된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군 결정안이 찬성이 215표 반대 208표로 공화당 의원 4명의 네.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반애국주의자다. 미국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1: 아니
0: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하면서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1: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거침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실명을 들어가지고 네. 아주 대차게 공격을 하는데
0: 맞습니다.
1: 이게 그동안은 인기 요소가 되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두 번 됐겠죠.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좀 질리는 거 아니냐. 네.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원도 그렇죠. 한 번 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비토, 거부권 네. 행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법안이 상정돼서 상하원 3분의 2의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한데 네. 그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질책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뚜렷한 증거 없이 네. 임박한 이란의 핵 위협.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전쟁 명분이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이 장기적으로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점점 퍼진다는 거죠.
1: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건 짧게 좀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 전쟁 상태를 끌고 간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0: 네네.
1: 트럼프도 뭔가 이 퇴임 후에 그동안 사실 1기와 2기 사이의 공백기에
0: 네.
1: 여러

0: 불법적인 고초를 당했거든요.
1: 그렇지만 살아남았죠.
0: 예, 그래서 네. 이번에도 퇴임 후에 뭔가 좀 대비를 미리 하려는 거 아니냐.
1: 네. 네. 네, 사실 이제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호의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그걸 물론 감안하고 그렇죠. 뜯더라도 네. 5월 27일자로 기사가 나온 거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혹시라도 기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방패들을 미리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무기화 기금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탄압받았을 때 이제 이걸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되면서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됐고요. 네. 이것 외에도 임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 네. 행정명령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는데 이거를 네. 사법부 정보기관 독립성을 약화시킨 조치를 이미 취했고 언론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물리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아, 이 트럼프의 사법 대응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숨가쁘게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CBS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의 삶이 기능적이라는 증거다. 당신의 삶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야, 오늘도 경제 소식 짚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숨가쁘게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간밤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요. 네, 뉴욕시장 좋지 않고, 그리고

0: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AI 거품론까지 나옵니다. 브로드컴 실적도 좋지 않았다고.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젠슨왕 어제 한국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니까 뭐 관심을 끌긴 합니다만 뭐 마냥 환호하고 즐기는 분위기는 또 아닌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1: 예, 일단 젠슨 황이 한국을 두 번째로 찾으면서 우리나라 전국이 그야말로 엔비디아 젠슨 황 열풍으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네. 홍대 입구 거리는 넘쳐나는 인파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요.
0: 난리였어요.
1: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국적으로 젠슨 황을 만나려는 열풍, 젠슨 황과 함께 되겠다. 자, 인천 공항 아니 이번에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요. 김포공항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아, 무슨 아이돌 100명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심지어요 어떤 부모는 갓난 아기를 안고 눈도 뜨지 못하는 아기를 안고 젠순왕 앞에 나서서 사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젠순왕처럼 크게 키우고 싶겠다. 뭐 이런 의사겠죠. 그런데 젠슨왕 전혀 싫어하지 않고요. 그 아이 이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이 좀 훈훈하기도 했습니다. 자, 젠슨왕이란 분, 네. 이분 뭐 성격도 좋아 보이고 또 미남이잖아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분은 지금 움직이는 금덩이입니다. 이분 바람만 스쳐도 예. 그 관련된 주가가 네. 펑펑 뛰고 작년 깐부 회동 예. 2025년 10월 30일인데요.
0: 야, 날짜도 다 기억하시죠?
1: 예, 그때 만났던 한 그 아주머니는 젠슨 황 만나자마자 주식을 샀더니 30억 벌었다.
0: 예?
1: 뭐 이런 얘기도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0: 아니, 종잣돈이 얼마 기에 그 후에 사서 30억을 벌었다는 거죠?
1: 엔비디아가 주가 오름폭이요. 예. 뭐 200%, 100%, 300%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2000%, 3000% 올랐어요.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폭을 한 5년 네. 전으로 복귀해 보면요. 제가 처음 엔비디아를 소개할 때에 비해서 네네네. 약 20배,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0: 사실 그 논란의 그 전청조 사태 당시에만 샀어도 엄청 올랐을 겁니다.
1: 전청조가 누구죠?
0: 아, 예. 그 지금 수감되어 있는 네. 사기 범죄자인데 엔비디아 네. 대주주라고 대중들을 현혹했던 적이 있죠. 예, 하여튼 잘 모르시는군요.
1: 전청조하고 젠슨왕은 뭐 예, 세간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검증되지 않았고요.
0: 아, 네.
1: 예, 아무튼 엔비디아 열풍이 뜨거웠는데 그러나 생각보다는 좀 먹을 게 없었다. 처음 올 때는 선물 보따리가 좀 아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게 많이 있었더랬어요.
0: 뭐예요?
1: 이를테면 당시에 우리가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 그걸 한국 기업들은 구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입도 선매 다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에 우선해 준다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를 준다는 그 신호와 함께 한국의 반도체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한국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뜨거웠지만 네. 이게 주가 오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8개월 그전에는 형편없는 주가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만성적인 적자 속에서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의 깐부 회동을 계기로 완전히 네. 역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젠슨왕이 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아니 심지어 젠슨왕이 오면서 그 전에 아 뭐 LG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확 폭락하고 네이버도 확 올랐지만 또 그 후에 또 지지부진하고 뭔가 젠슨왕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1: 일단 뭐 국제적으로 지금 IT 산업이 또 인공지능 산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낙관론도 있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는 점.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엔비디아 선물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엔비디아 주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특히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 6%. 젠슨 왕이 한국서 삼겹살 파티 즐기는 그 순간에 엔비디아 주가는 6%, 6.2% 그냥 그대로 폭락 사태가 빚어졌거든요. 하루 전, 그 전 계속 떨어진 거 생각하면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0: 예.
1: 자, 이 대목 좀 이따가 짚어드려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선물 내용이 그러니까 공항에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이번 선물이 뭡니까?

0: 그러니까 깜짝 선물이어서 스프라이즈 기프트에서 공항에서 공개하지 못하겠다 한 글을 이제 어제 홍대 입구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네 가지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말로 네, 직접 물건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처음이 베라루빈, 2번이 베라루빈 CPU, 3번이 RTX 스파크, 자 4번이 또 피지컬 AI의 그 프로그램. 무슨 말인지 하나 또 지금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용어죠.
1: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이거를 아는 것이 이걸 충분하게 이해한다면 거의 뭐 전선왕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1: 네, 쉽게 부탁드릴게요. 쉽게.
0: 예, GPU라는 게 엔비디아가 만들어 파는 반도체,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건데 그게 한 대에 6억 내지 10억 합니다.
1: 그렇게 비싸요?
0: 하나예요. 그런데 뉴 버전 베라 루빈이 나왔다. 지금은 이름이 블랙웰이에요. 예, 얘가 예, 6억 정도 하는데 베라 루는 한 15억 정도 합니다. 요게 정말 잘 되고 있다. 첫 번째 선물은 뉴 반도체 GPU 베라 루빈 잘 됐다.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1: 뭐,
0: 아, 이게 잘 되면 엔비디아가 잘 되지 뭐 한국이 잘 됩니까?
1: 자랑이지 선물입니까? 그게?
0: 그런데 이 베라 루빈에 뭐가 따라 들어가냐면 네, 삼성전자나 아~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아~ 내가 돈 버니까 너희들도 따라 돈 번다. 이게 첫 번째고요.
1: 아, 그런 의미군요.
0: 예, 그다음에 베라 루빈이라는 그 GPU와 함께 들어가는 CPX, 인간 두뇌에 해당하는 그 CPS 반도체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개발했어. 새로 개발하면 엔비디아는 이 CPU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설계회사란 말입니다. 누군가 제조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 GPU는 TSMC에 다 제조 맡기고 있으니까 네, 아, 요거 한국 파운드리에 제조 맡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증폭시킨다.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맡기면은 판이 커질 것 같은데 아직 맡기진 않았는데 내가 하여튼 CPU 새로 설계했어. 네, 너희들한테 줄지도 몰라. 이게 두 번째 선물. 네, 자, 세 번째 선물이 실로 큰 선물인데요.
1: 뭐예요?
0: RTX 스파크.
1: 뭐, 자, 전혀 모르겠는데요.
0: 예, RTX가 자기들 상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엔비디아는 이 인공지능 GPU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회사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B2B 회사인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 그들만의 리그인데
1: 기업 간 거래를 주로 하니까.
0: 예, B2B라고 그러죠. 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랜데 아, 이번에 우리 PC 반도체 만들었어. 우리가 쓰는 노트북 PC에도 엔비디아 반도체 넣을 거야.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야.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에 네, PC의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주도해 왔거든요.
1: AMD도 있고요.
0: 예, AMD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AMD가 2등이고. 그런데 이 두 회사 주가가 와르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엔비디아 이제 우리 인공지능 CPU를 컴퓨터에 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한국의 왜 선물이냐? 예,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파운드리,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회사니까. 예, 예. 이제 그 대목이 하나 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슨 토르라는 또 하나의 이상한 이름인데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 네, 두뇌예요. 이번에 온 사실상의 한국에 온 목적이 로봇 때문에 왔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의 엔비디아가 네, 이 그 반도체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젠슨왕의 두 번째 꿈이에요. 그것을 젠슨왕 말로는, 엔비디아 말로는 피지컬 AI, 네, 물리적 AI라고 그러는데 말이 뭐 물리적 AI지 사실 걸어다니는 AI예요. 인공지능은 엔비디아가 다 개발했습니다. 계속 네, 발전되고 있고. 그런데 몸통이 없는 거예요. 로봇가 없다고요. 그래서 로봇 제일 잘 맞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1: 아, 중국.
0: 중국을 몇 번 갔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그래하지 마. 지금 로봇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네, 중국이 80%예요.
1: 압도적이네요.
0: 예, 우리가 2등인데 예, 우리가 1등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래도 중국 빼면 1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며 계좌 먹기로 뭐 A 아니면 B 식으로 한국 예, 너희라도 좀 만들어줘. 그래서 갑자기 LG전자 주가가 그러니까요, 떴고 LG전자가 네, 로봇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한때 올랐고 두산하고는 내일 야구도 삼칠구장에서 야구도 공 주고받고 하는 시구 시타를 합니다. 네.

0: 그런데 그렇게 네. 선물 보따리를 틀었는데 한국의 그런데. LG전자 한국 로보틱 주가 대폭락을 했다고요?
1: 확 올랐다가 또 확 내려왔어요. 올라,
0: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긴가민가 한다고요. 아. 그래서 이번 선물 보따리는 다 익은 걸 갖고 온 건 아니다. 지난번에는 완전히 먹기만 하면 되는 GPU 선물 보따리를 내놨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잘하면 이 네 가지 선물 베라, 루빈, 알텍스, 스파크, 레슨 프로 이 모든 게 잘만 되면 엄청난 대박. 작년에 깐부 치킨 때보다도 더 큰 대박이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말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선물 보따리 미확정의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 아하. 기대 반 뭐 걱정 반이다. 이렇게 네.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야, 아무튼 뭐 우리 기업들이 잘 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기도 또 살아나고 또 국민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 이거 뭐 안 될 거야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익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기술의 문제는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공과대학에서 경영학도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이 엔비디아 기술을 가지고 이거 훌륭한 기술이다. 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웬만한 기술자들도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꿈은 좋다. 네. 미래 비전 설정한 것은 좋다. 그 비전 설정하는데 엔비디아 젠슨 왕이 왜 한국에 왜 왔느냐. 젠슨 왕 한국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국하고 특별하게 뭐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네. 사람이 아니고 대만계 그렇죠. 미국인인데요.
1: 쇼맨십이 좀 강한 것 같아요.
0: 한국 때문에 오히려 돈을 크게 번 사람입니다. 용산에 와서요. 그분이 아, 예. 원래 게임용.
1: 예. 그래픽카드죠 원래 다.
0: 그래픽카드 반도체 예. 만드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약 한 30년 전부터 젠슨 황을 엄청나게 원망해 왔습니다. 저는 젠슨 황이 네. 이상한 GPU 반도체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아. 게임 산업이 막 창궐을 했는데 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1: 아,
0: 예.
1: 아 근데 어쨌든 젠슨 황이 어제 또 페이커도 만나고 예, 게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저기 저 우리 아들 공부 좀 하게 하기 네. 위해서 젠슨 황 보고 반도체 좀 더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젠슨 황이 그 게임 기술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척했잖아요.
1: 그렇죠.
0: 야, 그 게임 세계도 네. 다시 본다. 그래서 하여튼 젠슨 황을 존경은 하긴 하는데 저의 아픈 기억 우리 애들 공부를 망친 네. 장본인이 젠슨 황이다. 지금... 또 이렇게도 봐요. 그런데 그 젠슨 황이 한국에 왜 왔느냐. 네.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더 돈 벌러 왔어요.
1: 그렇죠.
0: 더 돈 버는데 로봇 그다음에 뭐 RTX 스파크 이런 걸 같이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좋죠.
1: 좋죠.
0: 근데 기술 안은 좀 뜯어봐야 되고 제가 함부로 뭐 호불호를 네. 단정할 네.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1: 사실 그 GPU가 원래는 인공지능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었고 그래픽 카드였잖아요.
0: 스타크래프트
1: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운 좋게 이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0: 근데 운이 좋아도 열심히 하면요. 자, 이게 정말 선한 기운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런 네. 대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네. 젠슨 황 자기가 인공지능의 주자가 될 그런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1: 그러니까요.
0: 겁니다.
1: 애초에 인공지능용으로 만든 그게 아니라 그래픽카드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에서 이게 더 잘 먹히네 이런 네. 방식이 더 괜찮네라고 해서 갑자기 최고급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물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었지만 운도 따른 거 아니냐라는
0: 젠슨
1: 생각이 드네요.
0: 황이 오레곤 대학교 공대를 나와가지고 스탠포드에서 석사만 하고 네. 돈이 없어서 대학원은 계속 못 가고 AMD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AMD에서 승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잘리기 직전에 그냥 나온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런데 AMD나 예. 인텔이 주력하던 CPU거든요. 네. CPU가 컴퓨터의 주력이에요. 그런데 CPU는 내가 승산이 없어. 그래서 한 등급 낮은 게임용 GPU로 운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엔비디아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훌륭한 대목이요. 네. 아무리 CPU보다 못한 GPU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이 GPU 가지고 내가 뭐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특히 CUDA라는 GPU를 갖고 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네. 만들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고요. 그런 면에서 젠슨 황은 아무리 우리 아들 공부를

0: 망쳤지만은 네.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 큰 좀 선물이 돼서 한국과 젠슨왕이 윈윈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젠슨왕 방한 이야기 이야기거리 굉장히 풍성한데 그런데 이걸 그냥 웃고 즐기기만은 약간 좀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미국 시장 좋지 않습니다. 뭐 좋지 않다는 얘기보다도 약간 좀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단순히 미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단순한 뭐 주식의 약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아예 AI 관련해서 거품이 터지고 추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최근에 뒤늦게 투자한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거 자칫 엄청난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환율도 올라가고 이거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증시가 아주 초비상입니다. 밤사이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선행 지수라고도 할 수 있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3% 대 폭락을 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폭락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고 또 2020년 이후로도 가장 큰 폭에 속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네.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거든요.
1: 그렇죠.
0: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운명이 갈라지곤 했었는데 네. 밤사이 마이크론 13.3% 대폭락입니다.
1: 물론 최근에 엄청 올랐긴 했습니다만 또 확 내려갔어요.
0: 그 전주에 또 많이 떨어졌었어요. 최근 한 1년간 보면 엄청 올랐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좀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AMD 젠슨왕이 근무하다가 네. 중간에 뛰쳐나온 그 유명한 회사 AMD 10.9% 폭락.
1: 와.
0: 엔비디아 6.2% 폭락. 오. 브로드콤 7.9% 폭락. 브로드콤은 어제 그 전에도 12% 폭락. 합하면 20% 폭락.
1: 네.
0: 이거 어마어마한 하락폭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주가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했으니까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주가는 하락한 게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문제는 네. 지금 주가 떨어지는 그 금액, 하락폭이 아니라 그 하락의 이유, 하락의 논거, 이게 정말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다면
1: 예.
0: 빨리 시장 떠나야 돼요.
1: 아, 그게 중요하죠.
0: 그런데 아니 이게 너무 올라서 네. 좀 조정받고 가는 거야? 이러면 지금이야말로 살 수 있는 찬스다.
1: 매수 타이밍.
0: 해서 빨리 현찰 가져와야 되는 주말에 지금 상당히 판단하는 것도 바쁘고
1: 예.
0: 돈 조달하는 것도 바쁘고 계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바쁜
1: 예.
0: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서학개미는 물론이고 지금
1: 네.
0: 서학개미나 동학개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마이크론의 주가, 필라델피아 주가가 바로 삼성 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1: 아, 예.
0: 이제 첫 번째가 뭐니 뭐니 해도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1: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0: 예상은 맨날부터 해왔었어요.
1: 아, 예.
0: 아니 금리 인상 왜냐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이미 예. 금리는 하락은 멈추고 금리 인상 쪽으로 이미 방향은 틀었는데 더 빨라질 수 있다. 밤사이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1: 이게 예.
0: 실업률 고용 보고서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높고 이거 진정 싫으면 바로 7월 달에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와 공포가 뉴욕 증시에 찬물을 가져왔는데 금리가 오르면요.
1: 네.
0: 반도체 주가는 그야말로 쥐약입니다. 왜? 반도체는 미래의 기대를 보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자금 부담이 올라가고 또 자금 외부 조달 비용이 반도체가 제일 높거든요. 자, 그런데 그다음에 또 두 번째
1: 네.
0: 한 열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1: 열 가지나 있어요?
0: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 AI 거품이 붕괴된다고 지금 단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1: 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0: 이유를 하시고요.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1: 예.
0: 자,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다. 그럼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인가? 금리 인상의 쇼크가 어떨 때가 이건 두 번째로 좀 따져볼 거고요.
1: 네.
0: 자, 지금 이제 뉴욕 증시를 떨어뜨리는 그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 안겨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스페이스

0: 엑스의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 예, 기업 공개해가지고 상장하니까 자금이 거기로 빨리 들어갈 것이다.
0: 6월 12일 날 운명의 순간이 오는데요. 기업 공개 IPO 해가지고 자금을 끄는 건 일상적으로 있는데
1: 예.
0: 규모가 인류 역사상 최대예요.
1: 와.
0: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스페이스X가 끌어가는 돈이 사상 최대입니다.
1: 와.
0: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돈이 스페이스X 상장한다? 공모주 가격 오를 수 있어? 막 빠그란 그 규모가 15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1: 와.
0: 150조. 150조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1: 네.
0: 그래서인지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반토막이 나고 비트코인 곡소리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스페이스X가 자금을 끌어가잖아요.
1: 네.
0: 엉뚱한데 끌어가가지고 이익을 못 내면 같이 망하는데 그 끌어간 자금을 가지고 더 IT 생태계나 인공지능 생태계에 더 좋은 일을 해준다면
1: 네.
0: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공모주 폭탄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6월 12일 운명의 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지금 너무 조용하다. 뉴욕 정치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빼자간잖아요.
1: 예.
0: 그 뺀 돈 어디 쓰느냐. 스페이스X 삽니다.
1: 그래요.
0: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1: 야, 물론 또 스페이스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다가 또 그록이라든 다 갖다 붙여가지고
0: 네.
1: 결국은 스페이스X 상장 자금이 결국은 AI로 다 좋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
1: 네.
0: 발표 엄청 좋았는데 예측치가 하나 삐끗하면서 주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1: 네, 실적 자체는 좋은데.
0: 예,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이름이 브로드컴이잖아요.
1: 네.
0: 브로드.
1: 넓어요.
0: 우리 방송이 네. 브로드캐스팅.
1: 네.
0: 넓게 나간다. 자, 인공지능을 넓게 확산시키자는 취지, 인터넷을 넓게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름이 브로드컴입니다. 이 브로드컴은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인공지능 회사에 다 걸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브로드컴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1: 예.
0: 어떤 인공지능, 어떤 반도체가 잘 되냐 안 되냐를 알 수가 있는데
1: 오.
0: 여기서 몇 가지 부정적 신호가 쾅 나온 겁니다. 그런데
1: 아.
0: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2시간 그래요? 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 예, 저희가 예, 1분 예. 30초 정도 남아가지고.
0: 예, 그 밖에도요. 자, 우리나라 돈이 지금 환율이 지금 저 외환 위기 때보다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1: 아니 좀 약간 좀 무서울 정도예요. 거의 뭐 17년 만에 최고라고 했나요?
0: 전 네. 세계로 지금 모든 자금이 달러로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스페이스X지만은
1: 네.
0: 두 번째는 달러 강세 될 거야.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 될 거야. 그다음에 국제 유가, 이란 전쟁, 맨날 조현주 앵커님이 설명하느라고 네. 고생하고 있지만
1: 네.
0: 끝난다 끝난 대로 안 끝나잖아요.
1: 안 끝나요.
0: 근데
1: 예.
0: 비축유가
1: 네.
0: 한계에 왔어요. 요거요 한 달 더 이상 끌면 국제유가 폭등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악재가 10개가 있다고요.
1: 저
0: 일주 후에. 그런데 이 악재가
1: 예.
0: 확정된 게 아니고
1: 네.
0: 악재는 악재고 이거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뉴욕 증시 버블이 붕괴했다 이게 아니고 주가가 와르르 떨어졌는데 그 내막을 한번 따져보자
1: 네.
0: 이런 얘기입니다.
1: 네, 아 당장 이제 월요일 아침에 장 시작될 때 분위기 어떻겠느냐
0: 네.
1: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실시간 댓글로도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또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다만 투자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염두에 두고 하자라고 하는 김대여 박사님의 여러 가지 좀 진지한 충고가 아니었을까?
0: 30분만 더 주시면.
1: 네. 네. 저희가 아니 그 정치 말고 경제도 좀 유튜브 연장방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시즌도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자,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0: 네, 지금 곽서리님이 김도열 박사님이 너무 진심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많이 배운다, 고맙다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네, 국제뉴스 경제 소식 살펴봤고 이제 정치 소식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3부 삼색 정치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0: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자, 선거 끝나고 바로 모였거든요. 네, 오늘 할 얘기 어느 때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아, 또 눌어붙었네.
10: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12: 평생 어부바 신협.
13: CBS 주말 뉴스쇼 3부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선거 직후 이 세 분과 함께 선거 얘기 깊게 다뤄보겠는데요. 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우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13: 세 분 다 선거 개표 방송 거의 뭐 끝까지 다 보시죠? 보셨죠? 다 뭐 본업이시니까.
14: 끝까지 다 봤습니다.
13: 네, 끝까지 다. 네. 끝까지 다면은 그 다음 날
14: 온라인 타고 네 아침 방송 나갔다 와가지고 네. 제가 아침 방송 가면서 아 이게 손수의 저주다, 마법이다 이러라고 해서.
13: 아니 바쁘게 일하셔야 돼요. 예.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그 끝까지 지켜봤다는 말이 이번 선거에서는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 개표가 안 돼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려면 한참 걸렸어요.
14: 네. 맞아요.
13: 그 선관위 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먼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끝났으니까 뭐 어제 하루 종일 분석 기사는 나왔을 거예요. 이틀 동안, 지난 이틀 동안.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총평을 듣기에 앞서서 약간 좀 특별하게 이번 선거의 스타가 누구냐? 뭐 이거는 진영과 정당과 정파를 다 초월해가지고 뭐 정치인 비정치인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다 상관없어요. 이번 선거의 스타를 한 번씩 꼽아달라. 다만 오세훈 한동훈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일단 좀 제외하고 오세훈 한동훈 제외하고 이번 선거의 스타는 누구냐? 네 여당부터 해야죠. 네.
15: 저는 김부겸.
13: 김부겸? 아 낙선에도 스타다?
15: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 출마하시고 나서부터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 내내 쭉 지켜봤는데요. 아 정말 이 대구에서 그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그 연설 하나하나를 다 보면 아 정말 이 대구 발전을 위해서 그 절실한 마음과 이제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출마했고 부디 이제 보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제 김부겸을 써달라라는 그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좀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 그 대구가 이번 선거에서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3: 그러니까요.
15: 사실 대구가 그렇게 관심이 된 적이 사실은 없잖아요.
13: 출구조사는 박빙이었어요.
15: 네, 심지어 박빙이었고 또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심지어 김부겸 후보가 뭐 이기는 그런 추이의 여론조사들도 있었고 뭐 나중에 또 뒤집힌 여론조사들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그 대구 지역을 접전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 정말 김부겸이 아니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성과였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 그 유세에서 네. 이제 노래를 부시면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를 네. 이제 부르시면서 우셨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유세까지

0: 또 저는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보여주셨던 어떤 가능성과 그 염원이라는 게 전 낙선했다고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은 걸 남겨주셨던 선거인 것 같아요.
1: 네, 뭐 전선 야곡이었나요 노래가?
0: 예. 네, 맞습니다. 네.
1: 자, 송영훈 대변인. 한동훈 오세훈 제외입니다.
2: 유희동이죠.
1: 예. 아,
2: 아 유희동 의원을 제외하지 네.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제가 일부러 제외 안 했어요. 그런 예. 기회를 드려야 돼서. 예.
2: 평택의 자이언트 킬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평범한 평택 시민들과 함께 만사무사를 이겼습니다. 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다고 평가되는 14세기 말리제국의 황금왕 그 만사무사를 이긴 셈이죠. 그리고 동시에 입시 비리와 문서 위조를 정계에서 사실상 퇴장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 중에 가장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한동훈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이 평택을 해서 당선되면서 이번에 또 사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뭐 이번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의 재편 또 재건 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 사실 지금 송순애님께서 나도 유희동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선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도상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는 있지 않았습니까? 구도 자체상. 예.
2: 근데 좀 드라마틱했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날까지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기대를 많이들 걸었었는데 그건 무산이 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 그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되지 않고 유권자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승리가 더 빛난 측면이 있어요. 어제 그 황교안 전 총리가 그 개표하는 데 가서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다들 보셨잖아요.
1: 네.
2: 그런 분하고 후보 간 단일화를 해서 이겼더라면 그 승리가 좀 빛이 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1: 단일화 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랬을 가능성도 네. 배제하기는 어렵죠.
1: 추측입니다만.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었고 자, 김종일 기자는 뭐 네.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3: 저는 절묘한 민심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1: 너무 식상해요.
3: 네, 너도 아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최고 스타라고 뽑고 싶습니다.
1: 야 이거 약간 일부러 약간 튀려고 한 거 아닙니까?
3: 네 맞는데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한 줄 요약하면 오. 장동혁 심판론이었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3: 네 윤호경 심판론이었고 사전투표율은 매우 높았고 이번에 저희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 보면 다 장동혁과의 거리두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만 이번에 생환을 하셨고 또 지금 장동혁 사퇴론이 엄청나게 국민의힘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본인의 정치적 퇴장을 자충수를 뒀다라는 측면에서 뽑았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선관위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3: 그렇죠.
1: 마치 이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3: 네.
1: 그렇다면은 장동혁 심판론은 약간 좀 뒤로 밀리고 오히려 장동혁이 나서서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3: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선관위가 자초한 이 그 선거 부정과 부실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1: 네.
3: 부실을 부정으로 몰고 가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자신의 리더십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정면 돌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해서 그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 총질 나에 대한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과 거악과 싸워야 돼라는 그 서사로 많이 위기를 돌파해 왔어요.
1: 승부사네요.
3: 네 이번에도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만큼 선관위 우리가 이따 선관위 이야기하겠지만 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준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만 이야기 나온 김에 선관위 얘기를 좀 먼저 살펴보죠.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 선거관리 부실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뭐 소쿠리 선거도 있었고 또 게다가 채용비리도 심각해서 큰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아유 그래도 이제 좀 그건 좀 불쌍하다라고 해서 옹호하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지적받아 마땅하고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젊은 층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또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또 이번에 이 투표 용지는 더 많이 찍겠다라고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은 더 많이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70%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투표 용지는 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드러난 실수가 뭐 투표 용지 자체를 이제 준비하는 것도 충분치 못하게 했는데 또

0: 동시에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투표 용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또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부실이란 말이에요. 배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 생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투표하세요거든요.
1: 네, 그렇죠.
0: 투표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정작 투표하러 갔더니 용지는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딱 들춰보니까 이번에 더 많이 그 용지를 더 많이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은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그래서 뭐 선관위가 당시에 이제 투표 부실 사태 때도 그러니까 투표가 안 되는 그 사태 때도 그때 보면 뭐 당시에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이 나오고 뭐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가라는 의아한 모습도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일종의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좀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참정권이 침해당한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1: 네.
0: 기다리다가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어쨌든 이 뭐 출구조사 뭐 개표 시작 이런 것과 동시에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행동은 너무 비겁했고
1: 네.
0: 준비 역시도 들춰보니 여러 곳에서 다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뭐 개선이 되기는커녕 뭐 좀 휴양지 외유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이런 지적이 또 나오기도 하는 걸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투표용지 부족도 그 해당 그 투표소에서도 오전부터 좀 약간 좀 이상한데요. 이거 좀 안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했다. 이건 좀 지적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2: 선관위가요. 네. 한마디로 지금 무법기관이 됐어요.
1: 아.
2: 투표용지를 선거인의 50%만 인쇄해도 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2: 자신들의 어떤 선거 사무편람을 근거로 네. 해서 그렇게 인쇄를 해왔다고 하는데 막상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네. 50%만 네. 인쇄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를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엄중하게 일단은 첫 번째로 인적 문책을 해야 됩니다.
1: 네.
2: 저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1: 네.
2: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1: 예.
2: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결국엔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작년 대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투표 그 투표 종사원이 자신의 배우자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나중에 1심에서 집행유예로 네.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해요. 이번에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요.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담당한 핵심 보직 중에 하나가 선거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정직 3개월 받고
1: 예.
2: 그 다음에 1급 상당의 충북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보임돼요.
1: 아...
2: 그러면 그게 무슨 징계입니까?
1: 야...
2: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사무차장,
1: 예.
2: 선거 정책실장, 그 후야의 선거 일국장, 선거 관리 과장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 아니 사실 이게 선거 관리를 워낙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약간 독립성을 부여하고 외부에서 쉽게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권한을 많이 준 건데 근데 자신들의 권한은 챙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제는 밖에서 어떻게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뭐 잘못을 해도 뭐 대충 넘어가려는 상황. 야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2: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되느냐
1: 네.
2: 그걸 좀 논의를 해보면은 지금 선거 관리에 관해서 선관위의 재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어쨌든 세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1: 네.
2: 선거 관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관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선거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선거 운동에 관한 법률로 쪼개야 돼요. 쪼개고 그 선거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촘촘하게 아예 법률로 둬서 그러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이런 데 위임하지 말고 아예 법률로 다 만들고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둬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관위의 재량을 일단 네.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1: 예.
2: 선관위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2: 아마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선관위는 존폐 기로에 놓일 겁니다.
1: 아마도 이번 사태 때문에 그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오늘 당장 개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률은
1: 예.
2: 법률은 금년에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 관리법으로 쪼개서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촘촘한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1: 네.
2: 우리 정치권이 선관위에 대해서 쉽게 감나라 배나라를 못 해온 이유가 있어요.
1: 무서워서요?
2: 그렇죠. 선거를 할 때는 선관위가 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수막 뭐 문구 하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기자회견을 이렇게 해도 되냐 등등을 다 선관위에 물어봅니다. 선거할 때. 그리고 선관위 지도과

0: 그 직원의 말을 들어가면 선거를 해요. 예. 그리고 선관위 말을 안 듣고 충돌을 빚으면은 언제 고발당하거나 수사 의뢰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 눈치를 보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1: 갑이네요, 완전히.
0: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네.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0: 현역 간에 차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걸 여태까지 방치해놓은 이유가 현역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정치권의 네. 의지가 있으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선거법을 대폭 뜯어 고쳐야 됩니다.
1: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못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네. 거죠.
1: 근데 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김준영 기자님 네. 요 부분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취재하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 미리 좀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2: 네.
1: 사실 지금 이 선관위의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좀 더 이상하게 번져갔던 게 선거 당일입니다. 개표할 네. 때도 오세훈 당시 후보가 좀 진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 관측이 나오니까 요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가지고 재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러자 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일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또 바뀌니까 또 반대로 잠깐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크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다시 하자라고 네. 하고 물론 이게 진지한 얘기인지 농담 섞어 하는 얘기인지 그냥 화나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아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3: 네.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처음에 그 송파에서 저희 사전을 후배들이 투표 용지가 모자라대요. 라고 보고를 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 알았겠지. 왜 선거 당일날 그런 얘기를 하니.
1: 저도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3: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말했던 거죠.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진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금방 서글퍼지더라고요. 2026년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 후진국이구나라는 서글픔이 되게 크게 들었었고 방금 우리 세 명 그러니까 네 명이 다 한 얘기를 저는 한 줄로 요약하면
1: 네.
3: 마피아라고 생각해요.
1: 아...
3: 무능하고 부패한데 그거를 개혁할 수 없는 조직은 마피아인 거잖아요.
1: 네.
3: 아까 앵커도 말씀 주셨지만 얼마나 큰 그 채용 비리가 있었어요.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 내정하고
1: 네.
3: 자녀 면접 점수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가족 회사였다는 얘기잖아요.
1: 세습이에요, 세습.
3: 네, 그 세습했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 소쿠리 선거부터 얘기해서 지난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 선거관리를 못하는 조직 이름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그럼 그 조직은 대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근데 저는 아까도 송영호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분패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관위랑 감사원한테 니네 외부감사 받아라고 하면 우리 독립적 헌법기관이니까 네. 거부해온 거잖아요.
1: 그렇죠.
3: 예전에 제가 그 전공을 정착했는데 최장집 교수가 민주화의회 민주 주주에서 이 부분은 사실 예견했었어요. 그 후반부의 상당한 부분이 대체 선관위한테 누가 이런 권한을 위임했냐. 유권자인 우리는 이걸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선관위에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꼭 넣어야 된다라는
1: 어허.
3: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앵커가 질문 주셨던
1: 네.
3: 처음에 이게 송파 이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개표 중단을 요구했고
1: 네.
3: 이후에 곧 이거 재선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정 넘어가고 새벽으로 가고 아침이 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판세에 따라서 네. 서로 자신의 신념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1: 네.
3: 이번 선거 결과가 오세훈 후보가 당선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여기 카오스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렇네요.
3: 예, 이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 게다가 아주 근소하게 정원호 후보가 이겼다면 야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대혼란.
3: 그렇죠. 결국 그래서 송파 개표함 까고 나서 서울시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었잖아요. 맨
1: 네.
3: 마지막 분들이.
1: 네.
3: 근데 만약에 정말 송파에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 안 하고 돌아가셨던 분들 이미 상황을 보고 아니 나 그럼 투표 안 해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의 그 숫자를 우리가 측정하기 되게 쉽지 않지만 그 숫자만큼 만약에 기초의원이나 그런 분들의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1: 네.
3: 그분들은 그거 승복하겠어요?
1: 우리가
3: 문구에서나 본 이거 무효소송 걸고 네. 헌법재판소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이 K민주주의 우리 2026년 대한민국이 정말 크나큰 망신과 카오스적인 혼란에 빠질 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손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는 뭐 소송으로 가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0: 가능성 있어요.
1: 왜냐하면은
0: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1: 아하.
0: 정당이나 후보자만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인
1: 네.
0: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낼 수 있거든요.
1: 네.
0: 지금 그 송파 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 외치신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라도 아마 선거 무효 소송은 할 가능성이 꽤 있다.

0: 그러니까 이게 아마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중시해서 이런 것을 설례, 판례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한 그룹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1: 네.
0: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선거 예. 무효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예. 어느 쪽으로든 아마 선거소청을 거쳐서 선거소송까지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판단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가 문제인데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지 선거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어떤 투표소의 유권자가 100명이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투표한 유권자가 50명이고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투표한 사람이 10명이고
1: 네.
0: 최종적으로 투표를 안 한 사람은 40명이라고 했을 때
1: 네.
0: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10명으로 볼 거냐 아니면 10명에 40명을 더한 50명을 볼 거냐 이게
1: 네.
0: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투표 시각이 끝나기 전에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고 다 알려졌어요.
1: 네.
0: 그럼 그걸로 인해서 투표 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계측이 불가능하거든요.
1: 불가능하죠.
0: 예. 네. 그런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1: 또 그 소식 듣고 야 나라도 해야겠다고 달려간 사람도 있을 테고 사실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해요.
0: 그런 경우에 이게 선거의 기초적 공정이 무너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전체를
1: 네.
0: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1: 야.
0: 그들이 한쪽 방향으로 투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바뀌느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 야.
0: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꾸 서울시장 선거만 생각하는데
1: 네.
0: 비례대표 결과 바뀌었잖아요.
1: 네.
0: 이런 것처럼 선거에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1: 더 작은 규모의 선거들이 있으니까.
0: 네. 광역의원도 있고 기초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족한 투표소들에서
1: 네.
0: 정확히 선거인 숫자가 얼마고 몇 명이 투표를 못했는지가 확인이 안 됐어도 정확하게
1: 네.
0: 모르겠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선거의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아하.
0: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선거의 일부 무효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투표소 단위에서 해당 투표소의 결과는 무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대법원이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엄정한 판단을
1: 네.
0: 통해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진상조사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형사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민주당도 국정조사 뭐 특검 적극적으로 하겠다. 특히 국정조사는
2: 네.
1: 바로 하겠다는 입장인
2: 네.
1: 것 같습니다.
2: 바로 하겠다는 입장이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발로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도 그 선관위에 대한 어떤 국조 특검 필요성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진짜 이번에 제대로 이 문제의 싹을 다 뿌리를 뽑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국민의힘도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이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뭐 궁금했던 것은
1: 네.
2: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발로 어떤 이 사태의 진상과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뭘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1: 궁금하세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아,
2: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재선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1: 아,
2: 물론 이제
1: 예,
2: 국민의힘
1: 예,
2: 의원들 몇 분이 뭐 재선거를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의총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지금 국회에는 사실 이제 안 보이고 그 이제 투표함 관련된 그 현장에는 계속 가 있었단 말이에요.
1: 한동훈 당선으로 인해서 약간 좀 가기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2: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뭐 투표함 옮기는 것도 이제 문제를 또 삼았고, 그러니까 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공관력이 투입이 돼서 옮겼잖아요.
1: 네.
2: 그 옮긴 거에 대해서도 뭐 못 지켜서 죄송하다, 투표함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100%는 뭐 다 동일한 분들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부는 여전히 이제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선거 자체가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투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해야 된다. 재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께 함께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투표한 반출도 못 막아서 죄송하다라고 했다면
1: 네.
2: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지금 투표함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예전에 그 구로구청이었나요?
0: 87년.
1: 네. 네. 그때 물론 궤는 완전히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만 그때 들어본 이후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3: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동혁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같은 현장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같은 현장에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절대 악수하지 않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1: 아니, 그래도 좀 악수는 해야 좀 약간 좀 아리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2: 그들만의 적자 경쟁 아닐까요?
3: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걸 한 줄 요약하면

0: 한줄 요약.
1: 황교안 대 장동혁, 장동혁 대 황교안. K마가의 상징은 누구냐? 우승점은 누구냐? 지금 그걸 두고 예,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0: 전환기 아닙니까?
2: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좀 언행이 일치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우리 김종일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0: 어떻게 바뀌었어요?
2: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네. 국회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를 외쳤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0: 아.
2: 그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언행은 일치하네라고 생각했다가 네. 서로 눈도 안 마주친다는 거 보니까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만나게 되면은 한번 직접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여쭤보시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0: 네, 많은 청취자 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선거관리위원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분노가 굉장히 커요. 물론 순수하게 이 사태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뭐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더 더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각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CBS 주말 뉴스쇼 네, 선거 직후에 선거 결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지역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저희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벌써 시간이 반이 지났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물론 본방송 라디오 방송 후에 유튜브 연장방송이 있습니다만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이제 판세가 아니죠. 정식 발음은 판세인데 이게 참 이게 어색합니다. 네. 전국 예, 판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선거 네. 2022년 선거와 이번 올해 2026년 선거를 보면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서울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경북 대구 경북 경남 그대로 유지 반면 울산과 부산은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됐고 강원도 그렇고 뭐 충청도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부터 갈지를 안 정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선거 기간 내내 피곤하게 계속 일하신 김종일 기자께서 네. 어느 지역을 가고 싶냐? 네. 지역을 먼저 정해 주시죠.
1: 그래도 서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0: 서울 얘기? 네.
1: 저는 일단 서울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 총평 예,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유명한 영화배우의 수상 소감을 빗대서 표현하면 이재명 정청래가 맛있게 잘 차려준 밥상을 장동혁이 굳구사양하다 걷어찼다.
0: 황정민이군요.
1: 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은 방금 지금 12대4로 민주당 여권이 크게 이긴 선거처럼 보이지만 저는 공소취소 역풍이랑 막판에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그다음에 전북 공천 위기로 당력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이번에 선거는 구도 자체가 여당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애써 우리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으로 뛰면서 대구 공천 파동부터 8박 10일 방미 사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진 두 장 남겼고 단일화 협상 실패 등 등등등 여당의 악재로 민심이 요동칠 때쯤 이를 다시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계속해서 반복한 선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0: 야 사실 직전 선거 뭐 지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 직후에 치른 선거와 좀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2: 네.
0: 그러면은 그때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
2: 네.
0: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실상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었으니까 이겼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거 아니냐.
2: 네.
0: 실제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죠.
4: 아 이게 참 숫자로 보면 솔직히
0: 이기긴 했어요.
4: 이겼거든요.
0: 근데 좀 표정이 이긴 표정이 아니에요.
4: 진 것 같아요.
0: 그럼 진 겁니다.
4: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뿐만 네. 아니라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숫자상으로는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젖잘싸의 느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정말 솔직한 답인 것 같아요. 이김의 어떤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아, 그리고 뭐

0: 그냥 너무 하나하나가 다좀뼈 아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 같은
1: 서울?
0: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이 됐거든요.
1: 오, 예.
0: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만들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1: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0: 뭐 저희가 부족한 거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부족하게 한 거고, 뭐 후보의 뭐 행보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1: 네.
0: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전체의 책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일단 선거 전체를 봤을 때에는 뭐 여당에는 지원을 해주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잘 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최소한의 경고는 좀 하신 것 같아요. 다 이제 뭐 15대 1 이런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말
1: 예.
0: 압도적으로 밀어줬다기보다는 밀어주긴 했는데, 너네 잘할수 있어? 라는 어떤 의문과 경고가 좀 포함된, 너네 그래도 오만하면 안 돼? 라는
1: 네.
0: 어떤 경고가 있었던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야당에는, 일단 회초리는 세게 때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수치로만 봐도,
1: 네.
0: 사실 아주 최소한의 텃밭 정도를 사수를 하고, 플러스 이제
1: 예.
0: 서울 이제 가져가게 되고,
1: 네.
0: 그러면서, 너네, 우리를 참 많이 실망시켰다라는 어떤 회초리는 세게 때리신 것 같은데, 동시에 최소한의 출발 자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파산 상태로 만든 게 아니라
1: 네.
0: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는 쥐어주고 이제
1: 예.
0: 보낸 느낌의 이제 선거였던 것
1: 근데 지금
0: 같습니다.
1: 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게 사실 분석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비등비등하다. 이런 생각도 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비등비등한 거 아니냐. 뭐, 빨간색, 파란색이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다. 이게 전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면적이야 뭐,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넓어 보입니다만, 이게 숫자는 좀 비슷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럼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근데 제가 뭐가 띄어졌는지
1: 예,
0: 안
1: 저기,
0: 보여가지고.
1: 화면이
0: 네.
1: 지금, 예, 여기 안 보이네요. 네.
0: 네.
1: 화면이 안 보이고 좀 내려주시면은, 요런 화면이거든요. 네. 네.
0: 네네.
1: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선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0: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기초 뭐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뭐그 지역의 어떤 구청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초의원들에 대한 선거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혹은 재보궐선거를 봤을 때, 이게 뭐 지자체장은 가져왔어도 구청장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뭔가 견제와 균형의 축이 좀 맞춰지는 경우, 이런 얘기들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뭐 충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다 탈환을 해 왔고, 강원도 탈환을 해 왔고, 그리고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산과 울산은 또 탈환을 해 왔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성과이지 않는 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주류와 그리고 또 비주류가 이 선거 결과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해석과 전망과 기대가 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2: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1: 네.
2: 해보면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는 맞아요. 4년 전에 12대 5였잖아요. 그때 광주와 전남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2대 4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게 4대 12가 됐으면은 진건진 거죠.
1: 네.
2: 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수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랄, 씨앗은 남겨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경남, 서울까지는 광역단체장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그 머리 숙여서 절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1: 네.
2: 다만 이제 이 결과가 누구 덕분이야라고 하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게는
2: 왜냐하면은
1: 안할것 같아요. 네.
2: 당선된 분들의 면면이
1: 네.
2: 자, 한동훈 부산 북갑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 네.
2: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 철저하게 분리선거를
1: 네. 오지
2: 치렀어요.
1: 말라고.
2: 경남의 박완수 지사 중앙정치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에 성공했고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거기 개소식에도 안 갔어요. 거기 안 가고 부산 북갑을 갔었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해서 두 번이나 시장에서 손잡고 다니면서 당선을 시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1: 네.
2: 장동혁 대표 덕분에 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SNS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1: 네.
2: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희망의 불씨를 지킨 것은 사실 개별 후보들이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을 과연 본인의 성과로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는 사뭇 냉정할 거라고 봐요.
1: 사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좀 사퇴 염치 있으면 사퇴해라 뭐 그런 취지 얘기가 나왔다. 그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 거예요, 국민의힘?

0: 후보에?
1: 장동혁 대표는 일단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선관위 선거 부실 사건을 네. 방패 삼아서 재료 삼아서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당장 의총에 안 갔잖아요. 다음 예. 주 월요일 날 또 국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총장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혹시 좀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뭔가 좀 2차 단식에 들어간다거나 네. 기타 좀 자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시도를 하지 않겠냐.
1: 일단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전당원 투표를 그래서 자신의 재신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정책위원장이 사퇴하셔서 이제 새로 신임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데 네. 그 새 원내대표로 정정식 원내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김도읍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운명 그다음에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옵니다.
2: 아니 그러잖아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뭐 곧바로 세 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으로 갈 것 같은데 또 소장파 의원들은 이것도 꼼수다. 아니 임기 다 마치고 그다음에 천천히 준비해서 뽑아야지. 갑자기 사퇴해버리니까 이거 뭐 자기들끼리 또 넘겨받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네. 임기 열흘 남겨놓고 사퇴한 겁니다.
2: 눈물의 사퇴이긴 합니다.
3: 그래서 이게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의미로서의 사퇴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며칠간 예. 더 공석이 되더라도 원내 운영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뭐 원내 수석부대표가 대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보완을 하는 게 맞죠.
2: 그럼 혹시 이것도 뭐 친한계 견제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이 지금 그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성일종 의원조차도 이 일정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당내에서 이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예. 지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네. 조금은 더 광범위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저희가 전국 지역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 가면서 또 전체 총평까지 이제 묶어서 한번 좀 같이 하고 있는데 박준 최고위원님께서도 아까 서울시장 선거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후보에게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언급은 짧게 하셨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냐, 선거 과정에서.
4: 뭐 결국 이제 캠페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저는 사실 저희가 도전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추격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연히 뭐 오세훈 후보보다 뭐 정원우 후보가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또 이제 오세훈 그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네. 뭐 다선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인지도 자체가 이제 정원우 후보보다는 분명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2: 아, 그건 뭐 압도적이었죠. 사실
4: 네, 그렇다고 인지도는.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이 정원우 후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좀 선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그러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요. 돌아보면
2: 일부러 좀 약간 좀 회피하고 아 그냥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오판이 아니었을까?
4: 뭐 그렇게 일부러 뭐 이제 물러나 있었다라기보다 좀 조심했던 경향성이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말 하나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정원우 후보를 향한 뭐 네거티브나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정원우 후보가 어쨌든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 혹은 이 오세훈 후보를 조금 더 이제 비판하는 네. 데 있어서 또 강도를 더 높게 하고 정원우 네. 후보가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 가운데 좀 많이 드러나는 선거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돌아보니까 좀 들더라고요.
2: 다음 주 금요일에 월드컵 첫 경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체코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원호 후보도 약간 좀 판세를 잘못 읽고 예, 지키다가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다가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졌네?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희가 벌써 시간이 본방송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을 한번 좀 싹싹싹 좀 짚어보고 연장방송 가려고 했는데 유튜브 연장방송 가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평택을 좀 잠깐 먼저 짧게라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실 이기긴 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0: 또 대표선거 이제 있잖아요. 여기 안 그래도 강력한 맞수들이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더욱 강력하게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 얘기 계속 나오기도 하고 지금 평가가 어떠냐 이거 아 이걸로 당내 평가를 여쭤보면 또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네. 기자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1: 일단 평택을 그 선거를 민주당이 넘겨주면서 일단 단일화에 실패해서 어부지리로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어부지리로 가져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단일화를 실패하게 만든 지도부의 책임론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방금 우리 말씀 주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지금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0: 네, 그러니까요.
1: 평택시장은 민주당이 됐어요. 그런데 평택을 해서 국민의힘이 평택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또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한 그 중도보수의 대표적인 영입 인사잖아요. 네. 그 인사가 이제 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큰 이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견제하고 흔들 이제 상대 라이벌들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신당과의 합당도 전당대회 이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우선순위로 추진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대표적인 네. 거고 저는 평택을 선거에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 예. 저는 평택을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0: 어떤 딜레마요?
1: 이제 임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에 들어선 거잖아요.
0: 예.
1: 권력을 갖고 가진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예. 그걸 나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0: 아.
1: 초심을 잃게 되는 건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계엄 이후에 탄핵으로 해가지고 민주진보연합의 거대한 블록을 만들어서 탄핵을 찬성하는 유권자들을 다 만들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저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여권 전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만했다라고 생각해요.
0: 오만했다.
1: 선거 전체 판에서 혁신당과 선거연합도 하고 진보당과 단일화하고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만약에 평택을 해서 진보당과 단일화 안 했어도 혁신당과 단일화 안 했어도 전체 지방선거에서 아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만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선이고 오르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럼 왜 끝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느냐 부동산 실패부터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0: 예.
1: 사실은 선거연합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역시 탄핵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선거연합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정성과를 만들어낼 국정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탄핵 찬성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줬던 여론은 결국 흐트러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개헌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골든타임이 지나갔는데 이 선거연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임기 4년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 많이 못 내고 끝날 수 있다.
0: 야,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도 뭐 연대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뭐 지역별로는 약간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혹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여론 그리고 또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야 조국 당하고 함께 해야지 연대해야 돼 합쳐 심지어 합쳐 아니면 거기 달라 안 돼 뭐 이재명 정권의 비판적이야 그리고 또 레임덕 빨리 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혼란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아무튼 뭐 분석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송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합당 말인가요?
0: 네, 합당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 정청래 또는 이재명 대 뭐 친노 친문
2: 일단
0: 조국?
2: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상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 물러나게 하려는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되게 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에게 서울시장 선거 결과로 인해서 정확하게 빌미를 잡힌 상황이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상황이 2014년일 겁니다.
0: 뭐예요?
2: 그 당시에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질 뻔했잖아요.
0: 아, 예,
2: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가 그 전략공천한 안철수 김한길 지도부의 역풍이 밀어닥치고 안철수 공동대표 김한길 공동대표가 번갈아서 광주를 간 끝에 간신히 이긴 이겼습니다.
0: 예.
2: 그랬는데 이미 그때 그 지도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흔들어대고 그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달 반여 뒤에 730 재보선에서 4-11로 지니까 결국은 지도부가 붕괴됐죠. 그런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내가 8월 전당대회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건데 저는 그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승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정청래 대표에게도 있지만
0: 네.
2: 이재명 대통령에게 근본적으로 원인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중도층을 결국 투표장으로 불러내서 서울에서 야당을 찍게 만든 요인은 네 글자

0: 짜리 단어 네 개로 설명이 됩니다.
1: 오.
0: 공소 취소,
1: 아.
0: 스타벅스,
1: 예.
0: 황제 투표, 선거 개입.
1: 아.
0: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희막의 선을 네. 넘는 행위를 보면서 원래는 예.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중도 보수가 아 그래도 나가서 찍긴 찍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들을 계속 이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1: 일단 그 일단 네 줄짜리 네 준비 감사드리고요. 네, 네. 딱 그 귀에 좀 꽂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몸 닦고 계신 또 네. 박서민 전 최고위원은
2: 뭐
1: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2: 저는 뭐 공소취소 네. 그 법안은 뭐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컸던 것 같고 그 저희의 공식 명칭은 조작개수 특검법이긴 한데요. 일단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좀 네. 판세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저도 많이 했습니다.
1: 저희도 방송에서 그 얘기 했는데 또 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냐 그게 하면서
2: 왜냐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위도 열고 청문회도 하고 하면서 밝혀지는 진실들이 있다 보니까 골든 타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예.
2: 어쨌든 그게 좀 악수가 됐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예, 평택을 얘기를 뭐 그냥 짧게 좀 마무리를 하자면
1: 네.
2: 일단 저는 사실 그 단일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어려워졌던 것은 결국 이 조국 대표와 민주당의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작은 결국 합당 논의에서 시작됐던 그 분열의 어떤 씨앗이나 갈등의 씨앗이 그 후폭풍이 좀 남아 있었다.
1: 네.
2: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갑자기 이제 평택을 간다라고 한 상황이었고 이제 여당으로서 재보궐선거 지역들을 다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에서 그 지역에 만약에 어떤 선거 연대를 고려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체인 후보를 내보낸다 혹은 뭐 조국 대표를 마치 도와주는 듯한 후보를 낸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합당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받았던 그 리더십의 상처가 전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의 구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보궐선거였다는 점에서 저는 애초에 연대가 어려운 공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또 예상하지 못했던 건 처음에 김용남 후보가 그 지역에 갔을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리고 말을 좀 아꼈어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 그렇게 안 해도
2: 후보가.
1: 이긴다고 봤던 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2: 아니요. 뭐 굳이 이제 싸우거나 그러니까 진보 진영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유희동 후보가 있는데.
1: 김용남 후보를 진보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당연히 다른 당의 몸을 담았지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만히 됐을 거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후보 자체의 한계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선 있었죠. 지지층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데 또 동시에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이제 집중해서 김용남 후보에 대한 공세가 시작이 되면서 둘 사이에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가 개입할 영역이 좀 온전히 사라졌던 것도 결과적으로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까 저희가 이제 한 시간 1분 남았는데 아까 송영훈 전 대변인의 그 네 줄짜리 네 그 네 글자 여기서 해서 대부업체도 하나 네, 포함돼야 되는 거야.
0: 만사무사.
1: 예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CBS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간이 한 3초 남았거든요. 제가 다룰 게 아직 지금 부산 북갑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은 언급도 못했습니다. 요거는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30초 기자님,
0: 네.
1: 조국의 운명.
0: 네.
1: 이 조국은 조국 예, 전 대표를 말합니다.
3: 네,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사면 전보다 더 어려운 사면 초과 상황에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합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추진하게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조국 없는 혁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1: 네.
3: 정말 별로 미래가 밝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국민제로 슬로건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어부지리 했잖아요.
1: 예.
3: 네, 국힘제로 걸었는데 근데 게다가 2등도 아니라 3등을 했기
1: 네.
3: 때문에 진짜 앞으로의 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1: 네, 자 본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민 전 최고위원, 동영훈 전 대변인, 김종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아, 오늘도 참 뉴스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국제 경제에 거쳐가지고 정치까지 함께 했는데요. 본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정치 얘기 계속 이어가겠고요. 오늘 날씨가 오늘도 30도에 가까이 올라가네요. 네, 거의 여름이 벌써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요. 전국적으로 좋은 날씨에서 주말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5: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6: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7: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6: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7: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6: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7: 문의전화 서울 771-1932.
8: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0: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인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방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8-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6도로 어제보다 낮은 최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다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며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 오후부터는 호남 동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만과 하지 사이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라고 하죠. 보리는 거두고 부지런히 모내기를 시작하는 때, 가족이 온종일 논에 나가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텅 빈 집을 제비가 지켜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망종날 모내기를 준비하면서 조상께 감사하는 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기록에 근거해서 현충일을 망종절기인 6월 6일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당.